0: 오늘 첫 곡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 였습니다. 오프닝 사연을 들으시고 이 정도 팩이면 1등하고도 남겠어요. 온 식구가 즐거운 경험했길 바랍니다. 아랫동네는 비가 온다는데 피해 없길 바라고 윗동네는 더위 조심하셔요. 3891님의 네. 아유 진짜 예 혹시 들으셨다면 사연자분 어머님이든 네, 결과 알려주시면 반가울 것 같고 비가 오는군요 남쪽에는 오늘 아무튼 상암동 기준으로는 햇살이 엄청 아침부터 따갑습니다 예. 광주는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네요 라고 8459님 아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데 서울은 이따가 비 올래나? 오늘 아침 2일차 청취라고 김연희님 반갑습니다. 음악으로 시작하는 하루 힘이 납니다 하셨는데 웰컴 드링크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3일제약, 롯데렌탈,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두드림 SNC, 현대해상 화재보험,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함께 할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0: 디젤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0: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네. 원곡 작곡가는 이탈리아의 뮤지션 안젤로 브란두아르디. 제목이 바니타 디 바니타.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 여기서의 어떤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거 듣고 있는데 그냥 미소가 아유. 너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심각한 노래를 아 진짜 이 5171님이 아이들이 막 발구르고 손뼉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미소짓게 되셨다고. 다 똑같은 마음이시죠. 멜로디가 끝날 듯안 끝날 듯 마트리오시카 인형 같네요 라고. 3781님 그 양파처럼 계속 안에 나오는 저절로 파이팅하게 만드는 느낌이라고 7403님도 소감을 전해주셨어요. 자, 0620님 어제 청도가 너무 더웠는데 아침에 빗소리로 깨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라고. 청도 그렇군요. 남쪽은

확실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난 나만 작다고 얘기해도 이렇게 한쪽은 쨍쨍하고 한쪽은 비가 오고.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이쪽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망설이지 말고 형편될 때 글 보내주세요. 자, 옥상달빛입니다.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김범수의 사랑이라 하자.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이어들었어요. 햇빛은 따가운데 발라드가 덥지 않고 포근하네요. 오수진님. 지금 보니까 익산에는 아직 비가 안 온대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까지는 지금 상암동처럼 좀 볕이 강하고 조금 더 아래부터는 또 대구에도 비가 온다고 하시고 자, 뭐 예, 그런 상황입니다. 9150님 중학생 딸이 몇 달 전부터 기다리던 체육대회 날인데 비가 와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등교했어요. 반장이라 야심차게 현수막도 제작했는데 아유 저런 운동장 대신 체육관에서 진행되겠죠? 더위를 많이 타는 남편은 오늘 서울 출장이고 낮 최고 기온 33도라는 말에 겁을 잔뜩 먹고 갔어요. 오늘 우리 식구들은 각자의 온도가 다 다르네요. 라고 그렇구나. 아이고. 근데 뭐 체육관에서 하더라도 네, 또 시작되면 금방 파이팅 하게 돼 있으니까 네, 다치는 사람 없이 또 좋은 성적 응원 드리고요. 아들이 간밤에 덥다고 우통 벗고 선풍기 틀고 자더니 이거 배 아픈데 그러면 아침부터 기침하고 아이고 등짝 스매싱 한 대 날리고 빵 한 조각 먹이고 약 먹여서 학교 보냈어요. 0606님 아니 덥죠 사실 예. 에, 근데 선풍기 또 그렇게 자다가 이제 체온이 식으니까 그럴 때는 배도 아프고

감기 조심해야죠. 5, 6월 감기는 아시죠? 네. 자, 이어서 에드 시런의 목소리입니다. The A-Team.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N's. 자, 오늘 뭐 아침에도 뉴스에서 많이들 다루던데요. 작년 10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맥 회동이 있었죠. 아주 떠들썩해서 그 치킨집 일명 성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안에 제2의 치맥 회동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아침부터, 네, 어제부터 전해졌어요. 젠슨 황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네, 한국을 찾는다. 이번에는 성수동 쪽에서 삼겹살과 소맥을 곁들이는 삼소 회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소식인데, 현재 초대된 분들이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 등등. 기존 AI 반도체를 넘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만남이 또 반도체와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야, 이 중고차가요, 인터넷에서 쉽게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허점을 노린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자기 차도 아닌 남의 차를 매물로 올려놓고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이 그렇게 많았다는데, 아, 이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 중고차 플랫폼에 차량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을 악용한 건데요. 왜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 아무튼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6월 3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시작이 되는데요. 개인이 인터넷으로 남의 차를 판매하려면 미리 차의 소유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서도 꼭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 온라인에서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다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를 하고 있죠.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홍역이 퍼져가지고 비상이래요. 특히 지금 한국팀도 멕시코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을 텐데, 멕시코에만 확진자가 만 명이 넘어가지고, 아, 이거 큰일인데요. 홍역은 38도 이상의 발열 증세와 홍반성 발진, 또 기침, 콧물이 주요 증상인데, 호흡형 감염병이라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한 90% 이상 감염될 만큼 전염력도 강한데요.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하면 또 90% 이상 예방도 가능하다니까, 야, 우리 선수들, 아니 뿐만 아니라 모든, 아무튼 뭐 축구선수 아니라도 안 걸려야죠. 이게 더 이상 이게 퍼져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현재 월드컵 최다 우승국은 5회에 빛나는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최다 출전자는 바로 이 선수인데요. 26경기를 뛰었대요, 월드컵에서만.

자,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축구의 신으로 불리고 있죠. 리그 우승은 물론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 선수상 수상,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까지 뭐 그냥 다 했어요. 그냥 축구 선수를 할 것 다 한 이분, 예, 이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그대로 이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종합 간장 세트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쉽죠? 네. 제이슨 브라즈의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A Beautiful Mess.

비가 오는 남쪽에 계신 분들은 네, 굉장히 분위기가 차분해지셨을 것 같아요. 제이슨 브라즈의 A Beautiful Mess. 오늘 월드컵에 26경기를 뛴 최다 출전자이자 축구의 신, 축구로서 그냥 다 했어. 네. 다 한 이분은 누구입니까? 때문에 들려드린 힌트송이었어요. 바로 리오넬 메시. 리오넬 빼고 메시만 적어주신 분들도 모두 정답으로. 자, 4970님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것까지 보고 늦게 자가지고 다음날 지각까지 했는데 후회 안 해요. 라고. 자, 예. 그래서 4970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축구를 잘 모르는 저도 메시 뛰는 거 보면은 와 하고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라고. 2368님. 예,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아르헨티나 메시 이전에 마라도나라는 또 전설이 있었고요. 희한해요. 참. 네. 이상우님. 제가 조기 축구회에 메시로 통했었거든요. 아유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찾는지 그냥 이제 더 어리고 잘하는 후배들이 들어와가지고 왕관은 넘겨줬는데 그냥 아유 그냥 그리운 시절입니다 그냥. 아 저기 축구의 메시 예, 동네마다 다 한 분씩 계시죠.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아침 가족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한로로의 목소리예요. 사랑하게 될 거야.

빅나티의 안녕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48분이 방금 지났고요. 내일 새벽에 올해 첫 바다 수영 하려고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으니 살짝 자신이 없기도 하고 3.5km 완주 이거 뛰기도 힘든데를 성공하기를 응원해 주세요 하고 3123님 그나저나 지금 남쪽 지방에는 다 비가 많이 오던데 대회 캔슬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언니 생일입니다. 언니는 엄마랑 용인에서 저는 양주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익선동으로 데이트하러 가고 있어요. 아, 차 안에서 문자 주셨네요. 0864님. 뭐 즉흥형인데요. 오늘만큼은 코스 짜놓고 두근두근 50이 넘도록 엄마랑 언니 셋이 데이트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요. 아유, 사는 게 바쁘니까 언니한테 특별한 생일이 되기를

0: 있어요. 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 제가 항상 2부 끝날 때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작가님들과 상의해서 언니 선물도 하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6월 둘째 날 화요일 오늘 아침 함께 오고 계시고요. 2부 마지막 곡 보이존의 No Matter What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요. 잠시 후 3부 오늘 생각난 노래로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4: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지금 중부지방은 좀 뜨겁고요. 남쪽에는 비가 오는 지역이 많은 그런 날 날씨 안 타는 뮤지션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케니 로긴스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분 국내에서는 More We Try라는 곡이 그 발라드가 큰 사랑을 받았죠. 근데 이분은 정말 장르를 안 가리십니다. 예전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또 빛나는 Footloose라고 하는 아주 신나는 댄스곡이 있었고 또 그 유명한 예, 그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그 비행기 네, 탑건 거기에 비행씬에 나오는 Danger Zone이라는 노래 그건 또 완전 락이죠. 예, 이렇게 장르를 오가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한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오늘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약간 도시적인 팝 뮤직입니다. Heart to Heart,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 뭐 이런 제목의 곡인데요. 자, 케니 로긴스, 변화무쌍한 뮤지션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0: 케니 로긴스의 Heart to Heart. 케니 로긴스 노래들은 언제나 80년대로 마음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탑건 중학생 때 극장에서 봤는데 오프닝 항공모함씬에서 데인저 존 나올 때 엄청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1993님 맞아요. 뒤에 깔리는 연주도 한 몫을 하네요. 좋습니다. 1374님 그죠. 이 시대 때 뭐 풍성하죠. 뭔가 마이클 맥도날드의 DNA가 느껴지기도 하면서 진짜 변화무쌍한 네, 케니 로긴스. 근데 가성이 정말 너무 매력있죠. 엠브로시아 아틀란타 리듬 섹션 이런 느낌이 납니다. 권순호님. 맞아요. 이렇게 약간 퓨전 스타일의 재즈풍의 팝 한때 엄청 인기가 많았었고 그때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왔었죠. 네, GRP라는 레이블도 큰 사랑을 받았었고요. 자,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그레인온, 키움증권,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람스 안마이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꾸며드릴게요.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그냥 간 거.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솔직히 맞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What I think of you. 코디 심슨이라고요. 수영 선수 출신의 아주 미남,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호주 출신 뮤지션인데 얼마 전 들어온 소식에 녹음실에서 너무 열심히 노래를 녹음하다가 성대 근육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부디 잘 완쾌하기를 바랍니다. 라다디라는 곡이었어요. 6월이 되니까 진짜 여름이네요. 오늘 처음으로 반팔로 출근했습니다. 1104님.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실내 뭐 상황

상황에 따라서 약간 겉옷이 필요한 때도 있으니까,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집 남매 중학교도 가고 이제 방을 만들어줘야지 계획했는데 드디어 이사 갈 여력이 돼서 요즘 집 보러 갔는데 기분이 묘합니다. 아이들 좋아할 생각에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5353님. 아유, 가족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뭐, 엄마, 아빠, 아이들 다 좋은 거죠. 부디 딱 모두가 행복해 할 만한 그런 좋은 집을 꼭 만나시길 응원 드리고요. 평소에는 출근 때문에 주말에 가끔 듣다가 지금은 수술하고 병가 중이라 오전 시간에 라디오 들으니까 힐링이 됩니다. 물론 수술도 잘 되었습니다. 라고 1551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쾌차하시고요. 왠지 오늘 아침이 듣고 싶어서 갑자기 틀었어요. 신은주님, 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청곡,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에이, 진짜. 심규선의 목소리입니다.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아침부터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오웬 목소리 들으니까 위안이 되네요. 김수정님. 아, 다행입니다. 한 뮤지션, 한 가수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그렇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거 귀한 일이죠. 작은 사랑, 오웬의 목소리였고요. 아들이 친구랑 어제부터 대구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첫날은 청도에서 자고 아침에 비 온다고 박스 쓰고 걸어가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총 130km 정도 걷는다는데 무사히 잘 도착하길이라고 0869님 청춘입니다. 네, 하필 또 비가 와가지고 근데 기억에는 더 오래 남겠죠.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옛날 조상님들 말도 없이 그냥 걸어서 그 참 진짜 이웃 마을 가는 것도 한나절은 걸렸을 테고 그 어떻게 다 연락을 하고 사셨을까. 예. 자, 이미진님이 남편이 인도에 한 달 동안 출장을 가셨는데 이제 일주일 좀 넘었대요. 근데 지금 가신 곳의 온도가 38도. 아휴. 냉방시설이 없는 공장에서 일해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아, 한 달 돌아오는 날까지 정말 건강 조심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고요. 네, 미진님도 힘내세요. 셀린 디온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Power of Love.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 신선자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성인 기저귀를 갈다가 놓쳐 찍찍이 부분이 찢어졌다. 부직포 재질이라 쉽게 떨어져 나갔다. 값도 비싼데 투덜거리며 테이프를 덧댔다. 너덜너덜 덜렁덜렁 마음에 들지 않는다. 휴. 엄마한테 미안하단 말보다 아 이게 또 왜 이래? 짜증의 말이 먼저 나왔다. 이틀 밤을 새고 막내와 교대하는 날. 마음이 막 흔들리는 날에는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될 말이 수시로 잘못 나오곤 한다. 참으려고 해도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재채기처럼. 엄마 돌보는 일인데 왜 이러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거울을 이리저리 돌려본다. 얼굴이 화끈하다.

아, 간병을 뭐 잠깐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긴 시간 고생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른 보살피는 일이 뭐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당연히 힘드시죠. 또 부모님은 항상 내가 기대는 대상으로 존재하셨으니까 역할이 바뀐 것에 적응이 쉽진 않으실 겁니다. 자, 마음과 다른 소리가 자꾸 나오는 날 그냥 게시판에 그런 감정들 툭 버려주세요. 고단함도 미안함도 그냥 여기에 두는 거죠. 6월 2일 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오늘 문득 너에게 신선자님의 이야기와 함께 들려드린 신디 로퍼의 트루 컬러였어요. 이 은희님이 쉽지 않죠. 뵙고 싶지 않은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일, 짜증이 나는 일,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핑계대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라고. 1320님, 고단함 속에서 깊은 사랑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 마음이 삐그덕거리는 날도 있죠. 0202님, 그니까요. 여러분, 그런 날 진짜 여기 오늘 아침 문자 게시판 이런 데다가 하고 싶은 말 남겨주세요. 요즘 중학생 아들이 푹 빠진 노래인데요. 1995님이 야, 약간 정말 이 노래는 사실 너무 아름다운, 그죠? 뭐 멜로디도 선율도 화성도 그렇지만 노랫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마 세대 불문 더 오랫동안 사랑받을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빠진 중학생 아들님께, 뭐 지금 학교에 있느라 못 듣겠지만 비가 유독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지금 엄마도 더 듣고 싶어 하셨네요. 뭐 제 노래 들려드릴게요.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애청자분 아드님 덕에 유재하님 곡을 듣네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란님. 비오는 하늘, 해가 쨍한 하늘, 모든 하늘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이죠. 라고. 그쵸. 날씨 안 타죠. 20대 초반에 워크맨에 테이프 끼워서 듣고 다닌 기억이 이 나이 되어서도 여전히 울컥합니다. 박혜화님. 이수영님, 그래서 우셨어요? 유재하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아, 예. 자, 분위기 좀 바꿔서 유경희님, 일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준비했어요.

0: 2177님이 어제 시댁에서 호박 따는 거 도와드리고 잔뜩 가져와서 반찬이 다 호박입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기름 냄새 하도 맡았더니 상큼한 게 땡긴다고 레몬트리 신청하셨는데 호박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맛있게 드시고요. 네, 듣고 계시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자, 오늘 끝곡 리얼 그룹, 네, 스웨덴의 아카펠라 팀이죠. 댄싱 퀸의 주인공 프리다가 피처링한 더 리얼 그룹의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전주미입니다. 아이오아이의 신곡 갑자기의 가사를 쓸 때 멤버들에게 지난 10년간 뭘 느꼈는지 물었어요. 공통적인 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멤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혀있는 도로 위 수많은 차 중 하나라는 가사를 완성했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한 발짝 멀리서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면 그 고민이 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5: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6: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6월입니다. 창밖의 나무들은 어느새 한 뼘 더 자라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그 나무들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한 뼘 성장하기를 바라요. 좋아요? 두 뼘? 자, 기가 막힌 음악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하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저 날씨가 너무 좋고 맑고 그래서 그 날씨에 맞게끔 선곡을 쭉 했는데 경상남도 거제 쪽에는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다고 김남옥 씨가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이 노래 비가 와도 좋지 않아요? 비가 와도 좋고 날씨가 맑아도 좋은 그런 곡들 위주로 이제 선곡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잭 존슨의 Sitting, Waiting, Wishing. 앉아서 기다리고 소망해요.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예, 소망합니다. 언젠간 제 곁으로 와주길 바라면서. 예, sitting, waiting, wishing. 오늘 시작한 곡이었습니다. 겨울에서 봄이 되기까지는 그렇게도 걸음이 느리더니 봄에서 여름은 정 빨라도 너무 빠르죠.

0: 아직은 그래도 초여름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여름이 오기 전까지의 이 분위기를 그래도 좀 잘 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내일은 이래저래 공휴일이라 마음이 한결 좀 가벼우시죠? 사뿐한 마음으로 화요일 저랑 같이 한번 음악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뽐내봐요. 우리 잘 보냈다고, 기분 좋게 보냈다고, 행복한 미래를 꿈꿔놓으라고. 그리고 점심을 뭘 먹을까 메뉴를 정하는 그런 고민의 시간도 또 더불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친해지지 말아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선우정아의 노래에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참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친해져야 될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가자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친해져서 힘든 경우들. 선을 넘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면 잔소리 들어가고 그 사람 체크하게 되고 미련이 또 남게 되고 욕심이 생기고 뭐 이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우리 친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관계들. 아,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하고는 정말 친해지고 싶습니다. 진짜 한두 끝도 없이 그냥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요 정말 모르고 방송했는데 내일이 제가 MBC DJ 된 지 2년 된 2주년 된 날이라고 저도 몰랐는데 청취자 중에 어떤 분이 선물을 보내오셨어요. 꽃하고 떡을 돌리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수많은 분들은 다 놓쳤는데 예, 그분만 사실 뭐 저도 놀랬거든요. 어? 정말 그렇게 됐다고요? 예, 생각해보니까 2024년 6월 3일날 예, 이문세는 MBC 표준 FM으로 복귀를 했어요. 11시 5분부터 12시까지 방송을 했던 표준 FM에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년 진행하다가 제가 MBC FM4U로 옮겨온 지 또 1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2년이 됐는데 그게 내일 6월 3일입니다. 근데 뭐 내일 공휴일이고 또 저를 위해서 투표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서 예,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꽃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축하를 받아야 되겠죠?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2주년 됐고요. 그냥 축하해 주세요. 오늘 하루는 정말 마음껏 받고 싶습니다. 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니까. 예. 그 세월 사실 녹록지 않았던 세월이죠.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을 표준 FM 때는

주말에는 방송을 안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 없이는 아니었고 이제 이 MBC FM4U에 와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참 친구가 되려고 애를 썼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탄에는 그 사실 DJ의 언변보다는 음악의 중심을 더 실었고 진심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했고 여러분 인생에 그냥 배경음악처럼 한 시간 동안 훅 그냥 지나가게 몰입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음악들이었네 이런 시간이길 바라면서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마음에 들었다면 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벗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니까 지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감사하고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만큼은 마음껏 받고 싶습니다. 일기예보가 예전에 불렀던 그대만 있다면이라는 노래 있어요. 이 노래 기억하세요?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이 멜로디 기억하시죠? 이거 러브홀릭 버전으로도 들었던 분 그리고 최근에는 너드 커넥션이 부른 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며칠 전에 이 노래가 영어 버전으로 발표가 됐어요. 노래 가사는 그대로인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군요. 원래 좀 슬픈 노래인데 미국의 줄리안 러너라는 이 친구가 이 노래를 좀 밝게 영어 버전으로 번안해서 부른 거예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줄리안 러너의 Even If입니다.

꿈꿉다 꿈꿉다. 뭐 축제 기분 제대로 나는데요. 오정현 씨, Take On Me는 지금 나와도 히트 칠 것 같아요. 신남을 주체할 수가 없다. 백진화 씨,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줄리안 러너의 Even If, 아까 조금 전에 들으셨죠? 그 노래는 그러니까 까먹었다.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예, 그대만 있다면을 영어 버전으로 부른 곡이었고요. 아하의 Take On Me 듣고 오셨습니다. 일부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냥 바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공식적으로 은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엊그제가 95살 생일이셨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은퇴를 발표하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은퇴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더 영화처럼 즐겁게 사시길 바라면서 음악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하면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왜 석양의 무법자 있잖아요. 덴마크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예.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있는데 미국에 사는 조엘, 빌, 바니도 그런 아빠들이었다. 아빠 심심해. 아빠 나랑 놀자. 뭐 이런 소리에 시달리는 아주 다정한 아빠. 그날도 그랬나 보다.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도 보채니까. 아이 그래 그럼 우리 배드민턴 칠까? 자 다 같이 한 게임 해? 어? 하고 몸을 일으켰는데 아 야 셔틀콕이 없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꼭 뭐가 없다. 그 대신 플라스틱으로 만든 공이랑 탁구채가 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우리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볼까? 배드민턴인 듯 배드민턴 아닌 탁구 같은 테니스 한번 해볼까? 그렇게 우연히 어느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포츠가 바로 피클볼이고 그 피클볼 배우는 재미에 흠뻑 빠진 사람이 바로 나다. 종아리 근육 경련까지 왔지만 뭐 이 정도에 흔들리면 쓰나 방송 끝나면은 얼른 코트로 달려가고 싶은 게 사실 지금 내 마음이다. 그렇다고 내가 올해 다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겠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잔잔한 일상에 에너지를 더하고 싶을 뿐이다. 남이 와서 내 인생을 재밌게 해주지는 않는다. 내 에너지는 내가 채워야지. 시야를 넓히고 싶으면 책을 읽고 기세를 올리고 싶으면 운동을 하라는 말처럼 좀 기운차게 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다. 운동을 해야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운동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얘기고 운동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문세씨 운동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니까 나이 들수록 운동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럴 수도 있겠다. 늘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통 안 하는 게 운동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인가?

김옥진 씨가 신청하신 여명의 Try to Remember. 그 전에 들으셨던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 예,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이 의외로 많이 계셔서 음악을 저희가 이제 신청곡을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 그 좀 분위기 있는 곡도 한두 곡 정도 지금 이 시간쯤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여명의 Try to Remember 괜찮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 아침부터 양산에는 양산 쪽에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그냥 갑자기 양산에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양산 들고 나가도 괜찮아. 갑자기 말장난을 하고 싶어서. 막걸리의 파전과 함께 생각나는 노래는 서영은의 비 오는 거리입니다 하신 1110 휴대폰 문자 쓰시는 분이었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릴까요? 좋아요? 예, 서영은의 목소리를 듣는 비 오는 거리입니다.

포항에서 비를 바라보고 있는 이소영 씨가 신청하신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네. 폴킴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그 최근에 방송인 그 최유라 씨가 그 최유라 씨의 따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최유라 씨가 문자가 온 거예요. 오빠 혹시 폴킴하고 친해요? 그래서

0: 아니 나, 내가 잘 알지. 근데 그 친구는 날 잘 모를걸. 드니 따님께서 결혼식에 축가를 폴킴에게 좀 부탁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혹시 인맥이 통하냐고. 아, 그 정도로. 아니 야 가깝게 이문세도 있는데. 그러니까 신부가 나는 별로라는 거지. 참나. 내 히트곡 중에 나는 행복한 사람, 결혼식 축가로 괜찮은 소녀, 뭐 그대와 영원히 얼마나 많은데 폴킴이라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질투심이 탁 생겨가지고 폴킴이 뭐 이렇게 뭐 매가리 없이 노래하는데 그랬더니 아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런 달콤한 노래를 신부가 듣는다면 얼마나 황홀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폴킴은 최근에 KBS 쿨 FM의 폴킴의 가요광장 DJ로 최근에 이제 입문을 하셨어요. 원래 이제 낮 시간에 원래 우리 이제 김신영 우리 정원의 희망곡은 또 신영 씨가 하는데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팍팍. 근데 폴킴은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뭐 좀 극대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의 또 매력 있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저기서 찾고 있는 폴킴의 노래 이서영 씨가 신청하셔서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잠시 광고 갔다 올까요?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이문세가 MBC 라디오에 다시 복귀한 지 2주년이 된 것을 축하해 주시는 그 많은 청취자들의 축하 메시지를 제가 약간 겸연쩍어서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사실은 내일이잖아요. 내일이 2주년 된 날이라서 잘 모아뒀다가 내일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메시지가 그냥 넘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샵 800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요금 한번 쓰시죠. 뭐 이 또 언제 또 우리가 축하를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2년이 10년이 되고 2년이 또 20년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들의 인연은 계속 돼야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은 뭐 할까 계획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일단은 투표를 하신 후에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얀티에르상의 연주곡으로 들으시는 라발스타 아멜리, 그러니까 아멜리아의 왈츠라는 제목의 연주곡을 들으시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 신안 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3: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 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000번님의 사연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의 흔한 변명 1위라고 하는데 킹받네요. 야야 다 농담이야. 농담.

상처를 줘놓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야 웃자고 한 말인데 왜 죽자고 달려드냐 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았다면 그거는 실수입니다. 자 가만히 있어도 뜨거운 날씨입니다. 시원한 배려 매너 부탁드리며 정오의 만곡 출발합니다.

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안녕하세요. 정의의 방국 김신영입니다. 6월의 둘째 날 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노래 듣고 오셨고요. 그렇죠. 상처 주는 사람들의 흔한 변명 1위가 야 농담이야 농담. 요거랑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일명 긁혔다고 하죠. 긁혀서 정색을 하면 야 웃자고 하는 얘기를 또 죽자고 달려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배웠던 말이 있어요. 나는 농담인데 이 사람이 농담처럼 안 받으면 나의 실수다. 요거를 빨리 깨쳐야 된다. 예, 오늘 오프닝을 들으시고 지금 공감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0202번님 공감합니다. 듣자마자 상처되는 말. 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들어. 아 일단 여기서부터가 기분 나쁘잖아요. 다 너를 위한 얘기인데 이거 첫 번째. 야 기분 상하지 말고 들어봐봐. 이미 기분이 상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사람들 많이 얘기하지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본인만 얘기하면 되는데 막 주변에서 들었다느니 뭐 한다느니 이러면은 이제 힘들다. 예. 그리고 야 나니까 이런 얘기 해준다. 진짜 네 주변에 이런 얘기 해준 사람 나밖에 없다.

0: 안 돼요. 예. 아, 그리고 오늘 진짜 여러분들 저 출근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티셔츠를 입는데 등에 땀이 터져가지고 제가 두 번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예. 지금 전국의 그 정기 리포터 선생님들이 날씨를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권혜민 씨. 32도까지 올라간대요. 신디 등땀 괜찮아요? 2회 예, 옷을 갈아입었다. 예, 말씀드리고 이정현님 남부 쪽은 비가 와요. 태풍이 밀어올린 장마에 미리 장맛비가 옵니다. 라고. 아 진짜 목포 쪽이나 이런 쪽은 또 비가 내린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 이재영 씨 대전입니다. 비는 안 오지만 흐릿해서 산책하기 좋아요. 라고 이런 날에 자외선이 세요. 그래서 이런 날일수록 여러분들 그리고 올해 장마가 되게 길잖아요. 고럴 때 자외선이 진짜 세대요. 그러니까 이제 양산 그리고 모자 선크림 요거는 이제 필수템으로 우리가 구비하자 또 말씀드리고 또 오늘 3, 4부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에서는요. 아 정말 정호의 만국의 찐 패밀리 우리 보고 싶었던 정인 식구 원조 흑여사 우리 NFI 우리 나비 그리고 베이비 제이 우리 하주연 씨 예, 출동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박도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최근에 긁혔던 말 있어요?
1: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아, 뭐, 아, 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니가?
0: 아, 그거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우리 집순이는요?
2: 저는 아빠 퇴근하시고 인사를 하러 현관에 나갔는데 보자마자 네. 덩치가 왜 이렇게 곰 같냐고.
0: 아, 아버지니까 또 말을 못하겠네.
2: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아버지랑 말을 안 했어요.
0: 아버지가 또 보이는 대로 아, 네. 네, 말하는 대로. 네. 뭐 사실 뭐 어머니 아버지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또 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예, 저는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밥통이라고 밥통
1: 예, 집에만 잘 들어오라고
0: 돌탱크 예, 돌탱크라는 별명을 저희 할머니께서 예, 너 돌탱크냐? 하면서 예, 지어주셨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이게 또 예, 이거는 예, 사실 뭐 예, 농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별명 닉네임 예, 닉네임 하자 말씀드리고 아 저는 이 시간이 저는 꽉 찰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정호의 만국 1, 2반 깨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도드라 만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3일제약
0: 멕시칸
2: 롯데렌탈
1: 오뚜기 카레
2: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감사합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0: 역시 산치킨 왔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왕대박잔치 선물 쏴보러. 지난주 유행어 퀴즈 아쉽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선물에 6월 신상 선물까지 얹어서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기미관리 세럼, 김신영이도 챙겨다니는 텀블러 세트, 건강 필수템 녹용 홍삼

자, 두. 밥도둑 고랭지 김치.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와, 선물 무려 5종 세트입니다. 5종 세트를 단 한 분께 몰아드리는 거죠. 이걸 내가 다 받고 싶다. 이 5종 세트를 내가 다 받고 싶다. 그러면 저와 이제 전화 연결 후에 퀴즈를 풀어서 맞추면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바로 누구의 유행어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행어 주인공을 맞추면 되는데요. 1분 안에 7문제 이상 맞추면은 성공이고, 만약에 모르겠다면은 끙끙 앓지 말고 패스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자, 지난주는 뭐 TV 백과사전입니다. 뭐 텔레비 많이 봤어요 했는데 한 개 맞추고 탈락하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 정말 찐으로 내가 유행어 정말 남녀노소 세대불문하고 80년대 뭐 00년대 지금까지 나는 유행어로 꿰고 있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유행어 자판기 선생님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저희 노래는 라이즈의 플라이업, 그리고 한로로의 내일에서 온 티켓

당신은 무엇 때문에 죽고 싶나요? 그 이유가 명확한 당신, 우리와 함께 합시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그 무엇을 모르는 당신, 우리가 필요합니다. 가입을 원할 시 뒷면에 티켓을 받고 내일 오후 5시 음악실로 오세요.

0: 네, 라이즈의 플라이업 그리고 한로로의 내일에서 온 티켓까지 듣고 오셨고요. 선물 싸브르 최초 5종 세트라 그런지 지금 사연이 쏟아집니다. 예, 그 전에 2분 사연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유행어 퀴즈에 참가자였던 우리 동동이 아버지, 동동이 아빠입니다. 오늘 무릎 꿇고 듣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오늘 앵콜로다가 할 수 있잖아요. 예, 기미갈리 세럼 텀블러 세트, 녹용호 홍삼 세트, 고랭지 김치, 떡볶이까지 5종 세트로 또 드립니다. 예, 우리 또 지금 참가자들이 많아요. 우리 6740번님. 안녕하세요. 성북동 유행어 자판기입니다. 웃으면 보기 아요부터 무도, 그 다음에 개콘, 코빅, 우차싸, 안 본 거 없는 예능 중독자입니다. 유행어 그까이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라고 또 살짝 장동민 씨 유행어까지 예, 넣으셨고 1786번님 한때 태신, 테레비의 신, 태신으로 불리었던 40대 아재입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 접니다. 전화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0027번이 요분 또 코미디 프로 좀 박식하신 분이네. 나의 최애 유행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마룡 씨의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분은 다이아몬드 스텝을 좀 밟았던 분이고 뭐 닉네임 많이 와요. 우리 2090번님 안녕하세요. 86년생 티박이에요. TV 박사. 집안일 할 때마다 무료해서 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1986번님. 저 왕년에 남바완 텔레비순이었는데요. 지금은 애 둘 보느라 TV를 거의 못 봅니다. 근데 요즘 유행어는 아니어도 옛날 거는 내가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9896번님. 옛날 사람 옛날 유행어 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봉이야. 컴온! 이라고. 예. 일단 뭐 사실 예. 그 동네에서 조금 웃겼다 하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또 열정이시 또 개 뭐 웃으면 보기 봐요. 예, 이런 거 많이 또 봤더래죠. 코미디 하우스 등등. 그러면 열정이 사실은 다들 넘치시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 저 요번 있잖아요. 집안일에다 무료 해 가지고 예. 티박이. 예, 우리 86년 티박 2090번 님. 자, 우리 티박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TV 박사. 아, 또 얼마나 또 TV를 많이 보셨는지. 여기 좀 전 세대를 아울러야 돼요. 예. 자. 여보세요?
1: 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티박님. 정화희만
1: 보기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자, 자기소개 한 번.
1: 아, 안녕하세요. 송파동에 살고 있는 티박입니다.
0: 아, 우리 송파.
1: 네네.
0: 아, 우리 송파 티박.
1: 네.
0: 그 집안일 하다가 이제 약간 무료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1: 네.
0: 오늘은 어떤 집안?

0: 네.
1: 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육아휴직 낼 수 있다? 오.
0: 아, 네, 맞아요.
1: 아니, 우리 송파티박.
0: 네.
1: 왕년에 좋아했던 프로의 이름은 뭐예요?
0: 왕년에 좋아했던 거요?
1: 네.
0: 저는 원래는, 전화 처음이어가지고.
1: 괜찮아요, 예. 뭐, 옛날에.
0: 무도 열심히 봤고요. 무도 퀴즈고요.
1: 예, 무도 퀴즈. 그리고.
0: 예. 그리고 보통은 근데 드박이어가지고 제가.
1: 아, 드라마 박사.
0: 네네.
1: 아, 또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있어요?
0: 최근에 모자 못 써요.
1: 아, 모자 못 써. 아, 이거 난리 났더라고요. 모자 못 써도. 예. 맞아요. 고윤정, 구기환 씨.
0: 아.
1: 예. 또 박혜영 작가님 거잖아요. 그죠?
0: 네.
1: 예. 아, 또 약간 심도 깊으신데 무도를 좋아했다.
0: 아,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1: 오케이,
0: 네.
1: 오케이. 자, 그러면 화이팅 한번 외쳐보시죠.
0: 아, 네, 화이팅.
1: 자, 제한 시간 60초 안에 7문제 이상 맞추면 성공이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패스하세요.
0: 네.
1: 자, 갑니다. 시작. 콩나물 팍팍 무쳤냐?
0: 어?
1: 누구?
0: 아, 패스. 저 정섭.
1: 자, 힘을 내요. 슈퍼파워.
0: 김영철.
1: 오케이.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믿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0: 패스.
1: 아, 패스. 누가 넘버 3를?
0: 아, 송강호.
1: 아, 아닙니다. 똑 사세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0: 미희. 아,
1: 누구 미희?
0: 정미희.
1: 오케이. 그러시구나. 봄이구나. 여름이 아, 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자, 패스.
0: 패스.
2: 아, 꼴이에요. 안정환 좋아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1: 아니, 이게 웬 황당한 시츄에이션?
0: 아, 패스. 아, 패스. 아, 죄송합니다.
1: 나 너무 속상해요, 우리 티박 언니. 티박 언니.
0: 아, 네.
1: 접던 빨래 잘 접으시고.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아, 네, 행복하세요.
1: 지난주에는 동동이 아버지가 하나 맞췄고, 우리 요번주는 티박이 언니가 두 개 맞췄거든요.
0: 아우, 죄송합니다.
1: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동동이 아버지께 한마디 해주세요.
0: 아, 동동이 아버님, 우리. 열심히 하던 일 본업에 충실합시다.
1: 아, 우리 티박 언니.
0: 네.
1: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0: 아, 듣고 싶은 노래요?
1: 네네.
0: 데이식스.
1: 네.
0: 노래 중에 아무거나 부탁드립니다.
1: 데이식스. 그럼 네. 해피 어때요? 해피.
0: 아, 좋아요.
1: 오케이, 좋습니다. 데이식스의 해피 들려드릴게요. 우리 티박 언니 화이팅.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야, 이렇게 아쉽게 저희가 5종 세트 또 탈락이 됐고, 그러면 다음 주로 또 2월 시켜가지고 8종으로 갑시다. 예, 8종 세트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0888번님 아싸, 다음 주 2월 8종 선물 파티 화이팅. 다음 주 꼭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8: 전쟁 남부지방 비축수 여러분들 비 피해 꼭 예방해 주시기 바라면서 2월 대바람에 열대야가 웬 말이냐. 텐션 선풍기 한번 틀고 달려보자. 자, 첫 번째 BGM은요 시원하고 매콤하게 출발합니다. 바로 박효신의 나쁜 놈갑니다. 컴온. 자, 스트레스 받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함께요.

지금까지 신영가수 계속됩니다. 오키도키 매직 도시 이다도시 다녀오십시오.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예, 아, 이 노래 은근 시원합니다. 예, 우리 어머나 또 오랜만에 우리 5492번님 2월엔 나쁜 남자라도 만나고 싶다. 창원 아이린입니다. 맞다, 우리 창원 아이린 여기서 잘 지내요? 많이 외롭나? 예. 아, 지금 나는 솔로하다. 나는 솔로다. 이거 한번 가야 되는데. 예. 나쁜 사람을 왜 만나요? 좋은 사람 만나야죠. 우리 변민영님. 643번 버스 두 번째 줄에 앉아서 티나지 않게 미디엄으로 꽁댕이 반수 중입니다. 라고. 케겔 좋아요. 예. 박자에 맞춰서 케겔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꽁실꽁실 하다가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 예. 그리고, 우리. 박세영 씨 또 비트간별 들어왔습니다. 비트간별 오케이 되면 쿠키 세트 보내드리고요. 샌리스트에 올라간다. 언니 비트간별 AI에 의뢰를 했더니 채연의 위험한 연출을 추천해주네요. 한번 해줘봐요 라고. 아, AI 실력 한번 가볼게요. 위험한 연출 갑니다. 렛츠고.

0: 저기 업데이트 하나 해야 되겠다. 예, 유료로 하고 계시나요? 예, 뒤에가 좀 처지잖아. 예, 또 간주 그 다음에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 9121번님 아 젠순왕이라고 젠순왕 말고 저희 동기 중에 잭순왕이 있어요. 예, 잭순왕 잭순왕 힘내자. 예, 우리 0200번님 아직 미래기술 멀었다. 인간 김신영 못 이겨. 이건 듣고 놀아야 돼요. 예, 이거 다 이제 잠시만요. 지금 비트 감별 지금 도전을 했거든요. 위험한 연출에 힘을 얻고 4210번님이 신디 비트 감별입니다. 플라워 애정 표현 나도 명예의 전당 오르고 싶다. 명예의 전당 없어요 우리. 그냥 정의만 거 비트 감별 통과하면 쿠키 세트 드리는 거예요. 샌리스트. 예. 일단 플라워의 애정 표현 갈게요. 컴온
1: 막이다. 하 하 오늘은 둥둥 좋아.

앞에 나와야 돼요. 예, 쉴 새 없이 가야 됩니다. 예. 아, 우리 0244번님. 아, 나 이 노래 당연히 리스트에 있을 줄 알고 신청했는데 미리 할 걸이라고. 바로 쿠키 세트 바로 나가요. 지금 바로 있대요. 예. 우리 박세영 씨. 아까 AI 의뢰했던 사람인데요. 맞아요. AI 무료로 이용해서 그런가 봐요. 유료로 구독해서 다시 한번 신청해 볼게요. 언니. 또 이게 뭐라고 또 유료입니까? 예. 일단 뭐 엑셀이라든지 뭐 이렇게 파일 넘길 때 필요하면은 유료하시고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정호의 먹은 신형나이트 때문에 저기 유료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 우리도 편치 않고. 예. 선생님들 그냥 놀아요. 예. 말해 뭐합니까? 다음 노래. 예. 김현주의 10분 내려갈게요. 컴온!

0: 믿어줄게요.
1: 예, 우리 연자 언니만 나 믿어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석윤 씨가 신디 물레동 공장에서 듣고 있는데 다들 신나셨어요. 무조건 신나는 곡 가야 됩니다. 이나경 씨. 경기도 27번 버스 타고 있는데요.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 나서 경찰 단속인가 하고 놀라서 봤더니 신디 목소리가 나오네요. 잠이 확 깼잖아요. 최고라고. 땡큐. 예. 또 경찰 단속은 이렇게 또 예, 통쾌하게 불잖아요. 멈추세요. 이거 바로 나오거든요. 예, 이거 조심하자.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세미 씨가 신디가 따라하는 거 연재쌤이 보셨을려나 반응이 궁금해요. 지금 너무 좋아하신대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현숙 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 도. 예, 우리 현숙 언니께서 밥을 사주신다고. 예, 너무 고맙다면서. 예, 역시 우리 현숙 언니, 우리 연재 언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1857번님, 그럼 현숙 언니 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래가 조금 처져서. 예, 예. 정말로 한번 가볼까요? 정말로? 예, 정말로 우리 현숙 언니. 현숙 언니가 리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야, 나 지금 인지도 많이 올랐잖아, 신영아. 고마워.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우리 정말로 한번 가볼게요. 고마워! 미안해요. 예, 미안해요. 예, 저희 우리 현숙 언니 너무 사랑하는데, 예, 너무 사랑하는데. 예, 또 예, 우리 5000번님 밥 사줘도 공가사 철저. 아직 안 사줬어요. 예, 날짜 정했어요. 19일 날 찍어가지고 예, 맛있는 집도 해준다고. 일단 조만간 연락이 올 것 같다.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 공장 식구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우리 박주희의 자기야 갈게요. 바로 일어나서.

Inhale, come on! Hop! Hiya!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예. 우리 김현애 씨가 어쩜 좋아 비트가 좋아. 오케이, 땡큐. 우리 박주현 님도 한번 예, 모셔야 되는데. 예. 우리 박성은 씨가 어르신들 벌떡 일어나게 해주는 자기야. 자기야 소리 들으면 일단 다 일어나십니다. 예. 우리 최현정 씨가 신디 저희 집 8살 둘째가 질풍가도록 막 이상한 개 이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디 이모한테 배웠다고 하네요. 아, 책임져요 라고. 미안합니다. 예.

노래. 미안합니다. 예, 우리 애기 그 이모는 걔 이름을 몰라. 그래 건반도 못 쳐. 미안해. 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김영자 씨가 터보의 선택도 비트 겁나 쪽입니다. 어, 노래도 감별 부탁해요. 어, 비트 감별 터보의 선택 갈게요. 오, 또 나을 일적 꿈을 제가 오늘 선곡했거든요. 또 비슷한 결이다. 가자. 전국의 모신 오늘 피곤하신 분들 기지가 먼저 피고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스 베리 웅장 컴온. 자 이제 치고 나야 돼요. 그렇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니 무슨 간주가 4절인가요? 예 간주 적당해야지. 예, 간주가 적당해야지. 어, 지금 손아영 씨가 서울대 문턱보다 더 높은 비트가 몇,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 김경란 씨. 이런 DJ가 어딨나요? 매번 감탄하면서 들어요. 인간 주크박스, 오, 땡큐, 위리. 그러면 저기 터보에 나 어릴 적 꿈 한번 가보실게요. 봐봐요. 이게 선택이랑 좀 달라요. 여기서부터

드릴게요. 요걸로 가야 돼요. 요걸로 가야 됩니다. 예, 우리 1544번님, 정남, 정남, 김정남, 각기, 각기, 춤, 오케이, 땡큐. 아, 우리 266번님이 너무하네요. 화장실 가려다가 참고 춤추고 있어요. 음악이 너무 신나지 않아? 라고. 아니, 지금 볼일을 빨리 보세요. 예, 이거 몇 초 남은, 예, 몇 초 그냥 쏙 하면 되잖아요. 우리 뭐 5분씩 볼 거 아니잖아요. 아, 우리 6296번님. 17일째 러닝하고 있는 다이어터인데요. 신영님 초코파이 초코파이 초코파이 나우 추임새에 무너져 초코파이 까봅니다. 아니 잠깐만 왜 또 내 핑계 대요 선생님. 예, 당 떨어진 거예요. 그냥 드세요.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우리 김영자 씨가 터보의 선택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아 전주 기다리면 큰 거 오는데 신디 기다림의 미학. 아, 아깝이 시간을 예,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또 생방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234분님. 저도 한번 도전. 방실의 뭐야 뭐야. 중학교 시절 최애 노래였어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당신이 요건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믿음이에요. 이거는 100%. 예. 한번 도전에 또 의의를 두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라스트 송, 바로 위치스의 떴다 그녀 갈게요. 컴온!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네, 여러분들 신형 나이트 또 신명나게 한번 또 달려봤는데 우리 8244번님이 솔직 리뷰를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솔직히 비트 감별할 때마다 신디가 좀 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명예의 전당에 오른 곡들을 들으면 수긍이 갑니다. 아우 수연에 명예의 전당에 우리가 없어요, 선생님. 명예가 없어요. 저희 그냥 비트 감별 되면은 저희가 이제 쿠키 세트 보내드리고 저희 샌 리스트에 추가가 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5000번님이 신디 이 정도로 놀 거면 홍삼 아침에 대접으로 때려 먹나요? 먹고 있어요. 예예, 대접까지는 아니고 예, 청으로 먹고 있다 또 말씀드리고요. 오랜만에 어머 우리 하지원 씨, 아 너무 웃겨요. 정말 진짜 연예인 말고는 마땅히 어울리는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신디 최고.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잘 풀린 거예요. 예, 연예인 말고는 제가 생각해봐도 마땅히 어울리는 게 없어요. 예, 일단 지원 씨, 예, 일단은 사랑 잘 되고 있나요?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 노래는 예, 아시죠? 그 느낌 그대로. 예, 저희 또 약간 사기치는 타임. 이보람의 처음 그 자리에서 요 노래 듣고요. 우리 하주연 나비와 함께 돌아올게요.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0: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의문구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크레이지 엔젤의 피카소.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잠시 후에는요, 정 많고 흥 많은 정의의 찐 패밀리. 예, 우리 하주연 그리고 나비와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박두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이분들 모이면 토크가 길어져요. 어서 빨리 가보자고요. 정의의 만곡 6월 상품 그리고 3, 4번께 하는 그분들까지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굿즈 펀청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1: 비타 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 굿즈 펀청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2: 스페인 기미면과 벨라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1: 지구인의 입맛 정보관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2: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1: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0: 안이븐드트럭 갓바디에서 안착팬티,
2: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김치,
1: 키노비 7cm 운동화 타린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0: 3,4번기 하는 그분들도 모셔봐야죠. 빙그레,
2: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1: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0: 키움증권,
2: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1: 슬리메이 다이어트,
0: 포스코 ENC,
2: 현대해상화재보험,
1: 환인제약
0: 감사합니다. 두리두리 동실
3: 두동실.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아니 뭐.

0: 투자 청률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참나.

0: 제가 오늘 이분들과의 시간을 살짝 스포를 하자면요. 아이고, 에헤이, 추임새 100번이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정리 500번.
1: 에케만.
0: 오케이. 각종 너스레와 웃음을 셀 수 없다. 예, 콕 집어보며. 자, 오늘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언제 와도 반가운 정이 찐 패밀리. 정말 영원한 불나방. NFI, 우리 나비씨. 그리고 베이비 제이, 하주연씨와 함께 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예, 그리고 유튜브 무흐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인사부터 나눠야 되는데, 일단 이분은 공식 소개 멘트가 있습니다. 5, 6, 7, 8.
2: A funa funa ass funa shim shim shim ass mam mam come on.
0: NFI, 우리 나비씨 어서 오세요.
1: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선생님들.
0: 우리 나비씨. 어, 예. 너무 오랜만이고 요거 한번 가야죠. 예. 예. 우리 베이비 제이.
3: 예예.
1: 아, 베이비 제이 한번 나오세요. 어머, 들어와
3: 목이
1: 들어와.
3: 잠겼어.
0: 네. 특유의 영어 추임새 한번 가야죠. 예. 1, 2.
1: Come on.
4: Everybody listen. I know.
1: 잠깐만.
4: I believe in you. I think to me.
1: 미국이에요?
4: We are over now the times we together.
1: 어머. 할리우드야 뭐야.
0: 오케이.
1: 예.
0: 하주연.
1: 아하. 주연.
0: 기가 막힙니다. 지금 말이죠. 환영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나비씨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1: 예, 우리 명민 오빠입니다. 한명민씨. 네. 나비님 찐 대단해요. 저는 육아하면서 늘 자빠져 있는데 벌써 출근이라니 흥여신 기대기대.
0: 깜짝 놀랐어요.
1: 저는 사실 요거 전에 또 스케줄이 하나 있어서 오, 오늘 예. 새벽 5시 50분부터 기상을 해서
3: 너무
1: 지금까지 떠들고 있어요.
0: 아니 그리고 지금 예. 너무 놀라운 게 오늘 이제 또 예. 어, 또
1: 왜요?
0: 홈쇼핑 가가지고 또 완판을 시키고
1: 완판요예요. 네. 완판요.
0: 완판 시켰어. 네. 완판 시키고 오늘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비 씨 대기실에 갔어요. 그런데
1: 예.
0: 너무 인자한 미소로 나를 반기길래
1: 평소에 그렇게 하잖아.
0: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예. 아무래도 나비 오피셜 지금 예예. 유튜브 촬영을
1: 유튜브. 예예. 예. 오랜만에 또 저기 대형 방송 나온다 그래가지고. 좀 예 세대 네. 데리고 왔습니다.
0: 카메라
1: 네 카메라 캠이에요. 네 지캠입니다.
0: 아 우리 하주인
3: 네네네 네.
0: 또 환영 문자 왔습니다.
3: 아 캬 하주연님 그 멜랑콜리 영어 발음 맞아요. 아 오메블란 기다렸는데 오. 드디어 오셨네요. 그리워서 I miss you.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0: 아 우리 장소연 씨 예
3: 고마워요.
0: 아, 발음은 네, 최고예요. 어, 우리
1: 진짜 발음만 들으면 미국에서 한 30년 정도 살 사람이야.
0: 그렇죠. 예. 제 그러니까 아. 오세 교포.
1: 예, 제 오세. 재미 오세. 오세.
0: 재미 오세. 오세. 재미 오세고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짝짝짝. 우리 나비 씨가 둘째를 건강히 출산했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니 우리 태명이 베리였잖아요.
1: 네,
0: 조베리.
1: 네.
0: 조베리였는데 이름이 오. 생겼죠?
1: 그렇죠. 이제 베리에서 조아인으로
0: 아인이
1: 네, 아인이가 되었어요. 네. 너무 귀여워요.
0: 아 그리고 또 둘째는 또 딸이어가지고
1: 맞아요.
0: 너무 좋다. 무한 애정이잖아요.
1: 아 너무 이게 아들하고 딸은 촉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아,
0: 그래요?
1: 너무 맞아, 말랑말랑하고 어우 막 어떻게 하면 막 부서질 것 같아. 너무 조그마니까. 오. 아 그래서 진짜 네. 사랑을 듬뿍 주고 있죠.
0: 아 또 그 SNS로 봤을 때는 네. 이준이가 또 요 네. 예, 우리 아인이를 너무 이뻐하던데.
1: 어 SNS에서만 그래요.
3: 아 진짜?
1: 걔도 보여주기식 그 육아를 그치. 하더라고요. 예, 예, 예.
0: 이준이가 돌잔치부터 나는 알아봤어.
1: 예, 카메라가 꺼지면 예. 동생을 아니, 자꾸 찌르고 이불을 뒤집어치고.
0: 어머머.
1: 이게 나이 차이가 터울이 꽤 있는데도 아니, 질투를 아, 하더라고요.
0: 그, 있어. 예.
3: 그렇지.
0: 아, 맞아, 둘째는 맞아. 둘째 나면은 첫째는 분명히
3: 있을 거야.
0: 예. 그리고 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거고
1: 네.
0: 5년 만에 이제 제 육아로 예. 다시 돌아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1: 아, 뭐 다른 거 다 정말 해피하고 좋은데 사실 예. 요즘 신생아니까 잠을 못 자는 거 제가.
3: 맞아 맞아.
1: 3시간에 한 번씩 이제 깨서 우유 먹여야
0: 그렇지,
1: 되고
0: 그렇지.
1: 쉬지를 못하니까 네. 이게 이제 수면이

0: 그게 이제 좀 힘들긴 해요.
1: 수면 부족.
0: 네.
1: 그래서 집을 나오는 게 훨씬 지금 너무 좋죠.
0: 전 지금 너무 좋고 오늘 녹음 좀 몇 개 더 때리고 갈 수 있어요. 나는 예 집에 안 가고 싶어요.
1: 아, 또 이제 예. 조희준 원사태가 하나가 있었죠.
0: 예. 한번 나오면 안 들어가요.
1: 우리 라디오가 12시부터 2시 방송인데 밤 10시에 들어가요. 아 이거 라디오 있다고.
0: 그리고 회식을 좋아해요. 네. 자꾸 회식하잖아. 어,
2: 그래 그래. 예.
1: 남의 팀에 회식을 가요.
0: 예. 남의 팀까지 가요.
1: 남의 팀 가요. 어머 하면서 감독님 빠질 수 있어. 아유,
0: 다 패밀리지 뭐 MBC가.
1: 어, MBC 가족
0: 너무 웃긴다.
1: 그러면 예. 셋째를 아유. 생각한다 안 한다.
0: 아 우리 이준이 아빠가 빨리 묶어야죠.
1: 예. 밧줄로 꽁꽁.
0: 아 밧줄로 꽁꽁. 예. 아 꽁꽁 해야 돼요 아, 지금.
1: 예. 아 또 우리 이준희 아빠가 너무 좋아하던데.
0: 아 너무 해피하죠.
1: 딸바보 됐어. 딸바보.
0: 네. 네. 아 정말 앞으로 이준희 아빠 조기 축구를 좀 끊어내고 육아에 더 활발히 그렇지. 참여할 수 있도록.
1: 그렇게
0: 예.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1: 네. 그리고 SNS 보니까 그 와중에 세상의 모든 챌린지를 또 다 했어요. 둘째 출산해서 아, 그래? 나는 좀
0: 예.
1: 몸조리 할 줄 알았거든요.
0: 아니에요. 잊혀지면 안 되고
1: 지금 소문의 낙원을 예. 시작으로 해서 한로로 번지나 아일리 왜 이렇게 쫓기듯이 그렇게 해요.
0: 예, 이게 왜냐면 육아만 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어. 잊혀질까봐. 그리고 제가 좀 한동안 뜸했더니 팔로워가 쭉쭉 빠지더라고. 그래서
2: 해야 돼.
0: 그치 해야지. 예. 그리고 권진아 거 했더니 그게 한 100만 조회에서 터졌어요.
1: 어,
0: 그리고 팔로워가 또 쭉 올라가더라고.
2: 아, 좋다.
0: 예.
1: 그래서 진짜 이준이도 보여지시길.
0: 걔도 제가 뛰어 하면 뛰고 멈춰 하면 멈춰요. 연기자예요.
1: 정말 아역 저리 가라요.
0: 예.
1: 아역 배우 저리 가라요.
0: 꿈이 유튜버입니다. 예. 좋네.
1: 예. 정말 배우의 삶을 살고 있고.
2: 아, 진짜 웃기다.
1: 아, 여기 또 있어요. 예, 일단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최근에 우리 하주연 씨가 서인영 씨와 이제 통화를 하면서 10년 만에 어깨빵 사건을 해명을 했습니다. 그 어깨 밀침 사건 있었잖아요.
2: 아, 그렇죠.
1: 예, 이게 정확히 뭔지.
2: 그 저희 이제 앨범에 이제 주얼리 모두 다 시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치어리딩 하는 스타일. 근데 그게 이제 언니를 치는 거예요.
0: 아니 영상은 봐도 웃겨.
2: 아 이게 웃겨요? 웃겨? 네, 아 나는 그 아 그래. 네. 난 내가 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funny한지 그걸 잘 모르겠어.
1: 그러니까 심취한 거야.
0: 그렇지.
1: 우리 베이비제이는 심취한 거야.
2: 아 그렇죠. 나는 그냥 acting. You know this 무대.
1: 어 무대.
0: 프로답게 한 거지.
2: 어, 그렇지. 어. 나는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는 가수로서 네? 왜 내 파트가 거기밖에 안 나와.
1: 임팩트가 있어.
2: 그렇지. 아 네. 그러니까 거기 sweet like a baby, baby you look something dad 이게 있어.
1: 이때도 영어였구나.
2: 어, 영어였어.
0: 가사가 한국말이 없어.
2: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 그러니까 몰라. 예.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밀쳐야지 하고 그냥 밀친겨.
1: 밀친겨.
2: 어. 근데 그건 이제 연출된 계획이었어.
0: 그렇지. 다
2: 어,
0: 그래. 짜여진 각본이었다.
2: 어, 그렇지.
1: 서인영 씨가 너무 놀라던데.
2: 그러니까 언니도 너무 놀랬어.
0: 아 오버액션 했구나. 오버액션.
2: 그러니까 언니가 액팅이 좋은 거지.
1: 이거를 받아주는 거지.
0: 그렇지. 그러니까 살았던 거야 그
2: 그렇지.
0: 영상이.
2: 그렇지. 근데 언니가 자꾸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0: 혹시 가슴에 담아뒀나 인영 언니?
2: 그걸 언니가 LA 가서도 우리 은정이한테 또 얘기해.
0: 또 했고야.
2: 그래서
1: 개가 천서에서.
2: 예. 어, 그래서 은정이가 좀 화가 났어.
1: 어.
2: 어, 그러니까 화가 난 게 아니고
1: 당황했어.
2: 언니 근데 도대체 이 얘기를 몇 번 해요 언니? 몇 번 해? 아니. 언니 주연이가 뭐 잘못했어? 이랬대. 어, 뭐 잘못했어요 언니? 어 주연이는 거기 나가서 그거를 작가분들이 물어봐서 MC분들 물어봐서 아 그게 뭐냐 그래서 연출된 거다.
1: 어.
2: 그래서 이렇게 밀었다. 어 그래서 그건 난 해명도 또 했다. 사람들이 뭐 화장실 데리고 간 거 아니냐 뭐 한 거 아니냐. 난 그거를 대댓글을 달았다.
0: 그런 소문이 많았어.
1: 무서웠어.
0: 그래서 내가 소문 많았어.
2: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어. 이것은 연출된 상황입니다.
1: 아, 그냥
2: 모션입니다.
1: 모션이고
2: 어, 그렇지 그렇지.
1: 윤정원 씨가 저는 그때 하주연 님이 보염을 크게 드러나 싶었어요.
0: 그치 또 인영 언니가 그때는 기세가
1: 네, 기세가 있었지.
0: 있었지.
2: 그렇지. 맞아요.
1: 네. 아 그럼 만약에 그때 당시 약속이 없이 쳤어.
0: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근데 또 무대니까 서인영 씨가 얼마나
2: 아무
1: 받아줘.
2: 대답 없이 아무 그 허락 없고
0: 약속
2: 뭐,
0: 없이
2: 플랜도 약속도 없이. 네.
1: 조인 없이 커넥트 없이
0: 입술을 내가 해야 돼? 입술을 발발 떨어.
2: 내가 해야 돼? 해야 돼요?
1: 너의 파트잖아요.
2: 아, 어, 그 해야 되는데 나 다른 거 할게. 아니, 그럼 어깨는 안 칠게. 아,
1: 일단 사실 서인영 씨는 일단은 요즘에 되게 솔직한
0: 맞아요. 예, 너무 재밌어.
1: 내려놓고
2: 그죠.
1: 아 근데 또 사이가 좋아.
2: 어, 그죠.
1: 하주연 씨랑 서인영 씨가 예전에 서인영 씨가 명품 구두를 줬어요.
2: 언니가 작아서 줬나 봐요.
1: 아, 선물이 아니고.
2: 아, 선물은 아니고. 야야 작아서. 그 언니가 좀 비슷하니까 사이즈가. 그렇지. 저도

0: 작고 근데 아마 언니가 더 작은 아 더 조금 언니가 큰가 뽀리
1: 조금 더 클 거예요.
0: 아 네.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채널
2: 어 좋은 거 좋네.
0: 제가 만드셔. 어 채널 채널. 야. 그래서 그냥 I got it. 그냥 홈에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왜냐면 집에다 놔뒀다고? 신을 일이 없어. 왜냐면 지금 워킹을 하니까.
2: 그치. 지하철에 일하니까. 그거 타고 가봐.
0: 서브웨이 타는 데 어떻게?
2: 발목 꺾여.
0: 그렇잖아.
1: 누가 발을 밟아봐. 발등 까져.
2: 싸워요. 싸웠나요?
0: 그냥 안 하는
1: 지금 잠시만요. 우리 0606번님이 S 생명보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현 씨가 상담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예. 예.
1: 예.
0: 알겠어요.
1: 아, 예, 예, 예. 우리 개가천선 서인영 씨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어깨방 사건 해명 됐으니까.
0: 언니, 그때는 그 무대에서 우리 재밌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액팅이었고 그런데 자꾸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 그 얘기가 언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나도 그거를 좀 재밌게 받아쳐서
1: 맞아.
0: 아, 뭐 어때 이래야 되는데 나도 너무 구구절절했어.
2: 그치.
0: 그죠 언니.
1: 맞아. 구구절절했어.
0: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너무 얘기하고 난 그게 아닌데 자꾸 얘기하고 난 답답한 건데 펀이하게 착.
1: 그럼.
0: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언니 그만 얘기하시고 이제 개가천선 서인영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승승장구 지금 너무 잘 되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뭐 나 또 한번 불러주고 불러줘요. 불러주고 자 자.
2: 잠깐 제보가 왔대요. 제보 문자.
0: 잘 돼요.
2: 잠시만요.
0: 예.
2: 예.
1: 우리 나비 씨 한번 소개해
2: 예.
1: 주시죠.
2: 4333님이 주현님 네. 나는 솔로에 지원선했던 네, 건 네. 진짜예요? 언니는 만약에 나간다면 어떤 이름을 원해? 영숙, 영자, 옥순.
1: 순자도 있고.
2: 예.
0: 되게 뭐 봤을 땐 지금 옥순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영자 영자 어울리나 좀 활발한.
1: 활발한.
0: 좀 영자 제가 봤을 땐 영자 씨가 되게 활발했던 것 같아.
1: 근데 하주연 씨가
0: 네, 어떤 게 어울려?
1: 약간은 약간 또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어.
2: 낯가리고 그런 거 부끄러운 게 있잖아.
1: 맞으니까 영자는 아니야.
0: 아 그래 그래요.
2: 영자는 이야 이 무조건 이야.
0: 아 그래. 네.
1: 확신해 이거. 제 생각에는 그 영숙.
0: 아 영숙. 좀 부끄러운 말 맞나?
1: 중재자처럼. 예예. 뭐 그런 역할도.
2: 예. 만약에 제가 하고. 나는 솔로 나가면 저는 어떤 캐릭터가 어울릴까요?
1: 상철?
2: 상철이라뇨. 잠깐만.
0: 상철.
2: 나도 여성이에요. 여자잖아.
1: 저 광수 소리 들었어. 나 광수 소리 들은 사람이야.
2: 만만치 않네.
0: 아, 너무 웃기다. 예.
1: 아, 그 지원서를 냈어요?
0: 이메일로.
1: 이메일로?
2: 직접.
0: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 그렇지. 막 자기소개서처럼 막.
2: 구구절절 가야 돼.
0: 구구절절 그래서 많이 썼어. 많이 쓰고 했는데 안 됐죠.
1: 다시 연락이 올 거야.
0: 올 것 같아. 아,
1: 그래. 이제 올 것 같아.
0: 아, 그래.
1: 진짜 계속 얘기하면 어느 순간 진짜 온다니까.
2: 맞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 주연을 아기 때부터 봤잖아요.
1: 맞아.
2: 저희 데뷔 때부터.
1: 예.
2: 정말 매력 있고 너무 막 예쁜 친구란 말이에요. 이 친구를 가만히 둘 리가 없어.
1: 마음 착한 사람.
2: 예.
1: 마음 착하고 센스 있고.
2: 예.
1: 잉글리시 베리 웰이고
2: 잉글리시 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1: 자기 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2: 정말 아주 소탈하고 털털하고
1: 맞아.
2: 너무 퍼니하고 재미있고
1: 완전 so funny
2: yeah.
0: Thank you so much
1: 항상 yeah. 왜 여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
2: 맞아요 예
1: 인기 여자 중에서 탑이야
2: 인기 짱 언니 인기 짱 언니
1: 우리 동생
0: 좋네요
1: 아니 우리 yeah.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유일한 기혼자잖아요 네. 나비 씨가
0: 그죠
1: 우리 하주연에게 결혼을 추천한다 안 한다.
2: 저는 결혼 물론 참 즐겁고 희노애락이 가득해요.
0: 길어지는데.
1: 예. 뭐
2: 재밌는 일도 많고 슬픈 일도
0: 많고. 네.
2: 한번 그래도 나는 가봐라.
0: 가봐라.
1: 가봐라가 뭐예요? 그럼 와봐라도 되잖아요.
2: 이혼을 해도 갔다 오더라도
0: 갔다 오더라도
2: 한번 체험을 해 봐라. 경험을.
1: 하주연 씨가 결혼하면 진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2: 남편의 사랑을
1: 왠지 약간 심진아 씨도 이 언니가 결혼하면 사랑을 많이 받겠다 했는데 김원효 씨가 나타났잖아 그런 사람 나타나
2: 진짜
1: 아 지금 너무 좋다.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2: 네.
1: 아직 본격적인 토크도 시작도 안 했어요.
2: 시작을 안 했나요?
1: 예, 예. 저희가 몸풀기 끝난 거 아니에요. 아주
2: 깜짝 놀랐네.
1: 예, 지금
2: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1: 선포트 후토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자 선생님들 오랜만에 둘째 출산을 하고 나비가 비로소 깨어났다 말씀드리고 우리 어깨빵 사건 더 이상은 언급 금지 우리 하주임 왔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나비 씨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네, 저 정면 카메라 봐주시고.
0: 근데 카메라가 어디예요?
1: 네, 여기. 요즘 무인 시스템이에요.
0: 어디요? 네, 네, 아, 여기 저거 CCTV입니까? 네, 여기 둔 거? 네. 아, 난 여태껏 저기 쳐다봤네.
1: 여기 스위치. 스위치야. 냉풍, 강풍.
2: 아, 나 에어컨이잖아. 에어컨.

에어컨이 에어컨이고. 자, 우리 몰랐어요. 나미 씨, 전문 카메라 봐주시고요. 이런. 자, 건단의 빅토리아 베컴 만색 여신에서 육아 여신으로 들어왔다. 노래할 땐 나비, 토크할 땐 불나방. 하나, 둘, 셋. 아니 나비 씨, 아니 출산을 했는데 더 예뻐졌어.

0: 결혼하면 예뻐진다는 그런 그러네. 말들이 있어요. 이 여성 호르몬이 팍팍 돌아가지고.
1: 아, 이래서 결혼하고 애를 낳는
2: 거야. 아니 예뻐졌어. 나도.
0: 예뻐졌어요.
2: 그리고 더 영해졌어.
0: 영해졌어. 세상에 하나를 더 놨어. 낳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1: 셋째 해야지.
2: 바틀로 꽁꽁 한다면 예,
0: 꽁꽁 해야 돼요.
2: 네, 말씀드리고 예. 아, 우리 하주연 바로 갑니다. 아, 하주연 씨네요. 아 정말. 나눗솔로 예 정말 강력하게 저도 아니, 추천합니다.
1: 나눗솔로 아니어도 그런 연애 프로
0: 자, 있잖아 저기 천국도 자, 가는 거 천국도 가는 거
2: 하주임
0: 아유 잠깐만요
2: 하주임 타투 보여
0: 의상은 천국도야 의상은
2: 자,
0: 천국도야
2: 간다 간다 자 기획사 사장님도 인정한 교포 느낌 넘버원 서인영도 깜짝 놀란 주얼리 쫀득 래퍼 베이비제이 하주연이다 하나 둘셋
0: 주연아 많이 외롭니 요즘 외로워
2: 주연이 외롭다
0: 외로워
2: 우리 하주임이 외로워.
0: 얘도 노력 많이 하네.
2: 노력 많이 해요.
0: 그죠, 그죠. 네,
2: 솔직히 아유. 말하면, 앞에 한 예. 2부에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네네. 보냈어요. 신디는 연예인 안 했으면 딱히 무슨 직업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천상 연예인.
0: 천상 연예인이지.
2: 하주연. 천상
0: 연예인
2: 나비 천상 연예인
0: 가야 돼 주연아 네.
1: 가야 돼
0: 너 하주임 할 때가 아니야 그럼. 지금
2: 주임으로 살 때가 아니야 예.
1: 주임 아니고 이제 매니저
0: 하 매니저
2: 매니저
1: 주임이 아니야 예. 바뀌었어
2: 바뀌었어 올라간 거예요?
1: 안 올라갔지 그냥 매니저
2: 이름이 바뀌었구나
1: 그냥 그때는 그냥 주임까지 해서 끝이었고 퇴사했고
2: 퇴사했고
1: 퇴사해서 그곳에 또 다시 예? 새로 이제 서울숲에 포레스트에 이제 입점을 했어요 그 회사 그 브랜드가 그 커터리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매니저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죠 yes yes
2: 네 우리 매니저 할 때가 예, 아니에요
0: 진짜로
2: 이 사람은 천상 연예인이고
0: 무대 위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예.
2: 예. 아니 그리고 그나저나 사실 두 분이 오랜만에 사실 오기도 했고 네. 왜 우리가 좀 주기적으로 프로필을 좀 다시 찍거나 네. 그렇잖아요 일단 저도 지금 프로필 사진은 조금 예
1: 옛날 거예요
2: 예 옛날 거예요
0: 저도 지금 왜냐면 신디를 거의 몇 달 두 달 세 달 만에 만났는데 네, 네. 저는 출산을 하고 왔는데 네. 신디가 뱃속에 뭐가 있는 것처럼 케이크가 몇 판이 예. 들어 있는 것 같아 지금
2: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0: 프로 예. 프사 다시 찍어야 됩니다
2: 그래서 예. 프사를 저기 유키즈 팀에게
0: 예예예 예, 예.
2: 사진 많이
0: 부탁했어요 다시 했니? 했어요?
2: 그 팀 그대로 해가지고 예. 조만간
0: 예, 예. 업데이트 돼요
2: 바로 체인지 되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사진처럼 프로필 질문도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니까 일단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 쓰는 프로필 자 우리 나비씨 제가 요 두 분께 또 질문을 드리면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나비부터 갈게요
0: 네.
2: 자 나의 매력 포인트는
0: 나비는 섹시 앤 털털? 섹털? 죄송해요. 잠깐만 발음이
2: 무슨
0: 죄송해요.
1: 무슨
0: 섹시 앤 털털.
2: 섹시 앤 털털.
1: 야야야.
2: 자, 내가 듣고 싶은 수식어.
0: 고막 여신, 여친.
2: 오케이.
0: 예.
2: 자,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0: 아이의 울음소리?
2: No.
0: 왜요?
2: 시어머니.
0: 플러스 시어머니.
2: 내 성격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0: 집에 안 갈래. 네.
2: 요즘 푹 빠진 것.
0: 요즘 푹 빠진 것? 저는 뭐 한결같습니다. G-Dragon.
2: G-Dragon. 네. 내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0: 많이 하는 말? 자라. 잠 좀 자자. 잠 좀 누워라. 자자.
2: 그러면 요즘 젠지들에게 내 입덕 노래를 추천을 한다면?
0: 요즘 이제 날씨도 참 좋잖아요. 사랑에 빠질 계절입니다.
2: 그렇지.
0: 나비의 I love you.
2: 좋다. 이 노래는 네. 진짜 명곡 중의 명곡이고 근데 여기서
0: 네.
2: 이제 매력 포인트부터가 예예. 살짝 지금 삐그덕이 됐고요
0: 네.
2: 예, 우리 0211번님 자피디님 양복 입을 준비 양장점 가시죠 예, 예.
0: 나도 모르게 또 이거 MIC 앞에 오랜만에 서니까
2: 이걸 줄이면 안 돼
0: 예, 줄이면 안 되는구나
2: 예, 예. 예. 섹시 그리고 털털,
0: 털털.
2: 그리고를 써주세요
0: 그리고를 써야 되는구나
2: 예, 그걸 난데없이
0: 예, 안 돼요, 안
2: 붙이면
0: 돼요.
2: 안 돼요 붙이면 예. 안 되고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은 고막 여친. 이거는 뭐.
0: 왜냐면 이제 저도 애기 엄마고 예. 결혼했으니까 고막 여친이란 말이 조금 이제 어색하거든요. 고막 여친보단 고막 부인 쪽에 가까운데.
2: 고막 여신.
0: 그래도 아직은 누군가의 여친이고 싶어.
1: 예. 좋죠, 좋죠.
2: 이준희 아빠 여친.
0: 예?
1: 예.
2: 남편이잖아.
0: 행복해요. 네. 네.
2: 우리 02. 0121번님이 한국의 알리샤 키스로요?
0: 그렇죠. 제가 2008년 데뷔할 때 제가 그렇죠. 한국의 알리샤 키스
1: 맞아,
0: 2기로 데뷔를 했어요.
2: 2기지, 2기.
0: 1기가 인정이었어요.
2: 맞아. 맞아. 아니 3기야. 나비가
0: 3기였나? 3기.
2: 왜냐면 2기가 거미.
0: 맞아요.
2: 그리고 3기 나비. 다 실력파들.
0: 맞아요.
2: 이게 있었는데 그럼 요즘 요거 바꿔가지고 고막 여친?
0: 네. 요즘은 이렇게 알리샤 저희 때는 막 지르는 창법 유행이었잖아요.
2: 그렇지.
0: 요즘은 이게 살살살살 고막을 간지럽혀야 되더라고요.
2: 약간 듣기 좋게.
0: 한노로 씨나 우리 양 장류의 이수현 씨가

0: 같이 예. 간질간질하게. 예.
1: 좋다.
2: 잠깐만요.
1: 출산한 거 맞죠?
2: 아, 했어요. 나 배째했어요. 두 번째
1: 했어요.
2: 꼬맸어요.
1: 꼬맸어? 예. 아니, 대체 그만 조리원에서 계속 요즘 것만 봐요.
2: 예, 맞아요. 예.
1: 열심히 삽니다. 예, 그리고 아, 지금 윤정호 씨가 꼬막 여친이라고 해요. 꼬막 맛있지.
2: 꼬막 무침 좋아해요.
0: 어, 맛있겠다.
1: 벌교지.
2: 꼬막은 별교. 예.
1: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아이의 울음소리.
2: 예.
1: 예, 우리 또 아이니,
2: 아이니.
1: 예, 또 그 플러스 이준이까지.
2: 아, 아니 아. 너무 귀여운데 이제 제품에서 잠들어가지고 이제 아. 어, 잠들었다고 탁 내려놓으면
1: 스위치 있고.
2: 등 센서가 바로 켜져. 아. 응애 응애, 예.
1: 응애 응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2: 아.
1: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 이거는 우리 며느리들, 예, 우리 엄마들이 다 공감해요. 그러니까
1: 솔직히 말하면 무섭진 않은데 어. 어려울 뿐이야.
2: 그렇죠. 너무 사랑하고 에. 정말 감사한 그렇지. 존재죠.
1: 내가 더 잘하고 싶으니까
2: 맞아요.
1: 뭐가 좀 더 부담이 있는 거지.
2: 늘 사랑합니다. 늘 네. 존경합니다.
1: 사랑하고 존경하고. 제가 벌써요? 예, 지금 예, 광고 듣고 와서 예. 우리 베이비 제이 거
2: 베이비 제이
1: 다시 스노프로페 이어갈게요.
2: 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따따땅따따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8: 오케이! 우!
9: 잘했네. 네,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오늘은요, 토크가 휘몰아치는 정이 찐친데 네. 우리 NAVI, 예, 영원한 고망의 여친 나비, 그리고 Hey, everybody, listen.
10: Yeah, I know.
11: 오늘 one more time 나오는 줄 알았어, 지금. Yeah.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9: 네.
11: 어디? One more time, 그 앞에 영어하는 거 있잖아요.
10: 그 지금 그거예요.
9: 어. 그거예요.
10: I know, I believe in you, I think it's me. We are over now, the times we are together. Let's go.
9: 동그라닥닥 동동동 동그라닥닥 동동동 동그라닥닥 동동동 동그라닥닥 Every one more time 동그라닥닥 동동동 동그라닥닥 그렇지.
11: 예. 참 잘한다.
9: 지금 무브즈랑 지금 보인 라디오 보고 계세요.
11: 네.
9: 오늘 정말 섭섭치 않을 거예요.
11: 아, 네. 정말 한보따리입니다.
9: 한보따리고 다시 쓰는 프로필. 이번에는 우리 하주연의 다시 쓰는 프로필입니다. 자, 우리 하주연. 나의 매력 포인트는
10: 알수록 웃긴 타입이다.
9: 어, 알수록 웃긴
11: 맞아요.
9: 타입.
11: 맞아요. 찐입니다.
9: 내가 듣고 싶은 수식어.
10: 어, 무해한 사람.
9: 아, 어, 맞아.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10: It's like 비둘기.
11: 아니 비둘기 제일 좋아하게 생겨가지고.
9: 이 슬라이드 왜 나와? 네, 예, 그리고 나의 성격을 다섯 글자로 얘기한다면
10: 생각보다 웃김.
11: 아, 잠깐만. 다섯 글자잖아. 숫자 못 세요?
9: 네, 다섯 개. 다섯 개.
10: 아,

0: 자,
1: 시간이 없어요.
0: 하주연 빅잼.
2: 어, 빅잼. 야, 야, 야. 빅잼. 빅잼 재밌다.
0: 자, 요즘 푹 빠진 것은? 푹 빠져 있는 거.
2: 저기 72시간 소개팅. 타로점, 타로점.
1: 외로워.
0: 외롭다. 아직. 예, 그리고 내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2: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부자가 될 거다.
0: 아~
2: 그 다음에 나는 곡 성공할 거다.
0: 어, 좋아.
1: 이거 필요해요.
0: 예. 그리고 요즘 젠지 팬분들에게 내 입덕 영상을 추천한다면?
2: 나.
0: 응?
2: It's me.
0: 아, 그니까 입덕 영상.
2: 영상?
0: 응. 어깨빵?
2: 아니. 내 유튜브.
0: 아, 하주연의 유튜브. 오케이. 됐어. 야, 일단은.
2: 와, 난 이런 게 왜 이렇게, 이렇게 difficult 하지?
0: 어렵다고?
2: 어렵지? 못하겠어, 이런 거
0: 영어를
2: 진짜.
0: 영어를 해도 예. 거리감이 없는 게 뭔지 알아요?
1: 쉬운 단어만 써.
0: 쉬운 단어만 써.
1: 쉬운 단어만 써.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0: 누구나.
2: 근데 왜 그런지 알죠?
0: 알죠. 모르죠.
2: 알죠. 그러니까 because the easy.
0: 아, easy.
2: 그러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나는. 그래서 그래.
0: 매력 포인트 알수록 웃기.
1: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농담이야.
0: 예,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수식어 무해한 사람. 무해.
2: 근데 진짜 무해. 솔직히 말해서 저기 그 요번에 제가 뭐가 나오고 이렇게 댓글에 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0: 무해하다. 맞아.
2: 이 말들 정확하게 뭐예요?
0: 그러니까 해롭지가 않은 사람인 거야.
1: 순수하고 꾸밈없고 꾸밈없고 솔직하고
0: 선한 사람.
2: 그러니까 뭐 악하지 않고
0: 그렇다고.
2: 악하지
0: 않지. 그런 유해한 사람이.
2: 그러니까 좋은 거죠.
1: 좋은 거죠. 완전 좋은 거죠.
0: 너무 좋은 거고. 이게 또 있어요. 예.
2: 좋네.
0: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I like
1: it's
0: 비둘기. It's like 예. 비둘기.
1: 비둘기도 영어로 해야지 왜 예. 비둘기는 한국말.
0: 비둘기 영어로 뭐예요? 비둘기? 예.
1: 아직가 dove. dove 맞죠?
0: dove.
1: dove 맞죠?
0: 맞아.
2: 아, 그래 그래.
0: 예, 예,
2: 아,
0: 예.
1: 요 정도 나도 예. 한다. 지효야. 미안해.
0: 예. 서로 친구니까. 친구니까.
2: 예, 예, 예. 예스.
0: 예스.
2: 미안해.
0: 그리고 또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2: 네, 네.
0: 매니저 하다 보면 한국말로 많이 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저 서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2: 네, 네, 네.
0: 그리고 나의 성격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하주연 빅잼.
2: 아, 그죠. 미안해. 아까 못해가지고.
0: 예, 깜짝 놀랐어요. 여섯 글자 얘기해가지고.
2: 미안해요.
1: 숫자를 못 세요. 네, 내 친구가 숫자에 약해.
2: 숫자 약해.
0: 분명히 손을 뻗었거든. 손을 뻗었는데 여섯 글자 얘기해서.
2: 미안해요. 제가 매스도 못해요.
0: 예. 아, 괜찮아.
2: 미안해.
0: 오케이. I know.
2: Yeah, yeah, yeah.
0: I know.
2: Sorry.
0: 그리고 요즘 푹 빠진 게 72시간 소개팅은 뭐예요?
1: 이거 뭐야? 프로그램이야?
2: 아, 그...
0: 네?
2: 유튜브에서 like 그 떼떼떼 컨텐츠라는 그
0: 아 그래요?
2: 네네 네, 그분이 있으시잖아요.
0: 잘 몰라요.
2: 아 유규선 네 매니저 네 매니저였던 그 요즘에 연출 네 분께서 만드신 이제 72시간 소개팅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0: 진짜?
2: 이제 우연하게 네? 에어포트 막 이런 에어플레인 막 이런 데서 만나는 거예요. 뭐 일본 뭐
0: 해외에서
2: you know, 야야야야
0: 그래서
2: 홍콩
1: 이태원인가요?
0: 이태원도 이렇게 얘기 안 해.
1: 여기 외국이야 지금. 비행기 타고 온 줄 알았어.
2: 그런 데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남 이런 걸 참 꿈꾸거든요.
1: 이게 우리 로망이잖아. 우리 어떤 낯선 곳에서 이성을
0: 그렇지.
1: 만나는 거.
2: 그래서 네. 저도 가고 싶어요.
1: 왜 자꾸 속삭여요. 잠깐만. 왜 자꾸 속삭여.
0: 유기사님 예. 우리 하주연 예, 72시간 예. 소개팅 좀 부탁드려요.
2: 좀 40대를 좀 만들어주세요.
1: 40대 특집으로. 네.
2: 왜 맨날 다 젊으시니까. 네.
0: 그러니까.
2: 아, 왜 우리 나이
0: 내 생각에는 낯설이야.
1: 나 예. 솔로 가야 돼.
0: 나는 솔로로 가야 돼.
1: 화끈하게 가야 돼요.
0: 화끈하게 예. 가야 돼. 예.
2: 예, 예.
0: 오케이. 연락 한번 주세요, 정말. 우리 나 솔.
2: 예, 예, 예.
0: 연락 주시고. 내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가만히 있어봐. 예. 이거는 항상.
1: 이거 항상. 옛날부터 했어, 가만히 있어봐.
2: 그지.
1: 원래 했어.
0: 저희 때부터.
2: 그 옛날부터 했구나, 했어. 내가.
0: 항상 손을 이렇게 들고, 언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2: 그렇죠.
0: 나는 성공할 거다.
2: 네네.
0: 너무 좋다.
2: 제가 명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여기서.
0: 명상했잖아요.
2: 근데 그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0: 그래서 했다.
2: 이게 그냥 버릇처럼 제 뇌? 네, 여기가 돼가지고 아침
0: 루틴이 된 거구나.
2: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my routine. And then 퇴근하고 집에서 자기 전에 기도 한번 때리고 기도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0: 기도를 하고
2: 하나님, 아버님, 주님, 예수님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0: 하나님.
2: 아, 하나님. 예. 네.
0: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님.
2: 네.
0: 하나님.
2: 네, 주 예수님. 예.
0: 하나님 아버지.
2: 네, 하나님 예. 아버지.
0: 하나님 아버지께
2: 제가 좀 짧게 배웠나 봐요.
0: 기도 때리고.
2: 네.
0: 네, 바로 네.
1: 근데 이게 외우면 진짜 그렇게 된대요. 이루어진대.
2: 저 지금 1년 넘게 그거 하고 있어요.
0: 지금 되잖아.
1: 지금 부자 됐잖아.
0: 그럼.
2: 부자 됐어요.
0: 본인 옷 입잖아. 옛날에 엄마 아빠 거 많이 훔쳐 입었어요. 장난으로.
2: 이것도 요즘 게 아니잖아.
0: 왜? 너무 이쁜데.
2: 예전 거잖아.
1: 근데 너무 예쁘다.
2: 난 옷을 안 사.
0: 핏이 너무 예뻐.
1: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도 하주연 스타일대로 소화를 해버려.
0: 그리고 일반인에게 너무 튀어.
1: 예. 우린 못 입어요.
0: 솔직히 말하면 연예인이어도 튀어.
1: 이거 잘못 그래요? 입으면 힘들어요.
0: 진짜. 예.
2: 심지어 저 어저께 퇴근길에 서브웨이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0: 지하철에서
2: 아는 그냥 일반인 친구예요. 오 마이 갓. 딱 자기가 고개를 들었는데
0: 예?
2: 저런 스타일은 저거 하주연밖에 없는데 하고 문자를 톡을 한 거예요. 혹시 하주연, 주연아, 너 혹시 구호선은 지하철이니? 근데 나는 나도 걔를 조금 알아보고 그 거울 쪽에서 맞나? 근데 또 아니면 부끄럽잖아, 걔냐. 그랬더니 걔가 딱 카톡 온 거. 하지원 너 혹시 구호선에서 바로 돌아봤지 내가.
0: 아 돌았어.
2: 오 마이 갓. 야 무슨 일이야. 너무 신기하죠.
0: 지구상에 하지원 대신 하지원이야.
1: Only one.
0: Only one.
1: Only one.
2: 그런가 봐요.
0: 지금 우리 0544번님이 신영 언니 하지원 씨 말 동시 통역하는 거 너무 웃겨요. 혹시나
2: 못 알아. 미안해.
1: 우리는 알아듣지.
0: 우리는 알아듣지. 이게 버릇이 됐어요. 예.
2: 맞아요.
0: 옛날부터. 예. 우리 7903번님이 나비 언니는 본인 차례 아닌데 옆에서 계속 말을 붙이는 게 너무 웃겨. 비지 않는 옷이야. 우리 신재가.
2: 예. 그죠.
1: 우린 또 리액션 짱이다.
2: 맞아. 예. 또 86년생들이 또 그래야.
0: 예. 우리 쪽이 뭔가 토크 기질이 좀
1: 비면 안 되니까.
0: 맞아. 비면 안 되고 예전에 진짜 86 호랑이 사모임이 있었잖아요.
1: 있었죠.
0: 지금은 어떤가요?
1: 지금은 이게 만남을 못 가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행사를 갔다 왔어요. 저기 빨간맛 페스티벌이라고 출퇴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이보람 씨야 이보람 씨 만났는데 보람이도 우리 같은 멤버거든요.
0: 86
1: 모임. 맞아요. 그래서 보람이 오랜만에 만났고 사실 나머지 친구들 뭐 은혁이라든지 준수에
2: 은혁이도 있고
1: 동해
2: 있고. 동해도 있고 그렇죠? 창민이도 있고
1: 준수 시아준수
2: 시아준수 있고
1: 못 만난 지 오래됐죠 그분들은.
0: 다 각자 일이 또 있다 보니까
2: 비지해 너무.
1: 이창민 씨도 있었고.
2: 그렇죠. 네.
0: 그럼 혜비가 있었나요 혹시?
1: 혜비가 따로 없었고
2: 이게 너무 long time no see.
0: 옛날이야.
2: 너무 옛날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어. 그리고 몇 명이 빠지고 그냥 만나고.
1: 맞아.
2: 그래서 이름을 좋았어라고 바꿨잖아 우리.
1: 맞아.
2: 좋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0: 좋았어. 86이 아니고
2: 좋았어라고 바꿨다가.
0: 좋았어. 아니 그리고 사실 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약간 초면이에요.
2: 예.
0: 초면인데도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쟤 우리 거다.
2: 그 있지.
0: 나랑 약간 베프 느낌 온다. 예,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이제 번호도 물어보고 좀 그러나요, 우리 다비 씨?
1: 그렇죠. 저희는 우리는 그 끼리끼리라고 알아보잖아.
2: 맞아.
1: 하주연도 우리가 초창기 신인 때
0: 알아봤지.
1: 같은 샵이었어요.
2: 맞아.
1: 거기 같은 샵 하면서
0: 맞아.
1: 얘가 말이 많더라고요. 신인인데.
0: 꽤 많아.
2: 아, 그때부터 많았어, 내가?
0: 많았어요.
1: 쉬질 않더라고요.
2: 안 많았는데.
0: 제가 아육대 때.
1: 예.
0: 아육대 때 대기실에서 연신 한국말 쓰다가
1: 큐
0: 됐네 바로. Hello, everybody. 저 친구.
2: 언니가 자꾸 나만 보면 자꾸 다리 찢기를 시켜가지고 나 자꾸 언니가 무대에서 나 다리 찢었잖아. 근데 그때는 내가 좀 젊고
1: 그때는 짝짝이었지. 뭐.
2: 짝짝이었지. 근데 지금도 가능해.
0: 도와주고
2: 가능해.
0: 싶잖아.
1: 지금도 돼?
2: 지금도 돼. 열심히 하고 있어.
0: 아육 때 한 10시간인데 시간 타임마다 하지연 고! 막 베이비 제인 고! 하면
1: 여자 강호동 씨네.
0: 베이비 원 모어 타임 하면서 확 찢어.
2: 네,
0: 가로세로
2: 많이 찢었죠.
0: 많이 찢었고. 저랑 우리 또 나비 씨는
2: 네,
0: 제가 또 나비 씨 알러뷰 때 청순 R&B 보컬리스트였어요. 그리고 나비 씨가 나오기 전에 MBC 라디오에서도 그 보컬 하는 사람들이 야, 요즘에 이번에 나비 나온대. 저 진짜 노래 잘하는 애 하면서 웅성웅성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긴장을 했지. 심심한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화의 망을 여러분. NFI 김신 뭐 나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토크가 제 우리 쪽이다.
1: 기본적이다. 따라갔네 언니가.
0: 100%. 아니,
1: 나는 사실은 이렇게 청순 네. R&B 컨셉으로 나왔는데 청순이잖아. 언니가 저를 보더니 너 제2의 노사연이 될 거야.
0: 제2의 노사연.
2: 좋다 좋다.
0: 나 봤어.
1: 어, 극찬이네.
0: 극찬이야.
1: 네, 극찬이다.
2: 예. 너무 좋다.
0: 롱하게 가자.
1: 롱하게. 어. 너 40대 전성기 잘, 온다.
2: 어, 어, 그러네. 온다. 아, 너무 좋다. 예. 너무 좋다. 거냐. 너무 좋다.
0: 예. 예. 또 뭐 하 뭐 애기도 하나만 난다. 예. 아니다. 넌, 들어온다.
1: 어, 들어온다. 어. 하나 더 열려 있다.
0: 예. 예. 삼신 그랜마미 예. 있다. 아, 너에게는 삼신 그랜마미가 예. 손을 떼지 않는다.
1: 내 미래를 자꾸 봐주더라고. 어, 내 미래를.
0: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우리 사이가 어. 또 예. 감자칩.
1: 아 감자칩. 어. 서로의 어떤
2: 들은
1: 그
2: 것 같아.
1: 이별. 어, 이별. 구남친 어떤 이런 네. 스토리들을 또 쭉 알고 있지.
0: 맞아. 사실 김포에 같이 살아가지고.
2: 아 그러네.
1: 나는 언니가 네. 새벽마다 그렇게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가는 걸 봤어.
2: 왜 공항가? 포치포카. 아, 뭐지? 아니,
1: 해외 오빠 만나러. 네. 해외 외국이, 오빠가 있었어.
0: 외국인 남친이 아, 있는데 아, 제가 끝까지 잡아댔거든요. 네. 근데
2: 알았어.
0: 나비 씨가 한 방에 언니 내 동생이 승무원이야. 오. 바로
2: 그래서 뭐 알았어
1: 알아냈어 그리고 나는 언니 그 깨톡 프사를 다 이렇게 보면서
2: 어.
0: 남의 깨톡을 그렇게 봐요. 어.
1: 언니가 바뀔 때마다 예의주시를 했죠.
0: You mean everything to me 뭐야.
1: 예. 언니 지금 사귀지 헤어졌지 다 나와요.
0: 다 나와요.
2: 네. 아, 네. 네.
0: 싹 걸려요.
2: 어, 아, 네. 조심해야 되겠다.
0: 저희가 예. 그 허니 감자칩 예. 예. 요거를 속이고 나비야 그냥 나와라
1: 나와라
0: 편의점에 나와라 오. 영희야 좀 나와라 해서 줄 서라.
2: 아 거기
1: 나보고 줄을 서서 과자를 사오네.
2: 아 과자를 네. 그거를
0: 1인 1분
2: 아 그럼 가야지 가긴 해야 돼.
1: 가야지.
0: 그래서 줄 서가지고 니네 안 먹을 거면 줘라.
1: 그 와중에 나는 이별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과자 맛있게 드시더라고.
0: 맛있게 네. 먹고 또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 찐친 사이에서만 또 가능한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 또 정희 선생님들께도 사연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네. 참여할 곳은 어디죠?
1: 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2: 네. 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요 오마이갓 고함량 유산균 자, 썸녀 렛츠 고 겟 잇. 죄송해요.
0: 어,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도 들어봤는데 요즘 역주행각이에요. 어. 우리 베이비 제이와 예. 우리 개가천선 우리 서인영 씨의 어깨 이슈.
1: 예.
0: 예, 요거는 퍼포. 예, 예, 예.
1: 이제는 다 예. 해결이 됐습니다. 원만하게. 예, 예, 예. 원만하게.
0: 약간 예, 예. 어, 숄더 퍼포.
1: 예, 퍼포였어요.
0: 예, 요즘 퍼포라고 하죠. 예. 예. 예, 예, 예. 모두 다 쉿. 예, 요 노래 우리 주현 씨 중간에 네, 랩 가능한가요?
2: 근데 그게 할 수 있나요? 라이브로 안 되잖아요.
0: 아 예, 아 그 중간에
1: 마이크 열어드려요.
2: 아, 마이크 열 거예요? 예, 예. 아, 여기다 하면 돼요?
0: 오케이 오케이.
2: 아 I got it.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예, 알겠대요.
1: 예, I got it. You got it.
0: 자, I got it. You got it. 주얼리의 모두 다 슈 듣고 올게요.

0: 엔딩 여신, 엔딩 요정.
1: 아, 자 우리 하수연, 아. 예, 하수연이 있던 그룹이죠. 주얼리, 모두 다. 홍인기 씨가 와 이 상황에서 이런 고퀄 라이브라니 대박. 춤추면서 어쩜 이렇게 숨도 안 차고 안정적이세요.
0: 진짜 라이브 잘한다.
1: 라이브 잘
0: 이렇게 댄스하면서.
1: 예, 우리 정선민 씨가 아이고 내뱉고 이 명댄스 명래퍼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까워 역주행 가자라고.
2: 아니 우리 너무 웃기네.
1: 하주연 씨가 프리를 네. 좀 달고 왔어요.
0: 예, 이거 발레리나 치마 같은 거거든요.
1: 네.
0: 예.
1: 근데 그게 훌러덩 벗겨졌는데 웬만하면 뒤돌아서 옷을 여미는데 예. 보란 듯이 여미었어요.
0: 보란 듯이.
1: 예.
0: 아 죄송해요.
1: 시원하다.
0: 와, 이래서 아, 무해한 거야 사람이. 아, 참 기분이 좋아지잖아.
1: 최고야 최고. 아, 예. 예.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보내주신 네. 찐친이라 가능한 사연 네.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나비씨.
0: 네, 1300님. 힘들거나 우울할 때 딱 붙어서 진정한 위로를 해주죠. 야 우냐? 어 울어? 에이 우네 우네 눈물 쥐어짜네. 뱉고 술이나 마셔.
1: 아. 아. 아, 약간 우리 나비 씨는 네. F죠.
0: 저 F죠. 어.
1: 우리 하주임은 무조건 F.
2: F F.
0: F잖아요. 어. 우리는 우리 눈물이 많아요.
2: 아. 많아.
0: 신디는 눈물이. 완전 T잖아요.
1: 언니는 없. 네, 저는 완전 T.
2: 아. 없잖아요. 눈물. 예.
0: 아, 눈물이 있지? 없어.
2: 아, 눈물이 있다 언니.
1: 아, 눈물. 저 누구 돌아가셨을 때만
0: 어 하려고. 그때 빼고는 평상시에 제가 신영 씨도 네. 10년 맞죠. 넘게 15년 넘게 봤는데 눈물 샘이 막힌 줄 알았어요. 본 적이 없어.
1: 그거 어떻게 위로해요? 만약 힘들다 그러면. 찐친이야.
0: 일단 공감을 해줘야지 우리도.
2: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해줘야지. 그렇지 공감해줘야지. 오. 공감하고.
1: 예. 근데 그 공감해서 일이 풀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0: 그러고 보니까 부끄럽네. 잠깐만.
1: 나는 해결책을 얘기해 항상. 예.
0: 아 그러네. 예. 근데 나도 원래 완전 F였는데 아기를 낳고 이제 현실에 예.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 T로 좀 성향이 많이 바뀌었어.
1: 엄마가 예. 되다 아 잠시만요. 또 한 번 저기 예 혼근형 나네요.
0: 예. 0225님 또 또 예. 파워틴 옵션의 신디.
1: 예. 네. 이 2832번님이 신디는 입에만 눈물샘이 있어요. 침이 많이 튀어요.
0: 아, 아, 예. 침샘이 많아요.
1: 침샘 많고 예. 우리 주현 씨 또 다음 사연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네, 982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심각한 거 아니면 친구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창피한 일 당했을 때 일단 웃고 보는 맞아. 게 찐친들의 국룰 아닌가요?
1: 그렇죠.
2: 특히 친구가 길에서 크게 엎어지면 구경꾼들 사이에서 어, 쟤 왜 저래? 같이 놀리고 구경하고 아닌가요?
1: 아, 나는 오. 앞으로 그냥 직진하죠.
2: 아 그냥 가?
0: 그냥 모른 척 모른 척하고.
1: 아, 저는 예, 예.
2: 찐친인데?
1: 찐친이면 어. 찐친일수록 더 가요.
0: 밀쳐주지 않아요?
1: 네. 그래. 예. 더 가서 맞은편에서 사진 찍어요. 사람들 아, 몰려있는 거. 아,
2: 그래. 찐친이면 그렇게 하죠. 그럼 난 왜 안 그러지?
1: 그럼 만약에 친구가 엎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2: 나 일으켜주고 괜찮냐고 에이. 약국 가고 그러지.
0: 어 약국까지 가?
1: 아, 진짜?
0: 어, 착하다 야.
1: 나비 씨는요?
0: 어, 전 약국은 안 가요. 예, 약은 네 돈으로 해라.
1: 지나가죠.
0: 어, 지나가지. 적당히 해야지.
1: 약간,
0: 어.
1: 네.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진짜 무해하게 넘어졌으면 괜찮아라고 너무 심하게 넘어졌으면 무조건
0: 그렇지.
1: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노림수가 있는 거야.
0: 아,
1: 예. 폭스.
0: 그거 우리가 또 기가 막히게 잡아내잖아.
1: 기깔나게
0: 딱 잡아내요.
2: 아, 네. 그거 가야지 그냥 우리 앞으로.
1: 예.
0: 안 되지.
2: 안 되지.
0: 우리는 못 넘어가지.
1: 몇 마디 하지. 예. 일어나세요.
0: 일어나세요.
1: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거라. 연기하지 말아. 일어나거라. 안 아프다. 아, 안 가졌다. 아야야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0: 예. 네. 진짜
1: 크게 한번
0: 그래. 네. 그래야 되겠다. 이것도 이렇게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요.
1: 맞아요. 네. 예. 그리고 6787번님 그냥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나 아니면 얘랑 누가 노나. 반대로 얘 아니면 누가 날 받아주나. 이런 게 진짜 친구.
0: 이게 그러니까 친구도 네. 되지만 부부끼리도 네. 사실은
1: 맞아.
0: 이게 이 말이 정말 맞지 않아요? 예. 네. 나 아니면 정말
1: 누가 살아줘?
0: 누가 살아줘?
1: 나랑 누가 살아? 이 사람밖에 예. 안 되지 뭐 이렇게.
0: 그러니까. 맞아 맞아.
2: 나는 누가 살아주나?
0: 어, 잠깐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0: 맞아요는 72 아, 2시간 소개팅이나 예. 나는 솔로 가야 돼.
1: 나가야 돼. 지원해야 돼. 예.
0: 그러면 우리가 하주연 화이팅 하면서 우리가 VCR 찍어주라고.
1: 어, 어,
0: 우리가 당연히 찍어주지. 모두 다 쉿 하면서 어. 서인영 씨가 딱 한 번. 어. 예. 그럼 딱 하면 쌍이지.
1: 오케이 예. 알겠어요.
0: 좀 부탁드리고 요 세 분께 네. 사실 문자가 많이 왔는데 저희가 네. 보내달라 놓고 너무 수다를 떨어서 네. 세 분께 고함량으로 알겠어. 예 고함량 유산균 드리면서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2: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7: 오르릉 오르릉 물리야 상투나 꽃박시기라 물리새 가르새 골미새 늙으신 내 노리개.
8: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고령에서 물레질을 하면서 부르던 실 잦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건들을 놀이개로 표현했다고 해서 놀이개 타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7: 돌미사카 실동서 불렁군에도 놀이개 붓대 들고 책가분대.
0: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만나면 좋은 친구, 예, 좋은 가족이죠.
1: 너무 좋다.
0: 우리 NFI, 우리 고막 여친.
1: 아, 그치요?
0: 예, 우리 하준 씨와 함께 했는데 지금 2분 30초 남았어요.
1: 진짜? 어머, 빨리.
0: 네, 우리 3231번님이 요즘 101, IOI 등등 재결합하는 팀들 많은데 주얼리는 다시 안 뭉치나요? 라고. 근데 그게 그렇죠. 기수가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0: 거의 약간 드림팀으로 가야 돼.
1: 그죠, 드림팀으로.
9: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0: 그렇지. 네. 하주영 기수는 저기 저 민정 씨가 또
1: 은정 씨,
0: 은정 씨. 미안해.
9: 민정 씨가 누구예요? 김은정이요.
1: 김은정.
9: 미안해. 김은정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1: LA에 있어 지금.
9: LA.
0: 은정 잘 지내니? 네. 네. 또 말씀드리고. 배막걸리 yes. 같이 마셨었어요. 예, 얘기하고 오사공번님 국보급 보이스 나비 언니 기깔난 새 노래 뽑아줘요.
9: 아, 노래 빨리 부르고
0: 그리고
9: 싶어요.
0: 그리고 정희애는 언제 오나요? 언니 자리 노린 사람 많아요. 심진아 별사랑.
9: 지금 이 두 분 난리가 났어요. 별사랑 씨 지금 저랑 같은 회사거든요.
0: 예.
9: 별사랑 씨 치고 들어오고 있죠.
0: 난리 났어요.
9: 난리 났지. 만만치 않죠. 이 만만치 친구. 말도 많고 예. 재밌는 친구거든요.
0: 나비랑 심진아를 섞으면 별사랑.
9: 별사랑이에요. 예. 예.
0: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나비 씨 또 출산도 축하해주고 근데 네. 오매불망 나비의 음악을 기다려주시는 우리 팬분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9: 네, 저도 정말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작곡가 오빠들 일어나야 됩니다. 나비를 위해서.
0: 요즘에 예. 오빠 많이 없더라고.
9: 오빠가 없고 다 동생이더라고.
1: 오빠가 많이 없어.
9: 오라버니들이 예. 이제는 많이 안 계셔요. 그럼, 예. 제가 꽃받으러 갈게요.
0: 네, 좀 부탁드리고요.
9: 기다려주세요.
0: 자, 우리 하주님.
1: 네,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예. 지호랑 친구랑 나와가지고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 또 불러줄 거죠?
0: 당연하죠.
9: 진짜 자주 우리 둘이 좀 하자. 뭘 하자.
1: 그러니까 뭐 합시다.
0: 예. 월간 나하 어때요?
9: 월간 나하.
1: 예. 괜찮. 나지.
9: 네. 월간 하나. 월간 하나.
0: 월간 하나로 가자.
1: 괜찮다.
0: 예, 좀 부탁드리고.
9: 세트로.
1: 좋네.
0: 저희 이쯤에서. 예. 마지막 곡 한 40초 나옵니다.
9: 예. 별로 안 나오네요.
0: 나비의 I love you.
9: I love you.
0: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
9: 가수 나비
1: 베이비제이 하주연이었습니다.
9: 감사합니다.
1: 생일.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4: 나이키, 아디다스, 휴마, 뉴발란스, 플로랄 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일당을 버는 일자리마저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바글바글 모인 사람들 중에 일할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의외로 이런 거였다고 해요. 어이 거기 그 웃고 있는 사람 일로 오세요. 일 잘하게 생긴 것보다 중요한 건 그 힘든 와중에도 빵긋 웃는 태도, 그걸 봤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뚱한 표정으로 뚱한 얼굴들 사이에 끼어있는 게 그 더운 날씨보다 더 갑갑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많이 웃읍시다. 본격적인 여름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6월 2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Leftover QTG의 When You Are Smiling 듣고 오셨습니다. 0606번님. 맞아요. 저는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주는 긍정적이고 잘 웃는 동료들과 더 친하게 지내요. 아님 내가 더 힘들어. 그래 맞아. 이게 옆에서 계속 인상 쓰고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고 그것도 뭐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같이 우울해지고 막 힘들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백진아님. 두댕이 출석해요. 단독 진행 2주년 D-Day 1일이라 미리 축하합니다. 수많은 청취자들 중에서는 잘 웃는 청취자를 더 뽑아주시나요? 그러면 있죠. 그러면 있죠. 예. 저는 항상 이렇게 그 무대 위에 오르는 사람이잖아요. 무대 위에 오르면은 진짜 저는 그 저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만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럼 나도 기운이 막 솟아나. 없던 이상한 초인적인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두댕이들이 항상 제가 뭔 말도 안 하는데도 저 시덥지 않은 개그 하는데도 이렇게 웃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정은님, 그래서 제가 크게 웃고 싶어서 두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웃을 일만 있어요. 예, 여러분들, 스마일링. 개구리 뒷다리. 자, 오늘도 두 대가 빵끝 웃게 해드릴게요.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사연 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씁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맞다. 아까 그 정말 희망곡에 나비 씨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아, 나비 씨가 정말 정말 여러분 진짜 살목지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둘째가 더 아프대요. 저도 제왕절개 해야 되는데 둘째가 더 아프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 나비 씨만 그런 거죠? 나비 씨만 아팠던 거겠죠? 다른 분들도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영어 퀴즈쇼. 나락찬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막상 들을 땐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워서 자기 전에 그냥 이게 빵 터집니다. 시간차 웃음 체험하고 싶으신 분 지금부터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요. 두 대의 문자 파리 두 문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가 두 대 안영미 진행 2주년 기념 주간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찰떡같이 어울리는 주제 골라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떠들어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야 되는데 자 웃으면서 우리 광고주님들 맞이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또 잘 웃는 연예인 또 누가 있을까? 물론 김현정 언니도 있죠. 근데 남자 중에서 또 누가 있나 했더니 아 우리도 김국환 씨가 있었네. 예, 그 버전은

들어갈게요. 아유, 올품님 오셨어요. 아, 3일 재양님도 오셨어요. 멕시카님, 롯데렌탈님, 아, 뭐 좋은 일 있냐고요? 아니, 제가 이 라디오 한 지 이제 2주년 됐고 해가지고. 아, 웃으면서 맞아드리면 좋잖아요. 모빌 코리아 윤활류님, 알레스 아우토님, 빙그레님, KB 국민은행님,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이님,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님, 꼭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광고주님들. 아이고, 이러다 애 나오겠네. 애 나오겠어.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다시 편집해놨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Take that as a sign. I said, girl, you on my side.
1: 바꾸지 내 attitude. 최고의 stress, 너는 too.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799번님. 영미 씨 덕분에 어이가 없어서 따라 웃어요. 맞아요. 이게 누군가가 그냥 억지로 웃어도 아, 뭐야 저 사람 참 하면서 이렇게 참 하면서 나도 웃게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봅시다.

4809번님. 아, 둘째 제왕 수술이 더 아파요. 영미, 마음의 준비하세요. 후배아리, 아악!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문자로 지금. 아, 이게 둘째 제왕이 아프다는 말들이 더 많네요. 응? 홍수연님, 전 둘째가 훨씬 안 아팠어요. 제왕하고 다음날 바로 돌아댕겼는데요. 첫째는 41살, 둘째는 43살에 나왔어요. 어, 정말요? 어, 진짜요? 와, 아, 그래, 케바케겠지, 그쵸? 그런 거겠죠? 안 아플 거라고 믿어요? 0641번님, 포도밭에서 알솥기 중인데 점심 먹고 당 스파이크가 튀어서 서서 졸다가 다리가 꺾였어요.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일어나십시오 좀 외쳐주세요. 아, 저도 와, 원래는 혈당 스파이크 이렇게까지 안 올랐는데 오늘 점심으로 저희 엄마가 매생이 칼국수 해주셔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칼국수 먹었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와, 오는 동안에 근데 라디오 하니까 확실히 하하하하 웃고 났더니 깼어. 자, 일어나십시오! 같이 웃읍시다! 0814번님, 영미 이모, 저 학원 가기 싫었는데 참고 갑니다. 힝. 2시 30분까지 가야 돼요. 아,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 사는 거 힘들지? 근데 그거 알아? 학교 졸업하면 더 힘들 거야. 그냥 지금 기계처럼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아, 나 진짜. 아, 그리고 요즘 보니까 초등학생들 진짜 학원 너무 많이 보내던데 우리 그 저기 엄마 아빠들 학원 좀만 좀 줄여줍시다. 박종욱님, 아침에 생긴 베개 자국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얼굴에 남아있네요. 혹시 얼굴에 물을 묻히면 시든 상추가 살아나듯 좀 괜찮아질까 싶어서 분무기로 뿌려봤는데 아, 소용이 없네요. 세월이 야속해 라고 했는데 아, 제가 그래요. 요즘에 저 항상 자기 전에 ASMR 듣느라고 줄 있는 이어폰 있잖아요. 요거 꽂고 항상 자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그 뭐지? 조커처럼 아니 저 빨간 마스크처럼 입이 찢어져 있어.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아, 나 참 이거 어떡하면 좋냐 정말. 우리 저희 콜라겐 좀 먹어야 되나? 1811번님. 전 애견 미용사인데요. 지금 안영미 언니랑 너무 닮은 강아지가 왔어요. 너무 신기해요. 얼굴 털 미니까 더 닮았어요. 라고 하셨네. 아, 닮았다. 우리 딱콩이랑도 닮았어요. 눈과 눈 사이가. 어떻게 된 거야?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잖아.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비비의 신곡 나왔어요. 범퍼.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매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우기 포토킹 퀴즈쇼. 낮에 시절 영어 공부 아래 따라 사실 하경사. 헤일리슨 보이스 앤 걸스 지금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굴까?
1: Hello, nice to meet you, 영미. I'm fire girl.
0: Fire girl?
1: Yeah.
0: Oh, so hot girl?
1: No, it's my mind fire.
0: Ah, mind fire.
1: 예.
0: 아, 오케이, 오케이. 유 요즘 홀릭, what 홀릭?
1: 아, my 홀릭 is go to the sea, ocean.
0: 아, ocean?
1: 예.
0: 와우,

0: 와드 오션, 와드 오션.
1: 인 더 강원 고성.
0: 아, 강원 고성.
1: 예.
0: 강원도 쪽 강원 아일랜드 오션.
1: 예, 예.
0: 베리베리 에메랄드 컬러.
1: Sure.
0: 베리베리 클리어, 클리어 컬러.
1: 예.
0: 유 오션을 라이크하는 리즌 있어요?
1: My mind

0: 인간인가?
1: 예.
0: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I like me too, ocean. 나 대신해서 오션 많이 많이 씨
1: Thank
0: 해주세요.
1: you.
0: 오케이. 자, 투데이 퀘스천. Very, very easy peasy.
1: Very, very
0: Yeah, you trust me?
1: easy. I trust you.
0: 야, 오케이, 오케이. 자, 퀘스천. Let's go.
1: Go.
0: 나무 이름이에요. Five East Tree.
1: 오동나무.
0: 오카이. 노래 제목입니다. Man Hang Train. 행은
1: 남행
0: 한글입니다.
1: 열차.
0: 오카이. 지역 이름이에요. Father in. Father in.
1: 아빠 안.
0: 그걸 한자로.
1: 부안.
0: 오카이. 자, 속담이에요. Cat's neck bell on.
1: One more time.
0: Cat's neck bell on.
1: 아, 고양이 먹여 바늘 달기.
0: 오카이,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투데이 이지피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역시나 나를 믿고 가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다 들리잖아요.
1: Thank you.
0: 와, 나이스. 자, 이제 자기소개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이들 고등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0: 예.
1: 화가 많아서
0: 예.
1: 닉네임 파이어걸인 파이어걸입니다.
0: 아,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저기 방송에서 한 말은 좀 삭제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학생들 너무 학원 많이 보낸다. 학원 좀 줄여라. 라고 했는데, 아, 학원 가야지.
1: 그렇죠. 전 생계
0: 그럼,
1: 유지를 또
0: 아이,
1: 해야
0: 그럼요,
1: 되니까.
0: 그럼요.
1: 그럼요. 약간은.
0: 그러면은 입시 또 학원을 하시니까 더 열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1: 네.
0: 설마 영어 선생님은 아니시죠?
1: 아, 아니죠. 저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0: 아,
1: 국어
0: 국어 선생님.
1: 선생님.
0: 아, 그래. 예, 티처. 제가 국어를 좀 잘했습니다.
1: 아.
0: 아직도 한국말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영어는 좀 등하시하고 있는데. 어때요? 좀,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1: 네.
0: 학생들이 좀 집중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1: 학생들은
0: 네.
1: 기본적으로 다 못해요.
0: 아, 기본적으로 다 모두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1: 아, 그러니까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0: 예.
1: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이유는 잘하고 싶어서라고
0: 그렇죠, 그렇죠.
1: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에, 에, 에.
1: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는 횟수에 관계없이 두 번,
0: 네.
1: 세 번을 그냥 공짜로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1: 아이들이 뭐가 안 된다 싶으면 갈
0: 예.
1: 때까지 잡고 늘어지는 타입입니다.
0: 그러면, 막, 이제
1: 네.
0: 학생들이 막말안 들을 때 있잖아. 진짜 말안 들을 때, 들을 게안 들을 때.
1: 네.
0: 이때 진짜 막한대 그냥 탁, 아, 때리면 안 되지. 아, 혼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어떻게 참으십니까?
1: 아, 참지 않고 살짝 귀에다가 가서 욕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약간 육두문자로 욕하면.
1: 이 아이들이 안 듣게, 그 아이만 들을 수 있게
0: 예.
1: 귀에다가 살짝 해주고
0: 예.
1: 옵니다.
0: 사사삭 하면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1: 아니요.
0: 그럼 뭐라고 해요?
1: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0: 그 다행이다. 반사라고 안 해서 다행이다.
1: 요즘 애들 착해요.
0: 네, 착하죠?
1: 네,
0: 우리가
1: 맞습니다.
0: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거죠?
1: 그렇죠.
0: 자, 6299번님께서 영어 퀴즈인데 영어보다 한자랑 한국어 많이 나오니까 국어쌤이 더 많이 잘 맞추신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아,
0: 자,
1: 맞습니다. 아,
0: 그러면은.
1: 영미언니가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맞췄습니다.
0: 자,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혹시 이 시간을 빌어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1: 얘들아, 원래 성적은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잘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0: 네.
1: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를 거야. 그러니
0: 네.
1: 걱정하지 마.
0: 응, 걱정하지 마. 자, 저희가 기본 선물 비타민 무기질에다가 성공하셨으니까 블랙박스 보내드릴 거고요. 신청곡도 바로 들려드릴게요. 요거 신청하셨네요. 로지, 바다 가자. 진짜 바다를 좋아하시나 보다. 요거 바로
1: 네, 맞습니다.
0: 들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들의 손가락만 있다면 영미는 언제까지고 놀 수 있어? 두 대 문자팔이 두 문파. 라디오를 듣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걸 알게 될 때가 있죠. 두 대만 해도요. 노노노 덕분에 맛집 저장에 가는 사람, 그리고 하경사 듣다가 나이트 쉽갱, 밤 양갱인 거 깨닫는 사람, 처음 듣는 노래 얻어가는 사람까지 정말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오늘 이런 것들 한번 공유해봅시다. 두문파 오늘의 주제, 두 대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대를 통해 알게 될 상식, 음식, 뭐 사람은 물론이고 플레이리스트 1번을 차지한 노래와 뭐 소소한 깨달음까지 지난 2년 동안 두 대를 듣다가 뭐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이렇게 상식적인 라디오는 아니지만.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먼저 털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두 대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아, 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구나. 왜냐면 그 전에는 제가 MBC 라디오, 에헤 라디오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최욱 씨랑 같이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뮤즈 오빠랑 같이 했었는데 저는 반드시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나 혼자서 못해, 절대 못해 이랬는데 예, 없어도 되더라. 아이, 없으니까 더 잘 되더라. 아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댕이들이 알게 된 것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사연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시스타의 나 혼자.

시스터의 나 혼자 듣고 왔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의 문자파리 두문파. 오늘의 주제 두 대를 들으면 알게 된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9040번님. 아, 의정부에 가면 뱀용학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뱀으로 들어갔다 용이 돼서 나온다는 학원. 진짜 저도 왜 근데 의정부에 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뱀용학원을 몰랐을까. 이름 자체가 이렇게 독특한데. 0049번님. 학영사가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아세요? Get out of my face. 이거 완전히 외웠잖아요. 능숙한 발음으로 읊조리면 제가 되게 영어 천재 된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Get out of my face. 이거 진짜 저도 이게 입버릇처럼 계속 우리 청취자들한테 외쳐가지고. 아니 근데 다들 그러더라고. 아니 청취자한테 Get out of my face라고 외치는 DJ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게 제가 무식하니까 용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손선영님. 난 학영사에서 레츠미가 생선 가자미라는 게 완전 대박. 안영미 천재라고 했습니다. 전 제가 레츠미라고 설명했었는지도 몰랐어요. 가자미. 예. 이제 웬만하면은 다들 우리 두댕이들은

안영미어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시죠? 학연사 계속하다 보면 알고 있던 영어 상식도 없어진다는 거. 머리가 진짜 퇴화가 돼요. 퇴화. 퇴화가 돼서 진짜 미국 가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7564번님. 두 대 들으면서 알게 된 건 나는 그리 야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요. 캐캐캐캐. 그쵸. 예, 많이 겸손해지죠. 그리고 저 또한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는 것도 느껴요. 우리 두댕이들이 더 세더라고. 근데 섹시메시 했을 때 진짜 보니까 더 세. 더 강력해. 7283번님. 영미 누나의 X는 실존하지 않는다를 배웠습니다. 영미 누나의 상상연애 늘 잘 듣고 있어요. 아 이건 진짜 나는 나중에 진짜 이건 난 저는 책으로 낼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왜 지금 쉬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뭐 그냥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예, 예. 언제가 또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으니까. 1804번님 2시에 데이트 들으며 알게 된 거. 남녀가 헤어지는 이유가 참 다양하다. 찌질했던 이유도 다양해서. 그쵸. 나의 엑스 이야기 듣다 보면은 진짜 아 내가 그동안 나 나름대로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연애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난 되게 무료한 연애를 했구나. 되게 재미없는 연애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너무 재밌어. 연애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5987번님 두 대 듣고 알게 된 거요? 김원준의 쇼가 야한 노래였다는 거.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글쎄요. 저는 쇼보다도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 아 우리 원준 오빠도 안영미 못지않은 섹시 맵시 DNA가 있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게 됐죠. 두 대를 통해서. 자 이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두 대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알고 보면 섹시 맵시 한 곡 김원준의 쇼 듣고 올게요.

0: 네, 김원준의 쇼에 이어서 한혜 문세윤 피처링 추이의 비행기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 오늘 주제는요. 두 대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연 계속 볼게요. 4101번님. 두 대가 착상 맛집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2세 준비 중인 제 동생에게 두 대 소개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라고요. 동생아 너무 조급히 생각 말고 기다려보자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두 대가 착상 맛집 맞죠. 왜냐면 그동안 진짜 착상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유독 많았어요. 저희가 진짜 무슨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 기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맹신하세요. 두 대 들으면 뭐 착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웃으면서 들으시라고 제가 말하는 거니까요. 진짜 4101번님 말씀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한번 기다리면서 두 대 들어주세요. 3064번님 노노노에서 노중훈 작가님이 종로병원에서 처방받아서 탈모 모약 처방받고 머리털 났다는 거요. 남편한테 추천해줬잖아요. 그래 맞네. 저희가 뭐 여행 코스만 짜주는 게 아니라 이거였네. 아 탈모도 저희가 상담을 또 해드렸었네. 정말 별별 얘기 많이 했죠. 0124번님 학영사에서 ECPG를 배웠는데 외국 영화 보다가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반가워서 소리 지를 뻔. 저도 영화를 보고 있는데 ECPG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와 영화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학영사하면서 모르는 영어도 그래 알게 되긴 한 것 같아요. ECPG 확실히 알게 됐어요. 6447번님 남극 전문가님 전화 연결했을 때요. 한국 겨울이 남극보다 추울 때가 있다는 거. 내복은 한국에서만 입고 남극에서는 안 입으신다는 거. 초등학생의 궁금증 덕에 하나 배웠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남극이 한국보다 따뜻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저희도 깜짝 놀랐었죠. 그리고 펭귄이 몇 초마다 한 번씩 존다 그랬죠? 그 몇 초마다 계속 존다. 4초마다 한 번씩 존다. 이것도 우리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 어느 날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쿠아리움 가가지고 펭귄을 봤는데 저도 이제 딱콩이한테 아는 척하게 되더라고요. 저 친구들이 이제 곧 졸 거야 이러면서 막 저도 막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김정훈님 두 대 들으면서 세상이 커피 한 잔 얻어먹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웬만큼 열심히 해서는 안 되네요. 세상에 그러니까 공짜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많이 좀 보내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적극적으로. 자 이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이것도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준다는 거 아니야. 김정우님 혹시 모르니까 좀만 기다려요. 자, 두 대를 들으면 알게 된 것 사연 계속 받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아니, 본나.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의 문자파리 두 문파. 두 대를 들으면 알게 된 거 사연 쭉쭉쭉쭉 오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은실님. 영미씨가 아, 소피가 마려운 소피마르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또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게 방광이 재방광이 아니네요 진짜. 중간중간에 좀 자주 갔죠. 자 6519번님. 영미 언니가 방땡꼭지 광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4: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 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5: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6: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7: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 대의 문자파리 두 문파 오늘의 주제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거 사연 받고 있죠. 1142번님 저는 학영사 들으면서 영미 언니가 생각보다 한자를 잘하는구나 하는 걸 자주 느껴요. 파더가 부 이스트가 동 뭐 요 정도는 알아야 퀴즈 마치겠더라고요. 롱은 항상 장으로 됩니다. 장. 길장. 예. 제가 약간은 이게 말이 학영사지. 거의 한자 퀴즈예요. 한자 퀴즈. 아, 그래서 아까 국어 선생님한테 유리했나 보다. 항상 다른 식자층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원어민도 그렇고, 이렇게 식자층 선생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늘 탈락했던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0321번님 영미님은 커피도 가슴으로 쏜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러면 입죠. 뿌르르르 따콩 따콩 따콩 따콩. 3961번님 두 대 오프닝 듣고 마음에 새겨둔 말이 있어요. 업보에는 시차가 있을 뿐 오차는 없다. 누가 저 힘들게 할 때마다 그 업보 조만간 간다 생각하면서 견뎌요. 맞아요. 저도 오프닝하면서 알게 되는 말들이 참 많은데 근데 요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차가 있을 뿐 오차는 없다. 자, 이렇게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것들 계속 보내주세요.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두 대 들으며 알게 된 단어부터 저 안영미에 대해서 알게 된 것, 뭐 머리를 대행 울렸던 깨달음까지 다 봤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0: 안영미 가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려요. 자, 그럼 사연 받는 동안에 저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미카 피처링 퍼렐 윌리엄스의 셀러브레이트 듣고 왔고요.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거 사연 받고 있죠. 한번 쭉쭉쭉쭉 또 볼게요. 6694번님 두 대의 사연이 소개되려면 구남친이 사기로 뉴스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사연 진입 장벽 높드라 두 대. 너무 웃겼죠. 야, 네 전남친 나온다. 그 봤는데 뉴스에서 사기죄로 들어가고 있었어. 아, 정말 제가 그동안 했던 연애는 정말 시시한 연애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 나와야 돼요. 3060번님 나의 엑스 이야기 들으면서 오래 사귀면 키스할 때 입술이 고무 바킹처럼 느껴질 수 있구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고무 바킹도 전 진짜 두 대 통해서 알았어요. 고무 바킹이 뭐야 그랬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김희석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두댕이들이 나는 제일 재밌어. 그 나는 저는 정말로 라디오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자, 같이 수다 떠는 기분이라서. 권영훈님, 원래 대기업 방송 듣다가 여기 중소기업으로 옮긴 지 1년 됐습니다. 꼭 대기업이 최고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도 나한테 잘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아유, 진짜. 뭐, 아, 물론 대기업도 훌륭하죠. 근데 다양하게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기업도 너무 오래 들으면은 맨날 똑같아. 사연 다 똑같다고. 맨날 똥방구 얘기만 하잖아요. 아직도 그쵸? 우리 중소기업으로 오세요, 여러분! 박효정님, 노중호 작가님과 정용환 아나운서 얼굴을 검색해서 알게 됐어요. 아, 뭐 그랬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노중호 작가님. 노중호 작가님이겠죠, 그렇죠? 우리 영한 아나운서는 지금 사진 보면 끼깔난데. 노중호 작가님은 목소리만 들으세요. 제일 잘생겼어. 목소리만 들으면 최고야. 박소라님, 다른 건 차치하고 언니가 배미향씨 잘 따라하는 거 알게 됐는데 요새 왜 자주 안 해줘요? 아, 해줘요. 내 웃음 버튼인데. 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툭하면 좀 자주 써먹은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매일 들어주시는 두댕이들 입장에서는 좀 질리실까봐 그래서 조금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따가 그럼 들려드릴게요. 박성은님, 우리 영미님 전남친 참 많은 걸 알았죠. 인기쟁이 영미 언니가 왠지 좋아할 것 같은 노래 신청해 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배미향 선배님 버전으로 해야겠다.
1: 네,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비처럼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중에 하나쯤은 저도 좀 개 타고 싶은데요. 요놈 잡았다 요놈. 아, 제가 엉뚱한 데를 잡았네요. 아,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자, 이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것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버블 시스터즈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에 이어서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두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거 많이 오고 있어요. 배울 게 참 많은 두 대쯤. 9996번님 안영미 씨는 다산 적약용 발음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DJ 놀리는 게 이렇게 재밌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아 저는 정말 이 조롱받는 게 이렇게나 재밌다는 걸 저도 알게 됐어요. 두 대를 하면서. 항상 그래서 그전에는 늘 완벽해 보이고 싶고 여러분들 모르셨죠? 저 완벽주의자인 거. 늘 완벽해 보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정말 자책도 엄청 하고 채찍질을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두 대 하면서 아 오히려 우리 두댕이들은 내가 실수하고 뭔가 좀 잘못했을 때 뭔가 좀 구멍을 보여줬을 때 그거를 더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많이 내려놓고 많이 많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가. 5332번님 영미 언니는 본인 일에는 극 F고 남의 일에는 극 T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본인은 꼭 본인 일에만 흘리더라. 눈물을 꼭 본인 일에만 흘리시더라 라고 하셨는데 저도 두 대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진짜 아 내가 선택적 F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 읽으면서 아 내가 남의 일엔 진짜 공감 못해주고 있구나 저도 알게 됐습니다. 8763번님 금요일 게스트 김인석님은 여기저기 아프다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김인석 선배랑 같이 일하면서 가래토시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지금 많이 골골하거든요. 이것저것 몰랐던 병명들도 알게 되고 뭐 족저근막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자율신경실조증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아 난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플까 잔병치를 이렇게 많이 할까 했는데 아 이게 김인석 선배님처럼 나이가 또 더 들고 나면 더 많은 병들이 또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2304번님 두 대 들으면서 사람은 늘 맨정신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미 누나랑 전화통화 됐을 때 제가 전날 숙취로 힘들어서 텐션이 너무 낮았던 거 두고두고 후회해 라고 하셨는데 그쵸. 예, 맨정신일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맨정신에 텐션 있을 때가 진짜 찐텐입니다. 찐텐. 그리고 전날 그러니까 숙취로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여자 연예인이랑 전화통화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3134번님 오프닝에서 언니가 말해주셨던 상추 먹고 졸리려면 몇백 장은 먹어야 한다고 했던 말이요. 이제 그냥 아무거나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 온 거구나 합니다. 덕분에 요즘 점심시간에 싼 맘껏 싸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어. 그리고 사람은 또 믿고 싶은 것만 또 믿게 되고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야채 실컷 많이 먹읍시다. 최현정님 연예인도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영미 씨도 육아에 힘들어서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 안 씻고 하는 걸 보고 아 동지구나 아, 같은 인간이구나 해서 더 친근하고 좋아요. 예, 근데 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육아하기 전에도 안 씻었습니다. 그래서 뮤지 오빠랑 같이 했을 때

유지 오빠가 저보다 제일 더 예뻤어요. 항상 좋은 냄새 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것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박쥐의 고백 듣고 오셨고요.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대 문자파리 두 문파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정지원님. 전 사연자 중에서 사비나 씨를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미니에 계시죠. 개명했는데 우연히 마주친 구남친이 눈치 없이 야 계좌야 정계좌 불렀다는 사연 듣고 웃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비나님 이렇게나 이름이 이쁘신데. 본명을 저희가 다 알게 됐죠. 전 국민이 알게 됐죠. 계좌야. 5235번님. 예전에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듣고 알게 됐어요. 버스 뒷좌석에서 아무리 숨어서 키스를 해도 기사님한테 전부 싹 다 보인다는 걸요. 코 파는 모습도 다 보인다는 거 듣고 깜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보여. 그리고 다 알아요. 그 기운으로 다 알지. 그리고 뒷사람 앞사람도 다 알아요. 쪽쪽거리는 거 다 알죠. 9459번님. 청취자 뺨을 때리는 DJ도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방황하던 청취자가 탕자처럼 돌아오면 어디 갔었어. 정신 차려 하면서 찰싹찰싹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유 그냥. 자 생각보다 전화 여러분이 두 대를 통해 알게 된 게 많습니다. 광고 후에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5: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두댕이들 사연 계속해서 볼게요. 아 지금 구정계자 씨, 현 사비나 씨가 오셨네요. 사비나님 잊어주세요 제발. 잊고 싶어. 잊고 싶은데 이름이 너무 셌어요. 계자야 이게 너무 셌어. 아 7582번님 식자층을 알았죠. 처음에 무슨 충충하길래 방송에서 왜 이리 벌레를 찾나 했더니 똑똑한 사람들 뜻하는 좋은 단어였더라고요. 일단 저는 식자층 아닌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두대가 진짜 식자층 분들이 정말 많이 듣는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의외로 식자층 분들 그리고 초등학생 분들이 많이 듣는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이우성님,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랑 차 타고 가면서 같이 두 대를 듣거든요. 우리 딸한테는 샌디 이모보다 영미 이모가 더 웃기다는 걸, 더 많이 웃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라인이에요. 약간 초등학생들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요. 똥방구 뭐 또는 나의 엑스 이야기 또는 뭐 섹시 맵시? 그러니까 단순한 거. 박효정님,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 대를 같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위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진짜 우리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해서 진짜 아, 나 내 직업이랑 잘 안 맞는다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얘기했을 때 아, 이렇게 떡을 팔아서 빵을 사 먹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도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많은 걸 깨닫게 됐죠. 4121번님 두 대 들으며 알게 된 건 생각보다 노산 엄마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50대인데 임신했다는 두댕이 소식 듣고 엄청 기분 좋았어요. 저도 기운 주세요 파이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산도 많으시고요. 다둥이도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초산이 이렇게 많진 않고, 보면은 다 둘째 임신했어요. 셋째 임신 준비 중이에요. 뭐, 요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뭐, 어떻게, 저도 뭐, 둘째 낳고, 셋째 고? 미친 거죠. 잠깐만요. 아, 제 딱히 때려서 미쳤나봐. 제정신이 아니죠. 그쵸? 자, 박영준님.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것 중에 최고는 영미 DJ가 라디오 두 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김기덕 형님 때부터 들어왔지만 출연료를 깎는다고 해도 DJ를 하겠다는 분은 영미 DJ가 처음입니다. 그럼 출연료 자진삭감 하시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잠시만요. 저 한 번만 더 때릴게요. 미쳤었구나. 제가 무슨 말을 했었죠? 악기가 씌웠었나? 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제가? 출연료가 깎여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 근데 미쳤었나 보다. 이때 뭐에 씌웠었어 그랬나 봐요. 조만간 퇴마 의식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싸이의 연예인.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싸이의 연예인 그리고 클릭비의 백전무패까지 듣고 왔습니다. 두 대를 통해 알게 된 것들 한 시간 동안 떠들어도 끝이 없어요. 두 대가 이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배움의 전당이에요. 정수아님, 살면서 생업을 접으라는 말도 두 대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자기 라디오 들으라고 접으라는 말은 진짜로 처음. 그래도 너무 좋아요. 아니 왜냐면 가끔가다 이렇게 뒷북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 끝났는데 샷다 내렸는데 아 뭔데 뭔데 하면서 들어보시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서 생업을 접고 들으시라고 했는데 아 진짜로 생업을 접으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같이 먹고 살자고요. 정은혜님, 집을 팔려면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완전 쏠쏠한 정보 땡큐. 그쵸. 이렇게 집을 내놨는데 집이 잘 안 나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서 이렇게 집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 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위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좋은 냄새, 커피 냄새, 그리고 빵 굽는 냄새 이런 거를 풍기면 그래도 이 집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점 저희가 꿀팁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게 기쁨 부동산에서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해서 기쁨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1974번님, 길거리에서 영미 언니 만나면 아는 척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동안 연예인은 모른 척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관종 영미 언니는 다르다. 알아봐주면 좋아해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알아봐주면 좋아요. 안효미 씨 아니세요? 알아보면 너무 좋아. 쭈뼛쭈뼛 되시는 것보다 저는 그냥 다가와주시는 게 전 너무 좋아요. 그게 편해요. 2707번님, 두 대 듣고 깨달은 거, 엄마에게도 혼자 깔깔 웃을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아이들 없는 차 안이 이제는 제 전용 라디오 힐링실입니다. 아, 그래, 맞아. 진짜, 이게 참, 남성분들은 화장실이 가장 아늑한 공간이고, 그래서 화캉스라고 하죠. 화캉스. 가장 아늑한 공간이고, 우리 엄마들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아직 이제 물론 주차장에는 도착을 했지만 이렇게 들어주는 거, 라디오 듣는 게 이게 유일한 힐링이다. 라캉스라고 해야 되나? 예, 라캉스. 이런 시간이다라는 거 알게 됐죠. 2884번님, 영미님 사실 더블 DJ 하실 때랑 다시 혼자 오셨을 때도 처음엔 안 들었어요.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듣다 보니 따숩고 정 많고 눈물 많은 영미님이 너무 좋아져서 이젠 2시만 되면 꼭 찾아들어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둘째 순산하시고요. 꼭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예, 저라는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게 있는데 당연히 선입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안영미 하면 또 뭐 맨날 뭐 야한 얘기만 하거나 뭐 맨날 라디오에서 오바만 하다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 저도 사람입니다. 그거는 무대 위에서나 또 캐릭터를 입었을 때나 제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고 저 본연의 안영미는 다르다는 거 우리 찐 두댕이들은 다 아시죠?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두 대랑 인연이 깊은 우리 언니 노래죠. 서문탁 우리 탁이 언니 3인곡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8: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569번님. 아, 근데 영미씨 오늘 마지막이에요? 지금 고별방송 같은 분위기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이 그러니까 왜 한 거냐면은 자 라디오 DJ에 된 지 지금 2주년 돼가지고 축하 파티하고 있는데 고별방송이라뇨. 그리고 아까 그 문자로 영미 씨, 영미 씨도 둘째 낳으세요라고 하신 분. 하, 이거 언제쯤 돼야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응? 언제쯤 돼야 우리가 좀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안 맞네. 두덩이랑은 좀 안 맞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만 더 해야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직은 손발이 좀 안 받는다. 자,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광고주님들은 잘 맞겠죠. 예, 배미향 씨 버전으로 갈게요.
9: 안녕하세요, 배미향입니다. 슬림웨이 다이어트,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포스코 ENC,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와 함께합니다. 우리 광고주님들 제가 너무 사랑해요.
7: 정선미님, 언니 저는 언니 기사에 가서 댓글도 달고 막 그래요. 사랑해요 우리 영미 언니. 감사합니다. 댓글 다실 때 이것도 좀 첨가해주세요. 안영미 둘째 이제 곧 낳을 때 됐다고. 그리고 아직 두대 예, 고별방송 안 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자, 우리 두댕이들 저도 사랑해요. 내일도 배움의 전당 두대에서 또 한 수 배워가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토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이문 수변공원. 중랑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수변공원인데요. 강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물가 특유의 풀내음도 은은하게 느껴져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문 수변공원은 이화교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데요. 이맘때면 청보라색 수레국화가 가득 피어 산책로 옆으로 푸른 꽃물결이 펼쳐집니다. 꽃밭 바로 옆으로 이문 철교가 지나고 있어 달리는 기차와 꽃밭 풍경을 함께 만날 수도 있는데요. 노을질 무렵에 가면 햇살이 더해져 꽃밭의 색이 한층 더 깊어 보인다고 하네요. 강바람에 꽃물결까지 눈길이 자꾸 머물겠네요. 6월 2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기분 좋은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쿱. 저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팀 이름이에요. 쿱. 스웨덴의 일렉트로닉 재즈 듀오죠. 쿱 피처링 유키미 나가노의 Come to Me. 이 곡은 쿱의 2006년 앨범에 담겨있는 곡입니다. 쿱이 2006년 이후로 사실 앨범이 없어요. 그 전에 정말 2000년대 초반에 쿱의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좀 어쿠스틱한 재즈 음악들을, 연주들을 일렉트로닉하게 해석을 한 그런 밴드라기보다는 일렉트로닉 재즈 듀오죠. 두 명이서 하는 팀인데 야,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좀 왠지 쿱의 음악은 좀 여름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한 번쯤 들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때마침 첫 곡으로 이렇게 듣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윤정아 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순디. 라디오 DJ 오래오래 해주세요. 늘 마음에 위안을 얻는 방송이에요 라고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서순이 님 오늘도 왔지용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1568 쓰시는 분은 오늘도 아들 1호 아들 2호와 함께 들으며 이동합니다 라고 또 출첵해 주셨고요. 이은진님 순디 4시 기다렸어요. 멋진 음악들 은근 매력 넘치는 멘트들 너무 재밌고 좋아요. 오후에 활력소 순디라고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정말 좋은 문자들 이렇게 출첵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제가 사실은 이때까지는 이렇게 출첵하시는 분들을 많이 챙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문자를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문자를 딱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출첵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제가 어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선물이 있었잖아요. 김치 세트라는 게 있었고 또 스트레스 롤온 패치 이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윤정아님은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선물이죠. 순댓국 밀키트 일단 보내드리고요. 서순이님 오늘도 왔지용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신 우리 서순이님께는 닭가슴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1호와 아들 2호와 함께 들으시는 1호6발 쓰시는 분은 이분들은 김치 세트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진님 이렇게 또 4시를 기다렸다가 4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문자를 미니 메시지를 보내주신 이은진님께는 스트레스 롤온 패치 이거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문자 메시지 많이 없는

0: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선물 좀 드리려고요. 그 주변에 라디오 들으시는 분 아니면 라디오를 안 들으신 분들 빨리 연락해서 여기 완벽한으로 지금 선물 보따리 푼다. 한번 들어봐라. 한번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3일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브람쌈머이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티긋티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예빗의 신기루 들으셨습니다. 아주 요즘에 이런 리듬의 그 음악들이 가요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약간 미국의 컨트리 음악 같은 스타일. 기타도 좀 슬라이드 기타가 막 나오고 악뮤의 이번 앨범도 이런 리듬의 곡들이 많죠. 왠지 이런 리듬이 많이 들리는 느낌이에요. 참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죠. 정재윤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길 가다가 순대 트럭이나 순대집 보면 괜히 순디 생각이 나서 혼자 피식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또 완벽한 하루에서는 참 이 순댓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게 남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늘도 좀 드리고 남은 거를 알차게 저희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정재훈님 그래요. 순댓국 밀키트 제가 보내드릴게요. 1757 쓰시는 분. DJ는 목소리가 잘생긴 게 최고 아닌가요? 그렇죠. 외모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라디오의 또 매력이 목소리로 굉장히 다른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 이 DJ는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생겼을까? 요즘에는 뭐 다 찾아보면 나오지만 예전에 참 그런 게 궁금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참 목소리가 좋은 게 좋죠. 감사합니다. 1757 쓰시는 분. 4386 쓰시는 분. 상수님 항상 퇴근하며 듣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상귀입니다. 경주희씨 상서공파 상자돌림이라 항상 뭔가 가족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 상기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희씨입니다. 1038 쓰시는 분. 뭔가 이렇게 학연, 지연 이렇게 자꾸 엮으시려는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상자 돌림 맞아요. 우리 집도 상자 돌림입니다. 맞아요. 반가워요. 1038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애청한 지 일주일 차 신입입니다. 이제 40살 됐는데 나이 먹을수록 순디처럼 잔잔한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정착했어요. 아, 그래요. 일주일 동안 이제 쭉 들으셨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완벽한 하루 들어주실 거죠. 아,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래도 제가 너무 이제 딴 분들

드는데 아마 안 드릴 수. 1757 쓰시는 분, 4386 쓰시는 분, 1038 쓰시는 분, 이 세 분께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노래 듣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이렇게 딱 아침에 이제 요가를 갔어요. 새벽에.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가 딱 나와가지고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완벽한 노래 왔더니 이 곡이 선곡이 돼 있네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는 아니지만 저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91년도 라이브 앨범에 실린 보너스 트랙이라고 합니다. 이 곡 참 좋아요. 이 곡 같이 들어보죠. 외롭지만 혼자 걸을 수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외롭지만 혼자 걸을 수 있어 들으셨습니다. 아, 너무 좋죠. 제목부터 연주부터 제가 참 어릴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팀이고 참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이 곡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김정진 씨 가사가 참 좋습니다. 권기현님 노래 제목 너무 좋네요. 노래도 당연히 좋고요. 이런 보석 같은 노래를 만날 수 있어 참 좋아요. 아 그래요 권기현님 완벽한 하루를 자주 아니면 라디오를 자주 들으면은 정말 보석 같은 노래를 계속 만날 수 있어요.

TV를 서재로 옮겼어요. 덕분에 라디오 켜고 책상에 앉아 있네요. 평소 못 듣던 새롭고 좋은 노래들이 많아 요즘 완벽한 하루 음악 폴더가 생겼어요. 라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TV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뭔가 귀로만 정보를 조금 제한해서 귀로만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요즘에는 참 잠깐씩 그렇게 디지털 디톡스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라디오 듣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9978 쓰시는 분, 유재석 캠프 예고편 보고 순디 라디오가 갑자기 생각나서 시간 맞춰 켰어요. 아, 그래요. 유재석 캠프 오늘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러나요? 두 번째 시즌은 아닌데 두 번째 편이 이제 2기가 공개가 되죠. 거기에 제가 잠깐 아내와 함께 가서 놀다 왔습니다. 한번 재밌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석 캠프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 요즘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아나의 Shut Up and Drive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올게요.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세우조지의 루스나 이스쿠리덩입니다. 지난달에 새 앨범 The Other Side가 나왔습니다. 2009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인내심을 갖고 적당한 때를 기다린 앨범이라고 합니다. 보사노바와 삼바씬에서 활약하는 많은 동료들이 작업에 참여했고요. 어둠 속의 빛이라는 뜻을 가진 루스나 이스쿠리덩은 작곡가 세자르 멘데스가 썼습니다. 카에타노 벨로소, 마리사 몬치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라질 뮤지션과 꾸준히 협업하는 작곡가인데요. 세우조지의 새 앨범에서는 두 곡을 함께했죠. 이별을 통보받은 남자의 괴로움을 그린 루스나 이스쿠리덩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세우조지의 루스나 이스쿠리덩입니다. 2009년부터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정말 오래 걸렸군요. 참 얼마나 고민. 물론 뭐 매일매일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참 오랫동안 고민하고 곡을 고르고 곡을 만들고 참 오랫동안 작업을 한 앨범이네요. 이번에 또 새 앨범이 나왔는데 왠지 이 곡은 뭐 좀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목소리도 좀 차분하게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뭔가 이별을 통보받은 남자의 괴로움을 그렸다고 해서 그런지 무슨 단어는 무슨 말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음악 자체 그리고 목소리 노래하는 그 노래하는 모습이 굉장히 쓸쓸하게 보입니다. 1482 쓰시는 분이 이런 멜로디 너무 좋아요. 살랑살랑 비그친 여기 날씨와 찰떡이네요. 어디신가요? 오늘 서울에는 비가 오질 않았는데 어디가 비가 왔다가 안 왔나 봅니다. 7403 쓰시는 분 잠시 일하고 차에 몸을 실어 라디오 들어요. 음악이 제 몸을 살랑살랑 흔들어줍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리듬은 그냥 몸을 살랑살랑 흔들어주긴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쓸쓸했어요. 잘 들었고요. 취향의 공유로 3628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 상순 DJ의 차분하고 소소하게 웃긴 진행이 좋아요. 아 그래요? 저의 취향곡 이지영의 찰칵 공유합니다. 오늘같이 맑은 하늘일 때 항상 생각나는 곡이에요. 와, 그래요. 이 곡은 이지영 씨가 쓰고 쇼네 편곡을 거쳐서 2015년 여름에 공개한 싱글이라고 합니다. 2015년 여름에 공개했으니까 아마 이 시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일 것 같아요. 이 곡 이지영의 찰칵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3628 쓰시는 분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이지영의 찰칵 들으셨고요. 그 뒤로 보아의 그런 너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3628 쓰시는 분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날이 날이니만큼 순댓국 밀키트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6050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약학과 1학년 학생입니다. 상순영님 방송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온다고 엄마가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비틀즈 팬인데 Here, There and Everywhere 신청합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멍글멍글해지는 곡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어머니가 또 추천을 해주셨군요. 아, 그러면은 6050 쓰시는 분 제가 김치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꼭 어머니께 밥하실 때 반찬으로 쓰시라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6050 쓰시는 분께는 비틀즈 노래 틀어드릴게요. 더 비틀즈의 Here, There and Everywhere.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727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대전에서 미술학원 차량 운행하면서 매일 듣고 있어요. 사연 보내는 건 처음인데 용기내 문자 보냅니다. 운행 중 너무 좋은 노래 들으며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너무 좋은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마음이 되셨다니 참 저희가 참 이렇게 라디오 진행할 맛이 이런 문자 받으면은 그런 맛이 나요. 0727 쓰시는 분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운전하시면서 졸리시면 커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람님, 임신 중이라 단축 근무 중인데 가끔씩 듣는 완화 매번 즐겁고 너무 새로워요. 상수님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 라디오 통해서 알게 되어서 참 반갑고 기분 좋습니다. 아, 뭔가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가끔씩 듣는 분들도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한테는. 게다가 또 임신 중이세요. 아, 임신 중이면 또 우리 이브람님께 제가 이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순댓국 밀키트 우리 임산부들께는 꼭 제가 드리곤 하는데 순댓국 이제 참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권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우리 완벽한 하루 청취자들이 순댓국 좋아하는 거 아시고 또 수협 전화해 주셔서 이런 밀키트 만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시면은 이렇게라도 좀 우리 완벽한 하루 청취자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4 쓰시는 분, 출근 중이에요. 지금 출근하면 내일 아침 8시 퇴근인데요. 라디오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순디 개그에 피식 웃는 제가 조금 싫어요. 그렇군요. 아, 뭔가 그렇게 뭔가 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요. 그런 느낌 저도 알아요. 아,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왜 똑부러지게 얘기 못했을까? 입을 킥하는 거죠, 밤에. 근데 너무 그렇게 마음을 닫아놓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기면 웃으세요. 웃는 게 뭐 죄가 되는 거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게 다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알겠죠? 1024 쓰시는 분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001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사실 매일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잘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셔서 너무 좋아요. 잘 듣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뭐 매일 안 들어도 띄엄띄엄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는 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좋아요. 600을 쓰시는 분, 뭔가 매일 못 듣는 거면 바쁘시고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겠죠. 스트레스 로론 패치 보내드리겠습니다. 1568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영화 라라랜드 OST 중에 이 곡 참 좋죠. Another Day of Sun 이 곡 2부 끝곡으로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 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담백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는 곡이죠. 블론디의 The Tide is High 들으셨어요. 이 곡은 80년에 나온 블론디의 커버곡이죠. 원래는 자메이카 그룹 The Paragons의 67년도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블론디의 곡으로 이 곡을 이제 알았지만 저도 이 커버곡이라는 거는 처음 알았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여름엔 또 이런 자메이카 음악들, 레게 음악들 아주 많이 나오죠. 너무 좋습니다. 박혜라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랑 너무 다른 신랑이 와나 추천해서 놀랐어요. 취향이 너무 다른데 4시 30분 퇴근이라 매일매일 상수님과 와나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취향은 음악 취향이 좀 다르다는 건가요? 어떤 취향은 다르지만 평소 취향은 대부분 다르지만 라디오, 음악 그리고 어떤 DJ의 취향은 비슷한가 보네요. 이렇게 또 신랑의 취향을 또 알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강희선님, 순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머리가 원래 곱슬이세요? 아니면 미용실의 손길인지요? 손길이신지요? 저는 곱슬일 거라고 추측하고 실장님은 미용실의 손길일 거라고 하는데 은근 내기 아닌 내기가 됐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뭘 내기를 하셨죠? 저의 머리를 두고. 참, 글쎄요. 강희선님, 이 정답은 제가 광고 듣고 알려드릴게요. 광고 듣고 계속해서 한번 들으세요. 광고 듣고 아마 다른 곡이 좀 나갈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강희선님과 실장님은 계속해서 완벽한 하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동서,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빙그레,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보은컴퍼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KB국민은행,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와 함께하니까요. 강희선님 그리고 실장님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0: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이승열의 기억할게 에 이어서 혁오 그리고 선셋 롤러코스터의 Do Nothing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강희선님. 제가 머리가 자연 원래 곱슬이냐 아니면은 미용실에서 우리 미용실에서 이렇게 파마를 했느냐 그거에 대한 내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쪼신다고요? 아 궁금해요. 실장님과 내일 점심 내기랍니다. 라고 또 문자를 얼마나 궁금하시면 또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강희선님. 0294 쓰시는 분도 상수님 머리 내기 얘기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라디오 못 끄고 기다리고 있어요. 머리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오, 7863 쓰시는 분은 아 당연히 반곱슬로 태어나신 게 아닐까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궁금해지네요. 정말 이게 뭐라고 궁금해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진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0346 쓰시는 분 엄마야 숨 넘어가겠네. 빨리 알려줘요. 자 다음 곡. 그래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미용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진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 수요일 토마스 쿡과 함께 사진 한번 올릴 텐데 좀 많이 풀렸어요. 아니 곱슬이어야 됩니까 사람이? 왜 실망하시는 거예요? 제작진들이 실망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저의 어떤 여러

여러분들의 보이는 어떤 외모를 위해서 저도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왜냐면은 그게 편해요. 좀 이렇게 파마를 하면 저는 미용실을 자주 가지도 않고 이렇게 막 머리를 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만지는 것도 싫어해서 그냥 파마를 하면 편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강인선님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실장님이 이기셨군요. 강인선님은 제가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릴게요. 그걸로 퉁치시죠. 네. 0989 쓰시는 분 신청해 주신 곡 보이존의 Love Me For A Reason 같이 듣죠.

보이존의 Love Me For A Reason. 참, 아, 추억 돋네요. 양은경 님이 와, 노래 나오자마자 내 입은 벌써 부르고 있네요. 의지와 상관없이 싱얼롱 중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보이존 노래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아, 9528 쓰시는 분이 파마했다고는 상상도 못했네. 꾸민 거구나. 그래요. 많이 꾸몄어요. 많이 꾸미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정도 안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요.

아, 정말 파마한 게 그렇게 큰일인 줄 몰랐습니다. 2939 쓰시는 분, 순디,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이제 일주일 되었는데 두살 연하남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일상이 너무 재밌어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됐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야, 일...

저희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꾸미셔야 돼요. 저도 꾸밉니다. 뷰티 상품권 저한테 좀 주고 싶어요. 저도 꾸미는데 남자친구를 위해서 많이 꾸미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죠.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어제 제가 상승 퀴즈 6승, 6연승 해서 6분께 선물 보내드렸고요. 오늘 잠시 후에는 7연승에 도전하는 상승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에너지를, 기를 불어넣어 주셔야지 여러분들 7분께 또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Say She She의 디스코 라이프 들어드리고 저는 7연승에 도전하는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대,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0: 올곰 후기자 탐험하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상승 퀴즈 오늘 7연승 도전합니다. 오늘 맞추면은 다섯 분이 아니라 일곱 분이죠. 꼭 맞춰서 여러분들 일곱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싶은 이 순디의 마음 여러분들 길을 불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리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파르페를 파르페라고 해서 작은 논란이 있었죠. 파르페는 아이스크림과 과일, 과자, 생크림 등을 층층이 담아 만드는 프랑스식 디저트입니다. 오, 프랑스식이었군요. 그럼 파르페가 아니라 파르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파르페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에서 유래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파르페. 파르페 어떤 그 디저트를 만든 음식도 그렇고 뭘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을 이름을 가지고 그거의 제목을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파르페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파르페 이렇게 발음하나요?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파르페가 어떤 뜻이 있을까? 아니면 사람 이름일까? 사람 이름이 미스터 파르페. 미스터 파르페. 봉수 파르페? 잘 모르겠습니다. 사바 파르페? 사바? 안 어울려요. 파르페라는 어떤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다 때려넣었다. 그런 걸 파르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층층이 뭔가 쌓아놓는다. 그거는 또 다른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파르페라는 어떤 다른 단어가 불어라서 참 어려워요. 다른 단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X로 찍어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다. 오늘 7승. 제가 이거를 오늘 정답을 맞추면 7분. 정답을 틀리면 다시 다섯 분으로 또 줄어듭니다. 쭉쭉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오늘 X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르페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에서 유래했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파이스트의 1, 2, 3, 4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7연승에 도전하는 상승 퀴즈였죠. 저는 파르페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에서 유래했다. OX. 저는 X를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사람 이름은 아니고 파르페라는 어떤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했죠. 다 때려 넣는다. 파르페라하고 했다. 아니면은 층층이 쌓아 올린다. 왜냐면 이게 아이스크림, 뭐 과자, 뭐 이런 걸 파르페라 촥 올려가지고 위에서부터 탁 파먹고 위에다가 우산도 꽂아줘. 종이로 만든 우산도 탁 꽂아주고 거기에 막 이렇게 막 과자도 막 정성스럽게 어떤 뭐 정성스러운 어떤 그런 뜻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646 쓰시는 분 정답 X 모양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탑 모양. 오, 그래요. 이렇게 파르페는 이게 긴 길다란 그 유리로 된 컵에 착착착 이렇게 하니까 탑같이 쌓아놓는다. 오, 그것도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윤성아님 정답 X 뜻은 싸먹다? 파르페는 싸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싸먹는 게 퍼먹는 음식, 퍼먹다.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다 이런 뜻이세요. 윤성아님 조금 파르페를 다른 걸로 생각하시는. 한번 지금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사진을. 나혜정님 정답 오. 샌드위치도 사람 이름이었으니 오로 찍어봅니다. 오, 샌드위치 사람 이름이었나요? 야, 이거 상승 퀴즈에 나왔었나요, 이거? 그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많아요, 상승 퀴즈 지금. 너무 오래 했어요.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문제로 해도 모를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제작진은 상승 퀴즈 아주 사활을 걸고 매일매일 상승 퀴즈 회의만 하고 있는데 예전 거 몇 번 한번 내보세요. 전 틀릴 겁니다. 2004 쓰시는 분은 5인 것 같아요. 미스터 파르페. 너무 찰떡이에요. 봉주 파르페.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찰떡같이 제가 발음을 했네요. 자, 7연승에 도전하는 상승 퀴즈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야, 7연승. 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르페는 사람 이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어 파르페에서 유래한 말로 퍼펙트, 즉 완벽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894년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너무 완벽한 디저트라고 파르페 이렇게

아, 빡페라고 하겠군요. 맞아요. 빡페라고 하면서 이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와, 다양한 재료를 긴 유리잔에 층층이 쌓아 올려 시각과 미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디저트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와, 여러분들. 아, 제가 정말 오랜만에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아, 정말 우리 제작진들이 좀 7연승했다고 밖에서 약간 표정은 별로 표정은 좀 구겨져 있지만 어쨌든 오늘 7분 정답자 7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7분 선물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제작진의 7연승 축하곡 들을게요. 이상순의 빡페 하루.

이상순의 빠흐베 하루, 완벽한 하루 들으셨고요. 그 뒤로 김수민 님이 시청해 주신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아주 기분 좋은 곡 두 곡 들으셨습니다. 3775 쓰시는 분, 와 다 찍으시는데 지련승이라니. 아, 비밀을 아시네요. 3775 쓰시는 분. 그래요. 그래도 찍어도 7연승, 다 찍어도 제가 11연승이었나 13연승이었나 12연승까지 갔습니다.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406 쓰시는 분. 순디 개그맨이었어요? 요즘 제 기준 제일 웃김이라고 보내셨어요. 아, 또 개그 코드가 이렇게.

0: 개그 취향이 또 맞는 분 하나 나오셨군요. 아, 원래 이게 코드가 잘 맞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웃겨요. 아, 1406 쓰시는 분하고 저랑 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텐데. 아, 이럴 때 저도 이런 취향 같은 사람 만나면 참 반갑거든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4135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퇴근길 상순님 목소리는 편안해지고 좋아요. 최근에 차를 사서 매일 들으며 퇴근하는데 차가 막혀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아우, 새 차를 사면 차가 막혀도 즐겁죠. 새 차 사면 원래 그래요. 게다가 새 차를 샀는데 탁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촥 계속해서 나오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새 차 뽑으신 기념으로 제가 글쎄요. 이건 뭐 모바일 아니다. 새 차 샀으면 근데 옵션으로 다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커피 드립백 세트 보내드릴게요. 새 차 타기 전에 커피 탁 내려서 멋있게 타시기 바랍니다. 6378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5월은 바쁘다고 사연 보낸 사연자입니다. 오늘부터 더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약은 안 하거든요. 아싸! 아, 그래. 5월은 바쁘지만 이제 6월이잖아요. 열심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은 안 하시니까 약은 야식으로 드시라고 냉동만두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내일은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니까 내일도 좋은 음악 들으러 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 들을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은 포타토이의 그늘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주아름, 신보미,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0: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문화 비평가 수전 손택은 문학을 여권이라 부릅니다. 세계 문학에 다가간다는 것은 국가적 허영심, 속물 근성, 강제적인 편협성, 어리석은 교육, 불완전한 운명, 불운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문학은 광활한 현실로, 즉 자유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이다. 문학뿐 아니라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 예술의 여러 장르는 모두 여권 역할을 해냅니다. 예술이 아니어도 우리들 마음에 뜻하지 않은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는 많은 것이 여권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자주 여권을 들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전 손택의 안내 없는 여행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려고 여행을 나섰어. 방에서 벗어나 광활한 현실로 나와야 모든 아름다운 게 문득 눈에 보일 겁니다. 자,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팝음악계 거장들 다섯 분이 모여서 결성한 프로젝트 밴드입니다. Traveling Wilburys. Handle with Care 들었습니다. 아, 진짜 거장들이죠. 예, 지금 세상 떠난 분들도 이제 계시고 톰 패티, 로이 오비슨, 밥 딜런, 조지 해리슨, 그리고 일렉트릭 라이드 오케스트라의 제플린. 트래블링 윌베리스, 핸들 위드 케어. 이윤나 씨가, 와, 아저씨, 퇴근 후에 맛있는 라떼 마시러 카페에 들러서 듣고 있어요. 커피도 맛있고, 음악도 신나고, 너무 좋네요. 예. 아니, 카페에 가면은 카페에 틀어놓은 음악이 있잖아요.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아이, 뭐, 감사하긴 한데, 예.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3일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IS동서, 도드라만돈,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2006년에 재수하면서 MP3 플레이어로 백햄 들을 때 고릴라즈 Feel Good Inc. 이거 노래 들었는데 41살이 돼서도 듣고 있네요. 오, 김정원 씨. 야, 20년 전이네. 2006년이면. 고릴라즈의 Feel Good Inc. 들었습니다. 블러의 데이먼 알번이 주도하는 예, 밴드예요. 고릴라즈 Feel Good Inc. 야, 이 노래를 청해 주신 분이 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36번 예. 초등학교 4학년 하윤수입니다. 아빠를 통해 알게 된 노래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고. 야, 근데 초등학교 4학년 하윤수 군 앞에 인천에 살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팬 초등학교 4학년 하윤수입니다. 오호. 야, 인천 유나이티드 팬이에요? 축구 구경 많이 갑니까? 뭐 작년에 2부 리그에서 있다가 야, 윤정환 감독 이 1부 리그로 승격시켰잖아요. 저도 뭐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는 좋아합니다. 예. 뭐 팬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뭐 다 좋아하니까. 예. 인천 유나이티드의 또 외국인 선수들이 아주 뛰어난 선수들 있잖아요. 무고사, 뭐 제르소 이런 선수들. 와, 잘해요. 예. 3036번.

하윤수 학생 고마워요. 자, 고릴라즈의 Feel Good Inc. 들었고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충북 제천에서 신청하셨네. 7326번. 자, U2, With or Without You.

네, Rockwell, Somebody's Watching Me. 아, 이 노래 이거 마이클이 부른 줄 몰랐습니다. 이진숙 씨.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는 아마 이 노래 틀 때마다 마이클 잭슨 얘기를 했을 텐데. 예. Rockwell은 저 모타운 레코드 사장 베리 고디 주니어 아들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락웰하고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업 보컬로 참여한 거죠. Somebody's watching me, Rockwell. 앞에 들으신 음악은 U2의 With or Without You. 7503번입니다. 예.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하면서 듣고 있는데 공부가 잘 되네요. 예.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해지고 싶어요. 7503.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하신 거예요. 켈리 클락슨, Stronger.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1.8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겨우 6월의 시작인데 한여름 날씨를 만나고 있는데요. 선거날인 내일도 매우 덥겠습니다. 서울 32도, 대구도 32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 지방은 25도에서 27도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흐려져서 오후에 소나기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충북, 또 남부 내륙에 최대 40mm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이쪽으로 나들이 가신다면 소나기 소식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모레 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교차가 또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썼다는 글을 읽는다. 문장은 반듯하고 문법에도 어긋남이 없고 문맥도 매끄러운데 이상하게 잘 읽히지 않는다. 왜 그럴까? 최근 교수신문에서 손수호의 칼럼쓰기 강의를 읽게 되었는데 대학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필자에게서 그 이유를 전해들었다. 문장도 고르고 어휘도 풍부하고 논증 구조도 안정적인데 글쓴이가 가진 특유의 비틀림이나 정서적 울림이 없는 글. 글 자체는 너무 잘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오히려 아무 흔적이 없는 느낌. AI 탓이다. 손 교수는 AI 시대의 글쓰기란 주제로 칼럼을 쓰기 위해 칼럼의 첫 부분을 자신이 직접 쓰지 않고 AI에게 쓰도록 시켰다. 그랬더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AI가 스스로 그랬단다. AI가 글을 쓰는 시대의 첫 번째 변화는 특유의 무색함에서 비롯된다고. 중립적으로 흘러간 글이 꼭 영혼이 빠진 문장 같다는 소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철수는 오늘 누구나 마술 램프를 손에 든 알라딘처럼 AI를 부리는 즐거움에 중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숙달되려면 오랜 수련을 거쳐야 하는데 AI를 손쉽게 부리게 되면 오랜 연습에 바치는 수고와 시간이 우스워진다. 다들 쉽고 빠른 길을 택하지 길고 험한 길을 헤매고 싶어하지 않는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만은 절대 못한다. 자기 경험의 해석이다. AI에는 추억도 없고 상처도 없고 열망도 없다. 그런데 인간이 직접 쓴 문장에는 이상한 매력이 있다. 약간 불완전해도 살아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진짜다. 우리는 진짜에 반응한다.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사람과 기계의 경쟁이 아니다.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시대가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가 왔다. 이 결론의 글도 AI가 썼다고 한다. AI는 사람 편을 드는 듯 친절하게 글을 썼지만 이쯤 되면 인간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인공

보통 행세를 하는 느낌이 든다. 한때는 질문과 판단만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줄 믿었건만 갈수록 그 믿음조차 흔들린다. AI 시대가 기회인 것은 맞지만 그건 위기, 위험한 기회여서 더 조심스럽다.

영화 알라딘 사운드트랙에서 윌 스미스 프린스 알리 들었습니다. 예. 알리에서 L 빼면 AI예요. 네. 아니. 아, 그래서 이 노래 튼 건 아니고요. 아, 근데 정말 글쓰기에 있어서 AI의 역할 이런 것들 실감나죠.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아,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음악계에서 현역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뭐 후배들 중에도 보면 AI를 이제 음악을 만드는데 편곡하는데 이런데 많이 참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AI가 부른 노래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 얼핏 들으면 진짜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와,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 얘들이 하여튼 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원래

인간의 목소리가 자연스러운 건 음정이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음정이 불안하잖아요, 인간은. 예. 현악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들 너무 완벽한 음정을 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 얘들이 음역대가 인간의 음역대를 한계를 넘어서거든요. 밑으로도 막 엄청나게 저음으로 내려가고 근데 저음으로 그렇게 내려가면 사실 중음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 가수로 따지면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음역이 있잖아요. 얘는 혼자서 바리톤부터 테너까지 불러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원래. 부자연스럽죠. 뭐 여자 목소리로 하면 예, 소프라노부터 알토, 뭐 메조 소프라노 다 되는 거죠. 무조건 다 돼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0세기의 음악 한 곳이 아 좋습니다. 그 제가 1970, 80년대에 이제 90년까지 음악했으니까요. 그 음악 한 것들을 막 들어보면 와 어떤 음악은 저 음정이 나간 것도 있고 연주하다 삑살이 난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런 대로 지금 들어보면 좋더라고요. 예. 완벽하지 않아서 엉성해서 예. 아, 윌 스미스 프린스 알리 아, 진짜 좋아했던 배우인데 윌 스미스 아, 근데 이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와 폭력을 행사한 뒤로 그 뒤로 거의 영화계에서 나온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 스태프들이나 감독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캐스팅을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6시 42분 12초 막 지났습니다. 황수정 씨가 청해 주신 예, Sergio Mendes Never Gonna Let You Go.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기.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손시켜놨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자, 뮤지컬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 피리 부는 사나이예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이 피리 부는 사나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싱어, 송라이터 송창식의 노래 20곡을 가지고 뮤지컬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그러죠. 맘마미아 같은 거죠. 피리 부는 사나이, 고래사냥, 담배가게 아가씨,

야, 히트곡이 진짜 많거든요. 네. 자, 6월 12일 금요일에 시작이 되는군요. 8월 2일 일요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께는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 티켓 드립니다. 10분 선정해서 두 장씩 보내드릴 거예요. 자,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아, 퀴즈부터 내야죠. 자, 송창식 씨는 솔로로 이렇게 엄청난 히트곡을 내기 전에 듀엣을 했었어요. 듀엣. 듀엣 시절에도 뭐 괜찮았죠. 자, 이 듀엣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 티켓 두 매씩 보내드립니다. 뮤지컬 피리부는 사나이.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1, 2부 끝곡은 스티브 바이의 기타 연주곡 For the Love of God 200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4: 061-241-8800.
5: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션 컬러 씬. The Riverboat Song 들었습니다. 오션 컬러 씬의 초기 작품이에요. 전형적인 블루스로와 그랬죠. 나중에 뭐 Up on the Downside 같은 아주 큰 히트곡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정재윤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션 컬러 씬, The Riverboat Song. 자, 배출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 그레인온,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킷!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안수 진행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5: 네. 투표는 다 하셨나요 진짜?
6: 아, 네.
7: 네. 지난주에도. 네.
6: 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만나서 네. 사전투표를 아, 했었죠.
5: 저만 안 했었구나.
6: 네네네. 네. 그때 그랬죠.
7: 내일 하시, 당연히, 뭐 당연히 하시겠죠. 뭐. 네.
5: 했는데요?
7: 아 이미 하셨습니까? 토요일날.
5: 토요일에 했습니다.
7: 아하. 저는 금요일에 했는데요.
5: 아 그래요?
7: 네. 하루 빨랐네.
5: 하루 일찍 해가지고 뭐. 야 근데 토요일에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7: 네네,
5: 보통. 많이 했거든요. 예. 와서. 근데 이번에 처음 토요일에 하느라고
7: 예.
5: 여의도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데
7: 그러셨겠죠.
5: 깜짝 놀랐습니다.
6: 왜요?
5: 원래 이 상암동 가서 할 때는 자기 저 구역 내에 투표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6: 아, 네네.
5: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엄청 줄이 밖에까지 서 있었거든요.
6: 쭉. 네.
7: 보통 그렇죠. 상암동은 직장인들이 네. 많으니까.
5: 야, 그러니까. 근데 네. 요번에 여의도 갔는데 네. 한쪽은 줄이 길고 한쪽은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쪽인 줄 알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권역내는 이쪽입니다. 네. 그쪽에 줄이 쫙 서 있던데.
7: 아마 토요일이어서 그랬을 겁니다.
6: 네,
7: 토요일에는 아무래도 여의도에
6: 많은데.
7: 직장인들이 빠지니까 이게.
5: 아무튼 뭐 그랬다는 얘기예요.
7: 네. 오래 기다리셨겠네요. 그런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5: 뭐가 궁금합니까?
7: 왜냐하면 이제 스타시잖아요.
5: 제가요?
7: 연예인이시잖아요.
5: 제가요? 제가 무슨 스타예요?
7: 그렇다.
5: 아니, 스타, 옛날 스타.
7: 아니,
5: 예, 예스 예스.
7: 그냥 저는 못 느끼는 감정이라 그런 줄에 네. 서 계시면 좀 신경 쓰이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5: 아 요즘 마스크 하고.
7: 아니 마스크 써도 누구나 안 되니까. 너무 개성 있는
5: 아니.
7: 그 페이스시라서.
5: 마스크 하고. 시침 쭉 대고 있으면 아 물론 뭐 알아보시는 분들도 네네. 꽤 있으시지만
6: 네.
5: 요즘에는 또 웬만하면 그렇게 특히 여의도가 아는 체를 잘 안 하십니다. 옛날에 여의도 MBC 때도 마찬가지죠.
6: 네네네.
5: 그 점심 먹으러 밖으로 다녔잖아요.
6: 네.
5: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아 연예인이네 뭐 아 배철수다 이렇게 속으로만 얘기하시고 티를 안 내세가
6: 지금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기도
5: 그러니까
6: 하고요.
5: 그러니까 뭐
7: 네.
5: 괜찮아요. 네네. 아, 당신도 이제 셀럽이라 돌아다니면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7: 아, 전혀 없습니다.
5: 아 그래요?
7: 제가 저를 알아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음악바에 갔을 때 그나마 네, 음악바에 갔을 때 하는데 저 이제 음악바도 잘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5: 네네.
7: 네, 맨날 집에만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5: 네. 그 축구 국가대표팀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의 첫 번째 평가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7: 일단 저는 제가 이 얘기를 또 그 고지대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사실 뭐 상대팀이
5: 고무적이다.
7: 네, 그 트리니다스 토바고가 워낙 약체니까요.
5: 워낙 약체는 무슨 워낙 네. 약체? FIFA 랭킹 102위인데 네. 102위가 약체야?
7: 약체죠. 예, 네, 그런데 약차니까 저희가 뭐 당연히 압도하는 경기를 했었고 그런데 저는 사실 뭐 고지대에서의 적응이 사실 우리 높은 산 좀만 올라가면 아시잖아요.
5: 예, 예. 네,
7: 얼마나 힘든지.
5: 그럼요.
7: 네, 그런 거라는 측면에서는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FIFA 랭킹이라는 걸 무슨 절대적인 걸로도 다들 생각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7: 그렇죠.
5: 1위하고 100위하고 붙어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6: 그 스포츠는 그럴 수 있죠. 네,
7: 축구는 네. 특히 발로 네. 하는 스포츠라.
5: 그럼.
7: 네.
5: 아니 그 뭐 그렇게 될 거면
7: 부정확하니까
5: 월드컵은 뭐하러 합니까? 그냥 FIFA 랭킹 1위 팀한테 월드컵 주고 그럼 되지.
7: 그런데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부다페스트랑 똑같더라고요. 트리니다드 토바고가요.
5: 트리니다드 앤드 토바고더라고요.
7: 예. 예, 예. 두 개의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트리니다드 토바고.
5: 그 옛날부터 알았는데 저는. 네,
7: 전 무식해가지고요.
5: 매번 자기가 굉장히 유식하다고 늘 자랑하지 않았나요?
7: 저 유식하다고 제 입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5: 많이 하던데 저, 저 우리 박소영 작가한테도
6: 유식이라는 단어만은 안 썼을 뿐이지 그 단어를 피해갈 뿐이지 많이 티를 내시긴 하죠.
5: 그죠.
6: 다른 방식으로
5: 신혜림 작가에게도 아유, 티를 많이 내는군요.
6: 그럼요.
7: 아, 신혜림 작가랑은 대화를 안 하니까 저 거짓말입니다.
6: 네?
5: 아, 대화를 아예 안
7: 네네네.
5: 배신연수에서 하는 대화가 제일 긴 거예요?
6: 아, 그럼요. 그건 사실이긴 한데요. 앞으로도 계속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 거짓말을 하고 있어.
5: 아, 특이한데. 네. 자, 그러면
6: 네.
7: 오늘과 대표님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5: 목요일에 그 또 평가전이 있잖아요.
7: 네, 네? 있습니다.
5: 어디랑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7: 네네네. 엘살바도르.
5: 엘살바도르.
7: 엘살바도르.
5: 이 사람이 남의 국가를.
7: 혀가 꼬였습니다.
5: 엘살바도르를. 네.
7: 엘살바도르와 이제 또 고지대에서 평가전.
5: 아, 그래서 우리가 네. 원래 매달 첫 번째 목요일에 네. 이 팀이 다 모여서 점심 먹지 않습니까?
7: 네네.
5: 예, 그 금요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7: 예, 금요일 날 저 논문 1차 심사 있어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5: 아, 그래요?
7: 네.
5: 당신이 빠지는 건 뭐 괜찮습니다.
7: 그래서 송명석 PD, 김경욱 작가님, 박소영 작가, 배철수 DJ에서 네 분이서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5: 그러면 지금 베스트셀럽이 워낙 점점 바빠지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과연 다음 개편 때도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가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7: 네네. 아, 저 논문 6월 말에 다 끝납니다.
5: 신혜림 작가는 금요일 점심에 약속 있습니까?
6: 아, 없죠.
5: 아, 그러면 저는... 신혜림 작가가 대신
6: 그럼요. 언제든지 달려올 걸로. 수 있습니다.
7: 네네.
5: 금요일에 참석하세요.
6: 알겠습니다.
5: 그래가지고 우리가 베스트셀럽이 언제 어느 때
6: 네.
5: 아, 제가 진짜 끝까지 함께하려고 했는데 선배님하고 아, 더 이상 이제 바빠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럴 네. 때는 우리가
6: 네.
5: 아, 우리도 대안이 있다. 우리도
6: 아.
5: 플랜 B가 있다.
6: 아하.
5: 우리가 3백으로 4백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6: 네.
5: 우리도 대안이 있다.
6: 아. 제가 무기인 거군요.
5: 그렇죠.
7: 무기가 좀 약하네요.
5: 아니 충분한데 이 정도면.
6: 아, 제가 왜 대화를 안 하는지 알겠죠.
7: 아니, 뭐 제가 약간 저 참고로 6월 말에 이제 드디어 논문 다 끝나고요.
5: 네.
7: 그 다음 달부터 한가합니다.
5: 안 한가할 것 같아요. 자,
7: 안 하는 가긴 한데.
5: 허재혁 씨가 네. 야, 신 작가님이 본격적인 축구 캠프에 적응하리라. 결심하신 듯.
6: 오늘 저의 뭐 결심이 좀 느껴지셨나요? 좀 평소와 똑같았다고 생각했는데.
7: 그런데 벌써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축구 캠프.
5: 아, 그래요?
7: 네네.
5: 다음 주부터
6: 다음
5: 시작이?
6: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5: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괜찮잖아요.
6: 네네네. 네. 그 제가 이번 평가전을 보진 않았지만 5대0으로 이겼다는 결론은 봤습니다. 네.
5: 그러면 목요일 평가전은 꼭 보고.
6: 제 목요일에 되게 바쁠 예정인데요. 어떻게.

0: 좀 전에 안 바쁘다고 방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 무슨
1: 아 얘기들이
0: 30초 만에 말을 바꿔.
2: 축구 볼 시간은 좀 없고 점심 먹을 시간이 있어서.
1: 자, 베셀럽이 얼마나 유명한지 있잖아요. 안정현 씨. 배 작가님 드림 티어터 공연 갔을 때 봤습니다. 지하철역 내려가는 길이라 인사는 못했지만. 네. 다 알아본다니까 이제.
0: 저 다음 주 토요일은 DMG 페스티벌 갈 거거든요. 네. 제 사인 받고 싶으시면 DMG 페스티벌 오시면 됩니다.
1: 사인이 있어요? 이거 봐, 셀럽이잖아. 사인이 있어, 사인이.
2: 그러네요. 네.
1: 네. 알겠습니다. 아, 신 작가님은 또 영혼 없는 아, 오 하신다. 0476번. 네. 자, 음악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영혼 있게 음악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아, 요즘 진짜 딱 이 시간에 해질녘이면 한강 가가지고 좀 여유롭게 있으면 너무 좋은 날이더라고요. 네. 이 음악을 1969년에 닉 드레이크가 매일 아침 케임브리지 강을 건너면서 그 강을 보던 일과가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주변에서 추측하는 음악입니다. 리버맨이라는 음악.
1: 리버맨.
2: 네. 그런데 오늘은 닉 드레이크 원곡이 아니라요. 브라질 가수 세우 조르지 버전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세우 조르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70년생 브라질의 가수이자 또 배우인데요. 굉장히 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10대 때부터 10살 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타이어 샵에서 다양한 직업을 좀 전전하다가 1989년에 이제 브라질의 군인으로 1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1: 군복무하고
2: 군 생활이 도저히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전역을 그냥 하고 나서 그때부터 좀
1: 브라질은 뭐 전역을 자유자재로 하는 모양이죠. 잘 안 맞는데 전역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역이 되는 거예요?
2: 네, 지원 입대했다가 그냥 그만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브라질은 저 징병제가 아니군요.
2: 네, 그렇겠죠.
0: 모르겠습니다. 전 뭐 브라질 쪽은 전역으로.
1: 그 알아야지. 브라질이 징병제인지 모병제인지도 모르고
0: 브라질이 축구 잘하는 건 아는데. 아, 정말.
1: 그거 좀 보사노바 음악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0: 보사노바 음악. 보사노바 얘기할 수 있습니다.
2: 군인의
0: 역사 바로 가능합니다.
1: 아, 평론가는 다 알아야지. 보사노바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0: 징병제를 알아야 된다.
1: 당연히 알아야죠. 네네네. 그래서 아, 이 인간들이 군대 갔다 오느라고 이 음악 데뷔가 좀 늦었네.
0: 잠깐 딴 얘기 해도 됩니까?
1: 그럼 아니,
0: 지금 말씀하시는
1: 늘 하셨는데 뭐.
0: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틀스가 1960년대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요. 196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징병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최전성기에.
0: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 군에 갔잖아요, 군에. 군에 가느라고 그게 좀 끊겼어요.
0: 예. 그게. 그래서 끊길 뻔했는데 사라져가지고요. 비틀스가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거다.
1: 아, 예. 그러니까 이게
0: 죄송합니다.
1: 그게 저 평론가의 자세가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니까. 야, 브라질. 네. 브라질은 모병제로. 모병제 확실한 거죠? 아니, 세우 조르지의 그 사례를 보면 모병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한 3년간 노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냥 나는 음악을 해야겠다. 어릴 때부터 삼바와 브라질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러면서 이제 클럽을 다니고 뭐 밴드를 결성을 하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음악을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잠깐.
2: 네.
1: 하동균 씨가 브라질은 징병제인데 면제받기가 쉽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2: 네.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1: 네. 브라질. 이거 우리 해결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2: 아, 그렇군요.
1: 예, 브라질 병역제도 핵심 정리 이런 게 나와 있네. 아하. 이 뭐야? 이 음악 얘기하시죠.
2: 네.
1: 음악 나가는 동안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어요.
2: 네. 자, 네. 제가 너무 큰 숙제를 갑자기 전해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좀 힘들게 음악 생활을 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고요.
1: 네네.
2: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색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그 표현하고 있는 음악에서 자신이 살았던 어떤 그런 인생이라든가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지금까지 8장의 앨범을 냈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8번째

0: 앨범이 나왔는데 이 앨범 자체도 이제 기본적으로 삼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음악들도 있지만 네네.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약간 R&B라든가 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음악들도 다양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리버맨이라는 노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 닉 드레이크의 원곡을 굉장히 잘 매력적으로 소화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맥이 피처링을 했는데요. 이 세우 조지가 음악 활동을 시작했을 때 맥 에게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노래 전에도 둘이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이번에도 같이 협업을 했는데 두 사람 목소리 조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특히 세우 조르지의 그 아주 깊이 있는 저음에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1: 자, 원래는 브라질은 징병제 국가지만 징집 대상자의 95.5%가 군 면제를 받는 나라인데요. 사실상 모병제에 가깝다.
2: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1: 이게 저 AI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네네. 저 음악 나가는 사이에 네. 배순탁 작가가
2: 저요?
1: 저 브라질 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2: 예예. 예.
1: 브라질어도 되잖아요.
2: 브라질어. 포르투갈어요?
1: 오브리가또 물어보잖아요. 안 돼요?
2: 네, 저 영어, 중국어만 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 자, 그럼 세우 조르지 피처링 백의 리버맨 듣겠습니다.

0: they come and go.
1: 멋진데요. 예. 세우조 로지의 피처링 백 리버맨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네.
1: 역시 남자는 저음이야.
3: 레너드 코엔.
2: 사실 세우조 로지가 좀 유명해진 게 그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 그렇죠. 스티브 지수와의 해저 생활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데이빗 보이 음악을 다 포르투갈어로 유명한 것들 스타맨, 라이프 온 마스 비롯해서 레벨 레벨이라든가 그런 노래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때 좀 화제가 많이 네네. 됐었어요.
1: 예.
2: 네, 이 목소리로 부르는 편안한 데이빗 보이도 참 매력 있습니다. 네.
1: 그 시간이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4: 네네.
1: 배순탁 씨는 그냥 뭐 축구 얘기나 더 하다 가시죠.
4: 네. 저는 제시와의 슈퍼블룸 가져왔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1: 아니,
4: 올해 최고의 앨범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실제로.
1: 제시웨어.
4: 네. 영국 앨범 차트 2위까지 올랐고 그 시절 그 전성기 시절의 디스코를 다시 소환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곡은 좀 이따 들어보시고요.
1: 네네.
4: 축구 얘기 뭐 할까요?
1: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잘 봤습니다.
1: 네.
4: 다만 그 아스날이 이제 한 골을 넣고
1: 네.
4: 그 뒤에 너무 수비 위주로 갔는데 사실 그 마음을 이해해요.
1: 음흠.
4: 한 골을 넣고 단판 승부고 하니까
1: 네.
4: 이제 그 감독이 특히 아스날이 수비가 강한 팀이거든요.
1: 그렇죠,
4: 기본적으로.
1: 그렇죠. 예.
4: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건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 파리 생제르맹 같은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팀에게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
1: 그 이강인 선수는 왜 추천 안 시켰을까요?
4: 그거 제가 다음번에 전화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페인어 됩니까?
4: 그분이 영어를 할 줄 아실 겁니다.
1: 아.
4: 예, 예. 감독님이요.
1: 아니요.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니까 프랑스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4: 아, 근데 그분이 이제 스페인 분이시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스페인어 안 되고
4: 네.
1: 당신이 안 되잖아, 스페인어가.
4: 프랑스어도 안 되는데요.
1: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가시고요.
4: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4: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내일 투표하러 가실 때 시원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32도로 평년보다 5도나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 비 때문에 낮더위가 좀 덜했는데 내일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오후에 강원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40mm 정도의 많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0: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호남에는 짙은 안개 조심하셔야겠고요.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남해상에는 올해 첫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파도가 높으니까요.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제시 웨어 슈퍼 블룸 들었습니다. 자, 7시 35분 25초 막 지났습니다. 7907번으로 아, 이날 이 방송 들으시고 그때 사연 보내신 거구나.

저도 항상 비행기 탈 때면 멋진 햇살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앉습니다 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해바라기 신청하신 거예요? 오, 포스트 말론, 스웰리, 선플라워.

0: 마틴 게릭스 피처링 맥클모어 그리고 패트릭 스톰프. 패트릭 스톰프는 폴아웃 보이의 보컬리스트. 서머 데이스 들었습니다. 650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야, 근데 오늘 낮에 진짜 완전 여름이던데. 낮에 야외 활동을 좀 했는데요. 와, 지금 뭐 6월이니까 이제 여름이죠. 예. 서머 데이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포스트 말론 스웰리 선플라워였고요. 자, 7시 41분 44초 막 지났습니다. 이지용 씨가 총해 주신 악팅 망키스 넘버원 파티 앤썸.
1: 하나, 둘,

0: 아, 막히는 퇴근길 한복판에서 똠 좋아하는 제네비브의 노래가 나와서 행복하네요 하고 0807번으로 예. 이번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도 공연했죠. 제네비브의 베이비 파우더 들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악팅 망키즈의 넘버원 파티 앤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배철수 음악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캐멈 롱 굿바이입니다. 5878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내일은 지방선거의 날. 네. 투표는 하는 게 좋겠죠? 선관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전주미입니다. 아이오아이의 신곡 갑자기에 가사를 쓸 때 멤버들에게 지난 10년간 뭘 느꼈는지 물었어요. 공통적인 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멤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혀있는 도로 위 수많은 차 중 하나라는 가사를 완성했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한 발짝 멀리서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면 그 고민이 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소변을 참으면 집중력이 높아질까? 곤충 잠자리가 검은색 묘비에 끌리는 이유. 가십을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주로 언제 거짓말을 하는가? 살면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이야기지만 이를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들에게 매년 이그 노벨상이 주어집니다. 고정관념을 깬 괴짜들의 이색 실험을 독려하는 차원인데요. 괴짜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느 교수 역시 세상을 향해 엉뚱한 질문을 자주 던지라고 말합니다. 99%의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이상한 일로만 보겠지만 나머지 1% 안에서 뭔가 발굴해낼 수 있다면서요. 엉터리면 어떻고 틀리면 또 어때? 재밌잖아. 이게 괴짜들이 세상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조금만 달리 보면 세상은 꽤 흥미로운 곳일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라이즈의 Fly Up이었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품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괴짜처럼 세상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로 별밤 열었고요. 이수미님이 이그노벨상 알아요. 저는 직관형 MBTI N이라 상상을 많이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기상천외한 방식

0: 상상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뇌 구조가 참 부럽기도 해요. 안에 틀이 굉장히 자유로운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냥 마치 도시 정비되듯이 익숙한 길을 찾아서 생각 회로가 고정이 되기 마련인데 그 틀로부터 끊임없이 자유로워지려고 상상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생기는 그런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3, 4부에는요, 독보적인 컨셉으로 자리매김 중인 다국적 그룹 엑스러브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9시부터 1층 가든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기쁜 일, 자랑하고 싶은 일, 속상한 일 뭐든 좋습니다. 별밤에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또 영화 예매권 선물 드리고 있죠. 전 세계가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토이스토리 5가 6월 17일에 개봉하는데요. 이번 얘기는 토이스토리만의 정서와 감성을 계승하면서도 변화된 시대의 흐름과 고민을 반영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줄 거라고 합니다. 극장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로 성함 써서 신청해 주세요. 5분께 예매권 2장씩 드리겠습니다.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포스코 ENC,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삼일제약, 슬림웨이 다이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슬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미카의 그레이스 켈리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부엉이들 어땠는지 볼까요? 4988님께서 5년차 캐디입니다. 오늘은 2라운드하고 지금 퇴근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아이들과 맛있는 저녁 먹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침 거 하나랑 또막 오후 거 하나 하셨나 보네요. 어떻게 뭐 괜찮은 팀 만나셨습니까? 가끔 되게 속세기는 팀들도 많이 있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앞으로 좀 날씨도 더운데 좀 알아서 착착 잘하고 진행 빠른 팀들만 걸리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허나원님, 번아웃 온 취업 준비생입니다. 요즘 잠도 밀려오고 아무것도 안 해도 피로한데요. 방금 낮잠 들었을 때제 애착 인형이 저한테 덕담을 해줬네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꿈을 꿔서 괜히 힘나요. 세상 이렇게 안쓰러운 상황에 이렇게 귀엽게 자기를 구원하는 나원님. 아, 약간 그 토이스토리 속 캐릭터 같은데요? 너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애착인형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야, 그 빙봉 얘기가 생각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참 좋아했었던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빙봉. 그래요. 그 애착인형이 나원님. 이그 마음 에너지를 쫙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꿈속에다가 쫙 이렇게 쏴주나 봅니다. 다시 한번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쉴 때는 한번 팍 쉬어줘야 됩니다. 안세령님께서는 6살 아들이 하원하고 놀이터에서 뛰다가 넘어져서 눈 옆이 쓸렸어요. 우는 아들 달래서 병원 다녀오니 이 시간이네요. 놀라고 아팠을 아들. 오늘을 계기로 조심하면서 놀아야 된다는 걸 배웠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엄마인 저도 피 나온 거 보고 많이 놀라고 속상했는데 아들 앞에서 티도 못 내고 있어요. 세령님이 훨씬 더 놀라셨을걸요? 예. 일단 어릴 때 제가 넘어져 본 경험은 그냥 깜짝 놀라고 그런데 근데 잘하신 게 엄마나 어른들이 놀란 걸 보고 그때부터는 진짜 공포가 오거든요. 근데 그냥 엄마가 그렇게 크게 놀래지 않고 그냥 나의 안위만 걱정해주고 탁탁탁 그 다음에 해야 될거 해주면 괜찮은데 그죠. 이게 나는 아직 내가 어떻게 다쳤는지 못 보는 상황이니까 아주 담대하게 잘 하셨습니다. 자,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카더가든의 팀401.

카더가든의 팀 401에 이어서 어제 나온 5050의 신곡이에요. Like a Bubble 들으셨는데 노래 진짜 믿고 듣는 5050네요. 너무 좋네요. 7336님, 대장부엉,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여름이 저기 지평선 끝에서 반쯤 상체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이번 여름엔 별밤 부엉이들도 조금 더 행복하기로 해요. 신청곡은 5050 신곡 Like a Bubble이라고 보내주셨는데 9681 김영준님도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상체만요? 제가 볼땐 지금 뭐 발목 이상 다 와서 심지어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얼굴을 저한테 가까이 지금 내밀고 있는데요. 예, 낮 기온 보면은. 나중에 이제 꼭 끌어안고 있겠죠, 함께 우리가. 여름과 여름. 제발 날 놔줘 해도 우리를 꽉 안고 있겠죠. 진나리님, 남편 출장으로 5살 아이와 시카고 온지 4일 차예요. 여긴 새벽 6시인데 시차 적응 실패로 블럭 장난감하고 있어요. 재유라, 두달잘 지내보자. 아이고, 먼 데서 접속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시차 적응 실패를 대비해서 사두신 건가요? 그렇다면 아주 센스 있는 장난감인데요. 홍영표님, 저는 리듬 체조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반 수업이 이제 끝나서 항상 별밤 들으며 퇴근하는데요. 집에 쌍둥이를 남편 혼자 보고 있어서 항상 퇴근길에 마음이 급해요. 그래도 별밤이 있어서 퇴근길이 심심하지 않네요. 영표님, 저희 사촌 언니가 리듬 체조 학원 운영하고요. 지금 리듬 체조 국제 심판인가? 뭐 나름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혹시 구나연이라고 진짜 옛날 사람이긴 해요. 이제 뭐 아주 뭐 너무 옛날이라 뭐 거의 뭐 독립운동했을 때쯤에 일어나. 저보다 3살 많으니까. 아 근데 저희 사촌 언니 제가 많이 놀리지만 아주 자랑스럽게 학원 잘 운영하고 심판 일도 잘하고 계시는데 왠지 반갑네요. 리듬 체조. 이은나님 꼭 금요일 저녁 느낌입니다. 저녁으로 감자탕에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먹고 저녁바람 맞으며 산책 중입니다. 딱 좋아요. 안효섭 칼리드 썸띵 스페셜 신청합니다. 그죠? 뭔가 왜 이렇게 쉬기 전날 같이 했더니 아 실제로 내일이 쉬는 날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날이에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요번에 본투표해야 돼가지고 왠지 이게 항상

10초만에 버릇하니까 내일 혹시라도 못하게 되면 큰일이야 이런 마음에 아 다음부터는 사전투표 놓치지 말아야지. 아무튼 내일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고요.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신청곡 기다리면서 안효섭 칼리드의 Something Special

0: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직장인 시절엔 시계바늘이 퇴근 시간에서 1분만 지나도 짜증이 났다. 어쩔 수 없이 야근해야겠다는 사장님의 말씀엔 인상부터 찌푸려지면서 얼른 집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땐 사장님이 마치 나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

사람처럼 보였다. 그렇게 싫다 싫다 소리를 하면서도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에 감사함을 모르던 철부지 시절을 지나 퇴사 후 내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매일 밤늦도록 가계부를 밝히며 일을 하고 주말에도 누가 시킨 적 없는 근무를 나서서 하고 있다. 모든 무게를 혼자 감당하는 자리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 시절 사장님이 홀로 회사를 경영하며 견뎌야 했을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말이다. 사실 이렇게 돈 걱정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묵묵히 회사에 출근하는 아내 덕분이다. 고맙고 든든한 한편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내 일을 하고 있다는 즐거움이 뒤섞인 나날들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간다.

신승훈과 김구은이 함께 부른 해, 달, 별, 그리고 우리였습니다. 강지원님, 너무 좋은 노래네요. 김구은님 목소리일 줄이야. 고맙습니다. 아, 고맙긴요. 박효정님, 너무 사랑하는 노래인데 오늘 더 반갑네요. 이 노래는 진짜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좋다 하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이 베테랑 뮤지션, 가수, 가창자가 비가수랑 같이 콜라보를 했을 때 그 비가수의 톤과 파워에 맞춰가지고 그 불러주는 그 베테랑스러운 그 음색. 와, 김구은 씨 노래 진짜 너무 잘하는데, 아무튼 신승훈 씨가 평소랑 다른 발성과 그런 거 부르면서 둘이 너무 예쁜 왈츠를 추는 것 같잖아요.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자, 아무튼 갑자기 노래 얘기로 빠졌지만 오늘 안녕들 한가요 사연도 너무 감동이었죠. 윤상태님 얘기였고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내일을 아는 즐거움이 뒤섞인 고민 많은 나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완벽히 무탈하진 않았지만 이 길 위해서 진짜 안녕을 찾아가는 저를 언제나 응원해주는 등대 같은 별밤과 대장봉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야말로 너무 감사하고요. 상태님 정말 너무 그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어른의 모습 같았어요. 얘기 읽는데 이게 내가 어떤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세상이 보이고, 그러면서 과거에 나를 잊지 않고, 아, 그때 나의 시선은 이랬었구나 라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유로운 선택의 기반에 또 누군가의 도움 또는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되새기는 그런 마음 너무 완벽해요. 6882님, 내가 사장이면서 과장이고 팀장이자 대리의 인턴 그리고 알바까지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너무 공감합니다. 주말이랑 공휴일이 어딨어요? 내일도 당연히 가게 문 엽니다. 아유, 고생 많으세요. 이왕 여시는 거 바글바글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진짜 고객 입장에서 그 가게들은 사장님이 매일매일 직접 나오시는 거랑 안 나오시는 거랑요, 물맛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식당의 물맛이 달라요. 그 콩나물 줄기의 탱글탱글함이 달라. 이상해요. 아니, 그, 뭐, 그냥 우리가 자영업 안 해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탁탁탁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하게 그 사장님이 매일 나와 있는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가 다릅니다. 사장님들,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윤상태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안녕했거나 안녕하지 못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별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기다리며 존박의 네 생각 들을게요.

존박의 네 생각 들었는데요. 아, 너무 재밌게 어저께 사연 보내신 분이 오늘도 사연 주셨는데 이게 데일리 라디오 할때 요럴 때 너무 저는 흥겹더라고요. 9714님인데요. 어제 군대 간 남의 아들 편지 내용 끝내 못 들은 박진희입니다. 다시 듣기로 드디어 들었네요. 사나이의 편지를. 대장부형 덕분에 다 같이 웃을 추억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사전투표했기에 내일 아들 승우 입대 기념으로 시어머님, 친정엄마 모시고 총 6명이서 태안으로 놀러 갑니다. 아이고, 진희님. 진짜. 제가 이거, 이게 어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읽어드렸는데, 아까 그 뭐라고 했어요? 편지 내용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사나이의 편지 했는데, 사연 읽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못 들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지하철이라 하셔서. 제세 번째는, 솔직히 지니님도 눈치채셨지만,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를. 자, 요번에 들으셨지만, 이렇게 장난쳤거든요. 그랬었는데, 중요한 부분 두 번이나 놓치셨던, 아무튼 우리 지니님, 오늘도 와주셨군요. 심지어 다시 듣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온 가족이 도란도란 화목하네요. 예,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좀 장난쳐서, 예. 그러기도 했으니까 답답하셨을 텐데. 김상태님, 이나님 안녕하세요. 신혼여행 다녀온 지 2주 된 새신랑이에요. 아직도 그 시간에 묻혀 살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도 꿈에 취해 출근해야 할지 에펠탑 구경 가야 할지 헷갈려서 한참 헤매다 정신 차렸네요. 그래도 오늘 하루

재밌고 힘차게 일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저도 다녀왔어요, 거기를. 신혼여행지로. 프랑스를. 그래서 그때는 둘다 예산이 적으니까 조금 약간 좀 힘들게 다녀왔었거든요. 비행기나 숙소나. 그래서 우리 나중에 돈 벌면 다시 오자 했는데 막상 좀 여유로워진 지금? 아, 거의 비행이 너무 오래 걸려. 난 그렇게 오래 비행기 못 타겠어요. 절대 못 가고 있어요. 세월이라는 게 이렇군요. 힘차게 나머지 주간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5863님, 올해 첫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 방진복을 입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열심히 세척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힘들었던 하루를 뒤로 하고 별밤 들으며 바나나 먹고 있는 이 시간이 참 좋네요. 이 더운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유산 우리가 뭐 가끔 여행지나 뭐 이렇게 구경하러 가서 볼 때마다 그렇게 근사한 상태인 것은 항상 이렇게 땀 흘려서 그 모습을 지켜주시는 5863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듣고 올게요.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메이 다이어트 하세요.

0: 휴대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7278님이요. 퇴근길은 늘 설레네요. 좋은 풍경, 좋은 노래 덕분에요. 이런 감성을 유지한 채 환갑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맞네. 저도 저 인생 목표 같은 거 없는데 환갑 즈음에 어떤 감성, 노래 하나로 기분이 달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감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그런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AJR의 The Good Part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4: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 프로렐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해서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올게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0: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반짝반짝한 의상과 메이크업, 눈길을 사로잡는 퍼포먼스, 중독성 있는 음악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그룹을 모셨습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은 K-POP 최초의 젠더리스 아이돌 엑스러브와 함께할게요. 엑스러브 여러분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엑스러브입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
3: 반갑습니다.
0: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러브의 리더 그리고 프로듀서 우무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러브의 둘째 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까지 진출해버린 우렁찬 목소리 엑스러브 현입니다. 반갑습니다.
6: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스러브의 멋있는 막내 하루입니다.
0: 멋있는 막내 하루 씨까지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별밤 청취자 부엉이들, 저희들 애청자들 닉네임이 부엉이에요.
7: 부엉.
0: 원래 저희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였거든요. 아~ 비록 지금은 8시라 밤이라고 하기엔 좀 초저녁이지만 그래서 부엉이들인데 저희 애청자들은 부엉이들 그리고 팬분들은 이불
7: 맞아요.
0: 맞습니다. 분들도 환영 인사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규리님께서 엑스러브와 별밤 만나 너무 기대됩니다.
8: 저도 기대됩니다.
0: 그리고 푸딩님이 너무 이쁘다. 누가 누군지 콕 집어주세요. 전부? 그리고 HG님이 너무 떨려. 팬들이 더 떨고 계신가 봐요.
1: 저희도요.
0: 왜요?
1: 저희가 사실 정말 그 엄청난 소규모의 회사 직원분들 식구들이랑 저희들끼리만 그냥 정말 작은 꿈으로 시작돼서 정말 진짜? 약간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그렇구나. 조금씩 이렇게 음악 방송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라디오도 출연 해보는 날까지 정말 아직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면서 우리끼리 야 많이 컸다.
0: 세상 당연하죠. 야 진짜로 스스로 일궈낸 기적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군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고 가시면 되니까 떨리면 떨리는 대로 그것도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니까 안 떨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오늘 가든 스튜디오에 응원해주신 팬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마이크 열어 드릴 테니까 인사 더 적극적으로 나눠 보세요.
1: 들려?
5: 들리나 오바.
1: 예. 와! 우리 별밤 나왔다.
0: 별밤이다.
4: 영광입니다.
6: 와줘서 고마워.
4: 진짜 이불 와줘서 고마워.
1: 오늘은 엑스러브의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
4: 맞아.
0: 처음 나오시는 것도 아니면서 또 이렇게 마치 아직도 그냥 어디서든 새싹 같은 에너지를 또 발산해 주시는 게 엑스러브 매력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프레젤님께서 오늘 무대 너무 이뻤다고 해주셨고 헤이즐님이 1위 후보 진입 축하해요.
6: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자 음악방송 더쇼에 1위 후보로 올랐는데 이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1: 네.
6: 처음.
0: 안 울었어요?
1: 이미
0: 해야 오나?
1: 아까 얘기를 들을 때부터 이미 대기실에서 사실 우리끼리 막 난리가 났는데 근데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그 음악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세 곡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유닛 곡도 하고 타이틀곡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접했을 때는 유닛 무대가 남아 있어서 사실 좀 엄청 무대 때문에 떨려 있어서 지금 어느 것에도 떨려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0: 맞아. 그랬군요. 아무튼 엄청 또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K-POP 최초의 젠더리스 아이돌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혹시 모를 또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약간 간단하게 탁 우리는 이런 그룹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젠더리스 젠더프리라는 이 방향성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길을 선택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현대의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남녀노소 불문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움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자기의 개성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혈액형도 있었고 뭐 별자리도 있었고 MBTI도 있었던 것처럼 네. 밖에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뿜는 데 있어서는 남녀 두 가지로만 나누기에는 우리의 개성들이 너무 다채롭고 아름답지 않나라는 맞아. 생각에 더 다양한 표현을 가져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유의미한 일단 그 그룹의 이 아이덴티티 자체에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대중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인간을 그냥 그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학습 효과까지 좀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1: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막
0: 특히 이렇게 TV에 특히 아이돌 분들은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뭐 최고 뭐 이렇게 막 화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여자는 또 굉장히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하면 뭐 저 사람의 성별을 되게 구분하고 싶어서 되게 답답해 하시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제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네. 좀 연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김미미님께서 엑스러브가 저의 삶의 낙이에요. 낙이래요. 연중무휴 활동하셔야겠는데요.
1: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1968님께서 진짜 멋있어요. 라고 또 예, 각종 찬사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엑스러브는 데뷔 2년 차.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업계에 조금씩 익숙해질 때쯤이 아닐까. 아직은 체력보다 열정이 앞설 수 있는
1: 네, 어때요? 저희가 아직 작년 1월에 데뷔를 해서 지금 2년 차라는 것도 사실 잘 실감이 안 나고 저희가 워낙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바삐 계속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나 활동해왔는지를 지금 아직 뭔가 계산을 할
0: 안 되죠?
1: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0: 여러분들 진짜 스포하자면 이게 10년이 지났을 때는 뭐가 좀 이제 아 내가 이제 10년 차 아이돌 선배 보면 뭐 좀 되게 여유롭고 그럴 것 같잖아요. 네. 10년이 지났다라는 게 보통 이렇게 안 믿겨지고

0: 그냥 1, 2년 차 때 느낌 같은데 10년이 지나 있대요. 앞으로 마음의 준비하시고. 네. 그래서 20년 차쯤 되면 그때 이제 여유라는 것. 그런 것도 생기고.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갈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제 10년을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꼭 살아남아서 진짜 멋있는 모델 계속 보여주고 계셔야 됩니다. 10년 생각보다 짧고요. 네. 하실 수 있죠?
1: 그럼요.
0: 할 수
2: 있어요. 살아남겠습니다.
0: 예, 꼭 살아남아 주시고요. 자, 우리 그리고 현희님 유독 이제 우렁차고. 네. 그리고 혼자만 혹시 선텐을 하신 것처럼.
2: 네, 맞습니다.
0: 예, 그런데 우리 현희 씨에 대한 소개글이 저한테 적혀 있는데. 네. 아, 우리 그리고 놀랍게도 우무티 씨가 멤버를 다 실제로 모았어요.
1: 네.
0: 아, 어떻게 그랬는지 그것도 놀라운데. 현 씨의 영입 이유는 반드시 아이돌을 해야 하는 피지컬이라서 그랬다.
3: 피지컬이 저의 첫 만남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요. 저희가 이제 각자 다른 회사에서 연습생을 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리고 그냥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연습생 친구를 통해서 그냥 쉬는 날에 같이 쇼핑하고 할 때 아이스크림 먹자고 해서 아이스크림 샵에 자기 친구도 근처에서 같이 만나도 되냐 해서 그때 아이스크림 샵에서 처음으로 현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긴 코트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있는 누가 봐도 연습생인 그런 친구가 이렇게 우뚝 서 있길래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저는 이 친구를 보고 와 그냥 뭐 그냥 아이돌 하려고 태어났네 하고 생각했던 첫 인상이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0: 현 씨 어때요? 네. 이런 평가. 사실 내가 좀 그렇긴 해요.
2: 감기가 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듀서님. 열심히 자기 관리하겠습니다.
0: 그래요. 누가 봐도 아이돌상 천상 아이돌상인데 그 나머지 멤버들은 어떤 뭐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4: 저는 누가 이제 봐도 아이돌상인가요?
3: 그럼요. 이제 나머지 이제 루이랑 하루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이제 그 전에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서바이벌 방송에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방송 출연 전부터 저는 이러한 그룹을 기획하고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저만의 웹툰 만화처럼 이렇게 그리고 스토리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두 친구를 보고 그들의 무대를 보면서 저는 위에서 와 괜찮다 내가 투표를 할 상황이면 투표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루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릴 적부터 이제 무용 전통 무용을 전공했던 친구라서 진짜 너무 돋보였거든요. 그 연습생들 사이에서의 그 비율과 그 춤선이랑 그 아름다운 손짓들이 너무 저한테는 아름답게 보여서 저는 이 친구는 정말 이런 아름다움을 내뿜을 수 있는 컨셉이 아니면 데뷔를 해도 되게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 막내 친구는 연습생 생활 없이 바로 서바이벌에 투입됐던 친구였는데 근데 저는 정말 첫 무대를 보면서 그 눈빛이 절대 무대를 안 서본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한테 되게 큰 임팩트가 있었어요.
0: 아니 이제 놀라운 거는 우무티 씨는 이제 애초에 그 제작자로서의 재능이 그걸 보면서 보통 쟤 잘한다 뭐 이러고 보지 누가 저 친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우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안 보는데 어떻게 또 아주 운명적인 네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앨범 얘기 좀 나눌 텐데요. 두 번째 EP 앨범이고 앨범 이름은 I, God입니다. 총 7곡이 실려있고 리더이자 프로듀서인 우무티 씨가 대부분의 곡을 직접 만드셨죠?
3: 네.
0: 자, 그리고 이 곡 작업은 이 그 전부터 틈틈이 해오던 것들이 모여서 앨범 발매가 됐나요? 아니면은 이번 앨범 만들어야지 하고 쫘르르르 작업을 하셨나요?
3: 저는 조금 특이하게 원래 이제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그리다 보니까 저는 먼저 이제 그림과 이 비주얼적인 부분을 먼저 잡고 그리고 제가 뽑고 싶은 이 비주얼에 맞는 음악을 만드는 데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각이 조금 더 저한테 중요한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먼저 어떤 비주얼과 어떤 컨셉과 어떤 스토리를 하겠다는 게 우선적이고 거기에 맞는 음악 장르와 이제 사운드가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타입이어서 근데 저는 또 이제 이 그룹 활동을 하면서 매일 이제 작업하는 공간에서 앉아서 이제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

0: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런 컨셉이 잡히면 이제 저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프로듀서님들께 일단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영감 받은 곳, 그 영화면 영화,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떤 장르의 음악, 그리고 어떤 소스와 악기가 사용됐으면 좋겠고, 이 곡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곡 구성이랑 송폼이 약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그리고 사진들이랑 이렇게 이미지적인 사진들이랑 드리면 1차적으로 이제 비트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이제 제가 아 이분이랑 이분이 딱 제가 원하는 걸 이해하셨다 하면 이제 딱 잡고 이제 같이 이거를 만들어 보아요 하고, 제가 이제 바쁘면은 줌 미팅으로도 하고 아니면 전화로도 하고 아니면 제가 녹음해서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1: 야, 봉준 씨가 그러면은 싫은 소리도 꽤 잘 해야 되는 그 롤인데 하세요? 이 부분 거는 아쉽게 됐어요.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아, 이거는 이런 부분인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또 다 해야 되는 게 프로듀서잖아요. 이거는 좀 이 부분 별로니까 이렇게 좀 고쳐야겠다. 네, 그런 거 잘 하시는 거죠?
0: 엄청 잘 합니다.
1: 아, 현희 씨가 옆에서 봤을 때 네, 그런 거 잘해요?
2: 진짜 너무 잘하고.
3: 저희 항상 쉬고 있을 때도 무태형 계속 노래를 계속 듣고 선곡하고 계속 그냥 샤워할 때도 계속 노래를 듣고
1: 진짜?
3: 수정하고 샤워하면서도 여기는 막 이렇게 막
1: 거짓말
3: 하고. 진짜요.
1: 샤워하면서 그걸 방수해요?
0: 제가 진짜요? 이제 진짜 이제 좀 급하거나 과할 때는 제가
3: 진짜요?
0: 이제 받은 데모곡들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데, 듣다가 근데 갑자기 이게 당장 지금 뭔가가 느껴지면은 제가 이거를 까먹을까봐 그래서 바로 물을 닦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이제 그 막 음성으로 이제 손이 젖어 있으니까 그 음성 마이크를 눌러놓고 이제 이 부분 이렇게 해서 그 텍스트화를 시켜서 바로 보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1: 진짜 상시 그 뮤즈로서의 뇌가 열려있는 분인 것 같고, 이런 우무티즈를 위해서 숙소에 여기저기 녹음기를 놔요. 아무 데서 그냥 띡 누르고 그냥 녹음해버릴 수 있게. 진짜로.
4: 괜찮다.
1: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Solve라는 곡이고요. 일단 어떤 노래인지, 이번에 좀 컨셉이 꽤 확실하게 나온 것 같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0: 저희 이번 타이틀곡 Solve는요, 일단 어떠한 장르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화려하고 한편의 판타지 영화 같은 노래인데요. 많은 악기들이 서로 만날 것 같지 않는 악기들도 섞여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진 멜로디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반복적이지 않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노래에 되게 일단 화려한 후렴구와 그리고 다양한 이런 벌스 구성과 그리고 이제 고음 파트들과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릴 적부터 K-pop 팬이었는데 요즘 이제 계속 K-pop 곡들이 조금씩 짧아지고 브릿지 구간도 날아가고 이런 아쉬움을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서, 이번에 꼭 저희의 이런 핵무기 같은 현희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이제 그냥 질러라 파트도 만들고
1: 질러라 파트
0: 그렇게 한번 시원하게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우리의 매력을 좀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노래였어요.
1: 좋습니다. 진짜 제대로 엑스러브를 즐길 수 있는 곡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멤버분들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021님께서 10년 만에 좋아하게 된 아이돌 멋진 모습 늘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루이양 루이군님은 서브 독특하고 신선해요 라고 미리 감상평 보내주셨습니다. 김선아님, 별밤에 엑스러브라니 오늘 설레서 잠을 못 자겠어 라고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보내주셨고요. 자, 이제 네 분은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은 라이브 감상평과 함께 엑스레이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세요. 청해 들어도 뭐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귀여운 거 하고 계세요. 네, 전의를 다진 것 같고요.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엑스레이 오빠의 Serve.

0: 드셨고요. 저 너무 매혹적이었어.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와, 진짜 이 스탠딩 라이브에서 이런 끼를 내보이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정말 타짜군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와, 김영준 님도 우와 하셨는데. 우와. 아니, 일단 아, 음악 너무 내 스타일이고.
1: 아, 그래요?
0: 약간 옛날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롤러코스터라고 혹시 아세요? 아, 아세요?
4: 저 저는 압니다.
0: 아세요?
4: 네, 저는 압니다.
0: 롤러코스터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국 진짜 약간 애시 재즈라는 장르 음악하는 너무 세련된 음악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 분들 음악에서 느끼는 그 쓸쓸하고 세련된 느낌이 싹 나면서 야, 세상에 야, 계속 저 진짜로 계속 소름 끼쳤어요. 지금 계속 뭐 지금 모공 완전 살아있거든요, 저. 야, 지금 각종 외국어로 해외 팬들이 반응을 보내 가지고 지금 다 해석이 불가능한가 봐요. 예. 아. 네, 좀 영어 공부 좀 이럴 때를 착실히 해 두시라고요. 아, 예, 예. 와우. 예. 요게 많고 X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 Everyone's dancing.
2: Yeah. Everyone's dancing.
0: 아니,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이 거의 없으셔 가지고 우리 루이 씨는
2: 네.
0: 약간 사람 좀 약간 환장하게 하는 좀 어디서 배우셨어요? 본인이 알죠. 아, 내가 좀 사람을 네. 몇 초면은 반하게 할 수 있다. 이거 뭐 본인에 대해서 알죠.
5: 저게 이제 그 무대 올라가면은 이제 확 와. 약간 그 무대 너무 좋아해서 와. 그래서 이제 확 눈빛도 달라지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무용을 했었어서 그 이제 어머님께서 어머님 안무가거든요. 아, 무용 어허.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께서 그냥 올라가서 이제 너가 프로다. 너가 표정을 확 달라져야 된다. 이제 약 이런 거는 조금 많이 가르쳐주셔가지고.
0: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 흡입력이 네 분이 각자 다른 매력이 나오는데 진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우리

0: 절대 아닙니다.
1: 진짜 특히 루이 씨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응애 하면서 태어났을 것 같은 아니에요?
0: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시안 암호 받았을 때 암호 제가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한테 알려줬는데 그때는 저희는 진짜 다
1: 진짜?
2: 뮤비만 봐도 뮤비까지만 해도
1: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0: 뮤비 보면은 저희 진짜? 항상 아쉬움점 되게 많았는데 그랬다
3: 봐야지?
0: 보니까
3: 이렇게 되어 있어.
0: 그래서 저희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이제 복인 수업도 받았거든요.
1: 어렵구나.
0: 이게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결처럼
1: 복인에 제일 포인트는 뭡니까? 뭘 잘해야 그 멋있는 그 되게 딱 굉장히 좀 고요하면서도 그 부드러운 느낌을 내는 포인트는 뭐예요? 코어?
0: 뭔가?
2: 일단 복인 장르 자체가 이제 물론 엄청 강렬한 파워풀한 그런 스타일도 있지만 또 한 장르가 이제 완전 소프트한 댄스가 한 장르인데 이번에 저희 선택한 건 이제 소프트한 복인인데 여기서 이제 핸드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한데
1: 맞아.
2: 근데 이제 이거를 막 팍팍팍 이렇게 때리면은 이게 이제 좀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마치 그냥 물방울이 떨어진 것 마냥 조금 그냥 되게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 마치 구름처럼
0: 약간
2: 치는 게
0: 봤을 때 힘이 안 들어가는데 힘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
1: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되죠? 코어?
3: 코어도 그렇고
0: 안에
4: 완전
0: 이렇게 숨
1: 여러분들
0: 이렇게 우아하게 해야 됩니다.
2: 모든 앵글
1: 횡격막에 힘 딱 주고요 여러분들. 네. 올더타임님이 복잉 배우기 비하인드 궁금해 하셔서 조금 물어봤지만 우리가 듣는다고 알겠습니까만은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니까요 엑스러브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문자와 미니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K-POP의 판도를 뒤집고 있는 젠더리스 그룹 엑스러브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팬분들, 아, 여러분들 단단히 걸리셨는데요. 지금 좀 전에 네 분 지금 각자 끼 부리는데 특히 지금 보니까 루이 나 아나인가요? 네, 들고 계시는데 나 팬한테 부리는 끼 중에 제일 농도가 높은 거를 진짜 루이 씨한테서 특히 봤어요. 다른 분들은 되게 귀엽게 하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하면 잠은 어떻게 자라는 거죠?
2: 와, 극찬이다.
1: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와, 진짜
2: 자지 마요.
1: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젠더리스 그룹 엑스러브를 향한 멋진 또 사연인데요. 4416님이고요. 출장 중에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엑스러브와 조우했습니다. 제 나이 60이 넘었는데 엑스러브 멤버들의 의식과 음악에 대한 열정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엑스러브의 팬입니다. 와. 아,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이 엑스러브를 조금 알아가면서는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뻣뻣

뇌 안에가 뻣뻣해지거든요, 생각이. 그좀더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에 반했다라는 것도 좀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5739님은 이번 앨범도 전곡 너무 좋아요. 소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곡이 다 좋다는 우리 엑스러브의 새 앨범. 지금부터는 수록곡 같이 들으면서 좀더 얘기 나눌게요. 별밤에서 얘기 나누고 싶은 곡들 세곡 골라와 주셨는데 첫 번째 곡 들려주시죠.

0: 완전 또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의 매력을 보여주죠. 힙스라는 곡이고요. 이게 유닛곡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누구누구의 유닛곡입니까?
1: 저와 현이 형의 유닛곡입니다.
0: 아, 맞네. 딱딱 둘일 것 같아요.
2: 네, 좋았습니다.
0: 그래요. 앨범 구성할 때부터 이건 아무튼 또 이 프로듀싱은 작사는 세 분 다 참여하셨지만 프로듀서가 먼저 이렇게 둘이 유닛을 좀 시켜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3: 맞아요. 저희가 그 해외 공연 돌면서 저희가 이제 곡수가 많지 안 왔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끼리 유닛 무대로 다른 선배님들 노래를 커버를 하고 그렇게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참에 그냥 우리의 유닛 무대를 그냥 우리 곡으로 해보자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0: 아, 우리 안에서 유닛 하는 거 너무 멋있는 아이디어예요. 오무티 씨는 어릴 때부터 좀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남달랐나요? 좀 약간 네. 독특한 아이란 소리 들었어요?
3: 네.
0: 어떤 식으로?
3: 좀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심지어 한참 클 때까지도 제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엄마도 맞다고 계속 해주셔가지고
0: 진짜일 수도 있죠.
3: 네, 그래서 계속 엄마가 맞다고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약간 뭐랄까 어릴 때 약간 되게 갇혀 사는 분들 보면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하면서 어린 우무티가 그렇게 좀 네 그런 적들이 많았어요.
0: 우리는 풀어줘야 다 살다 보면 자꾸 갇혀요. 근데 진짜 외계인들 같긴 해요. 약간 제가 아까 광고 나간 동안 얘기했는데 딱 이제 판타지 게임 속 캐릭터들 누가 봐도. 네, 나중에 엑스러브 게임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요 노래 이제 그 하는데 예, 두 멤버들은 이게 그룹으로 퍼포먼스 할 때와 달리 조금 더 파워풀하거나 어떤 다른 매력으로 탁 이렇게 모드가 바뀔까요? 스위치가?
1: 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해요? 딱 이번에 나는 어떤 나다?
1: 우리 듀엣곡 할 때는 약간 멋을 보여주는 느낌을 좀 더 센 것 같은데 우리 엑스러브 전체로 할 때는 아름다움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우리 듀엣곡 할 때는 멋을 조금 더 집중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정확하네요. 와, 그게 또 자유자재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도 엑스러브만이 또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일 것 같아요. 현 씨는 어때요? 난 여기서 좀 그룹에서 할 때보다는 조금 색다른 멋. 그게 어떤 멋일까요?
2: 아, 저는 조금 더 무게감을 조금 더 묵직하게 이 노래에서 들려고 했고요. 조금 더 눈빛부터도 약간 조금 더 약간 매섭고.
0: 진짜 매섭게 완전 달라지네요. 눈 이렇게만 해도 네. 왜냐면 현 씨가 눈이 있고 외국인 같이 눈썹이랑 눈 사이가 이렇게 좁은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 눈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확 달라진다.
2: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땡큐.
0: 크게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팬들이 보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0: 어떻게 현 씨랑 그리고 두 분이서 할 때 요거 하는 둘이가 더 좋다라는 반응과 뭐 그런 게 혹시 따로 있나요? 요거 하는 거에 대한 유난한 반응.
1: 근데 다 좋아해 주셔서
0: 다 좋아하긴 뭐.
1: 계속 다양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도 너무 재밌고 네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두 분 여기서 가사에도 참여하셨던데 재밌었어요? 작사 참여하는데 어땠어요? 프로듀서가 또 시켰나 봐요. 가사 참여하라고 맞아요?
3: 아니 처음에는 현이가 원래 이제 자기가 꼭 한번 뭐 제가 작사를 하는데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나도 뭐 그 전문적인 것보다 느낌대로 하고 있는 거라서

0: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해봐. 그러면 그냥 해보고 채택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해봐
1: 그치, 그치.
0: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썼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하루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자기 파트를 좀 하고 했는데 전체 전반적인 건다 현이가 좀 크게 다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조금 그 주제 선택과 이제 이 전체적인 틀만 잡았고 최종 컨펌만 했을 뿐이지 거의 다 본인들이 그렇게 완성한 거라서.
1: 야, 또 우리 프로듀서 우무티가 나머지 멤버들도 이렇게 이 참여형 아티스트로도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까지 혼자 샤워하다가도 곡 쓰고 이렇게 살수 없어요.
0: 맞습니다.
1: 네, 이게 좀 나눠 가져야
0: 네, 같이
1: 됩니다.
0: 합시다.
2: 같이 합시다.
1: 같이.
2: 루이도 화이팅! 루이도 노력할게요.
3: 화이팅!
1: 루이도 다음에 방문할 때는 루이의 또 가사 비하인드 꼭 듣고 싶고요.
2: 자, 저 열심히 하니까 단어라도 넣을게요.
1: 카트님이요. 힙스 내 최애라고 하루랑 현이 진짜 멋있어!
3: 와우!
1: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누구 유닛인지 여러분들 저 느낌이 옵니다. 엑스탄시라는 곡이고요. 우무티 그리고 루이의 유닛 곡입니다. 아 이제는 저도 이제 느낌이 뭐네요. 딱 이거는 두 분 엘프족들. 게임에 이제 엘프라고 하거든요. 약간 요정. 엘프를 맡고 있는 우무티 그리고 루이 유닛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우무티 씨 아이디어로 출발했을까요?
1: 네.
0: 어떤 느낌을 해야겠다, 작정하고 뭔가 보여줘야겠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1: 이번에는 사실 타이틀곡 만들면서 함께 만들어진 노래였는데요. 이 곡 자체를 무조건 유닛곡으로 하겠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타이틀을 만들면서 이렇게 두 개 서브랑 이 곡이 같이 뽑아진 상황이었고 그냥 저랑 루이는 뭔가 이번 타이틀곡에 저는 안무 장르를 보깅으로 처음부터 잡았기 때문에 이 무드를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곡으로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 노래가 탄생해서 이 노래를 원래 이제 단체곡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이 곡은 약간 완전히 저와 루이가 한번 쫙 꽃 피우듯이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냥 듀엣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0: 아 그래요. 완전 이제 진짜 한 앨범에서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맛볼 수 있나 싶을 만큼의 조합인데요. 이렇게 이 멤버들을 탁 이렇게 저렇게 조립을 해나가는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딱 어울리는 곡도 잘 뽑아내는 것 같고 헬레나님께서요, My ears are so proud. 내 귀가 너무 자랑스러워라면서. 네. 뭐 엑스러브가 아닌 본인의 귀가 자랑스럽다라고. 예,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 보깅 아까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 4부로 넘어왔었는데 두 분이 그래도 조금 더 보깅에는 좀 더 강한가요? 어때요? 왠지 느낌은 엘프 둘이서 보깅이 더 강할 것 같고 이쪽 이제 힙합 간 그런 폼이 더 나는 것 같은데 어때요?
1: 근데
0: 그렇지도 않아요.
1: 지금 이 착장이 방금 그 힙한 유닛곡을 지금 우리가 유닛곡 상태로 지금 와서 그렇긴
0: 그런
1: 한데,
0: 거죠.
1: 근데 저희가 타이틀곡 할 때 여기 이거 하루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깅 그리고 현이도 약간 뭐야? 처음에 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현이가 뭔가 이렇게 유연하고 섬세한 춤을 많이 춘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니에요.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요.
0: 그래서 조금 이 움직이는 라인들이 좀 남다르긴 하고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약간 팔 조금씩만 움직여도 이게 이 팔들이 완벽하게 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이 근육 이 선이 쫙쫙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 그만큼 근데 여기 이것보다 더 커지지도 않고 하지만 어느 정도 라인 잡혀 있게 그게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딱 엑스러브로서의 몸을 관리하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한 명이 갑자기 벌크업을 한다고 너무 스키니해진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비주얼이 중요해서.
1: 일단 네타 추구미 자체가 이렇게 벌크업 스타일이 애초에 아니었던
0: 거고 갑자기 한 명이 막 이만하게 막 마동석 돼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 아 근데 이제 그것도 만약 본인의 선택이라면
0: 확인하게.
1: 그거는 터치할 확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입고 싶은 옷들이 보통 다 좀 왜냐면 저희가 입고 싶은 옷을 딱히 젠더를 정하지 않고 그치. 이제 입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들이 막 이제 다양하고 되게 작은 옷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핏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몸 상태가 딱 제일 적당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운동하거나 이렇게 할 때의 목표도 벌크업 노 그리고 다이어트 노 그냥 유지 인 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와, 그치. 넷이 약속한 듯이 선들이 다 패션 모델들처럼 너무 예뻐가지고.
1: 감사합니다.
0: 보깅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그런 또 컨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곡 또 들려주세요.

0: 이거는 완전 다크 엔젤 같은 느낌인데요. Back to Back이라는 곡이고요. 곡 소개로는 서로가 함께 할수록 더욱 빛나는 엑스러브만의 케미와 시너지가 담긴 곡이다 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프로듀싱을 했길래 이렇게 곡 소개가 나왔을까요?
1: 일단 이 곡도 굉장히 저는 이제 저희 이불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타이틀 할 정도로 좋은 노래라고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사실은 방금 들어보셨던 것처럼 타이틀곡은 Serve고 약간 복인과 화려함이 강조되는 노래고 그래서 그거 이어진 무티랑 루이의 그 분위기에 이어진 이제 2차 듀엣 곡이 있고 이제 백투백이라는 이 힙합 베이스에 좀 묵직한 노래가 있다면 단체로 그거 바이브를 이어나가는 이제 힙스라는 듀엣 곡이 있는데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지금 가만히 듣는데 좀 독특한 악기 소리도 들려요.
1: 네네. 여기서 이제 살짝의 약간 깔린 오리엔탈 사운드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거를 뭔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넣었다기보다는 초반에 이 곡을 작곡가님이랑 함께 했을 때 일단 초반부터 작곡가님이 주신 데모 곡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듣고 되게 신기하다. 되게 힙합 곡인 줄 알았는데 은근 배경 사운드가 되게 약간 매혹적인 느낌도 맞아. 주네요 하고 그래서 그래요? 이걸 근데 지금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요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멜로디만 조금 잘 바꿔보자 해서 멜로디 작업만 열심히 집중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되게 오묘해진 새로운 곡이 뽑아진 거죠. 초반엔 진짜 엄청나게 힙합 곡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멜로디도 다시 바꾸고 멜로디컬한 부분도 넣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독성 있는 노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0: 그 이 훅이라고 하죠? 백 투 백 투 백 투 요 훅을 혹시 관여하셨나요?
1: 네, 저희가 이제 초반에 다른 훅이었는데 저는 이제 계속 그때 이 곡은 제가 봤을 때 후렴 때는 계속 사람들이 한 번 듣고 잊지 못할 그런 반복적인 단어랑 사운드가 없으면은 아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심플하고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하다가 한 여러 방안을 좀 주고받고 해서 이게 제일 발음도 그렇고 그 멜로디도 그렇고 수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에 그냥 이게 나와서 이거다 하고 그냥 그렇게 정했었어요.
0: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이제 아티스트가 프로듀서를 겸하고 있는 경우엔 특히 이렇게 굉장히 좀 예술적인 편인 그룹인데 이 대중성에 대한 그 집착은 이게 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무티 씨가 또 그게 굉장히 이 제작자로서 마치 자기 사비 들인 것 그 사업처럼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마치 환생한 제작자인가. 전생에 제작을 해서 내가 다음 생엔 직접 아이돌이 될 거야.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각이 밸런스가 굉장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직 다시 태어나게 해줬어.
0: 그런가 봐.
1: 아직 약간 저는 최대한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추상적인 아이.

0: 많은 아트나 이런 좋아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좀 많이 앞섰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연습생 할 때는 주변 회사 그런 직원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은 무티 이거는 지금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모른다,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이게 솔직히 너만 멋있는 걸 수도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해외 가야지. 그거 아 지금은 안 된다. 아이돌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많은 피드백들을 받았었고 그래서 저 그래요? 그렇구나 하고 제가 좋아하는 옷이나 막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 시대랑 맞지 않아. 지금 그거 그리고 너가 지금 보이그룹 연습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도 안 해. 약간 이런 거절과 약간 그런 것들 많이 당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너무 저는 특이한 걸 좋아하는 건가? 근데 나랑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찾아진 거는 좀 이제 제가 아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건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걸 시작했을 때 여기서는 근데 너무 나만의 플레이와 나만의 세상에 빠지면은 이거는 또 다른 길일 것 같아서 중간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음악은 무조건 좀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소개하되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것들로부터 쪽 계속 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왜냐면 저희의 그 미학 자체가 좀 많이 난해하고 좀 새롭고 어렵다 보니까 음악까지도 그렇게 접근하기 힘든 음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진짜 대단하군요. 예, 여러분들은 10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중심 어디서도 최근에 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활동한 뮤지션들도 갖기 힘든 이 너무 단단하고 거의 정답에 가까운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요. 예, 하나 정답이 딱 하나가 있다면 진짜 딱 그 얘기하신 그 부분인데 그걸 잡기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와 진짜 그냥 신비롭기만 한 게 아니라 이 프로듀서의 정체성까지도 신비롭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놀랍고요. 아 그래요. 진짜 너무 얘기가 할 게 더 많은데 다음에 또 놀러 주세요.
2: 그럼요.
3: 불러 초대받 해주시면
4: 초대받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 우리 현희 씨가 그래도 약간 그래도 인간적이라서 좀 다행이다. 나 약간 이렇게 보다가 약간 요정들 같다가 현희 씨 말할 때마다 그래도 남동생 같아. 느낌 점점 떨려요. 장난꾸러기 느낌 확 들어오는 게 자 알리비 ALEEBL님께서 정말 사랑해요. 칠레에서 응원합니다.
2: 예.
1: 하셨고요. 아까 그리고 저희는 부부가 같이 팬이라는 분도 사연 왔었어요. 40대인데 이불이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진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또 연령대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받으실 것 같고 저는 앞으로 팔로우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팀을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짧게라도 이게 일단 활동 계획은 우리 우무티 씨가 남겨주시고 인사말 짧더라도 한 분씩 꼭 다 남겨주세요.
0: 네. 저희가 이번에 뜨끈뜨끈한 저희의 미니 2집 아이갓으로 컴백했는데요. 저희 이번 앨범 정말 저희가 많은 사랑을 담고 많은 열정을 담고 만든 앨범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꼭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안에 정말 보석 같은 노래들이 너무 많고 타이틀이 뭔지도 알기 힘든 저희의 심장 같은 앨범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봐 주세요. 저희의 무대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5: 저의 엑스러브가 진짜 정말 디테일 많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많이 보시고 퍼포먼스 버전도 많이 보시고 음방 버전 많이 보시고 모든 영상 다 찾아보고 보시면은 디테일 하나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만관 사랑해.
6: 멤버들도 똑같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김이나 작사가님의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으면서 커온 세대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로 이끌어준 우리 이불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별밤에 진출했어요. 고마워요. 네, 모두 모두 좋은 밤 되세요.
1: 자, 하루 씨.
7: 네. 오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장소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와주신 이분들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남은 무대들, 활동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여러분들 시간 딱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긴 얘기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6: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7: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일 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인데 아, 제 시간 너무 빠듯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 계세요. 이규리님이 마스터피스도 진짜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엑스러브의 이번 앨범 수록곡 마스터피스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훈, 명혜승,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여러분들은
8: 지금까지
9: 엑스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

안녕하세요. IOI 전주미입니다. IOI의 신곡 갑자기의 가사를 쓸 때 멤버들에게 지난 10년간 뭘 느꼈는지 물었어요. 공통적인 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멤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혀있는 도로 위 수많은 차 중 하나라는 가사를 완성했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한 발짝 멀리서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면 그 고민이 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돌아온 여름이 반가우신가요?
0: 아, 반갑다 말고 두렵냐고 물어봐 주실래요?
1: 어허.
0: 올해 여름 벌써부터 더위가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저도 시작부터 너무 두려워서 두렵냐고 물어봤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름이 반가운 이유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죠.
0: 그쵸. 물놀이? 뭐 수박? 복숭아?
1: 아우. 그리고 이 에어컨 빵빵한 스튜디오. 겨울에 헤어졌는데 다시 만난 이 여름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0: 맞네요. 그렇네요. 여러분도 다들 반가운 거 맞죠? 완벽한 여름이었다를 만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1: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친친방의 믿을 구석 크래비티 원진이고요.
0: 저는 친친방의 빛 크래비티 형준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2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1월의 DJ에서 6월의 DJ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의 송디 크래비티 형준
0: 함디 원준입니다. 아, 정말 진짜 이 뭔가 본가에 온 듯한 이 느낌. 정말 고향으로 돌아온 이 기분, 그쵸?
1: 그쵸, 뭔가 할머니 집 온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1: 네, 어떻게 지냈는지 또 실시간으로 네.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우리는 어떻게 지냈는지.
0: 뭐 그 사이 저희 이제 또 활동도 있었고요, 그쵸?
1: 그쵸. 그때 1월이었으니까 2월에 팬콘도 상황이 잘 마무리했고.
0: 맞죠, 맞죠.
1: 팬콘 컴백도 해가지고 저희 한번 왔었고.
0: 그쵸, 그쵸, 그쵸.
1: 네, 돌아온 소감이 어때요?
0: 아, 일단은 진짜 정말 너무 이 시간이 그때 너무너무 소중했고 너무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깜짝같이 다가온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뭔가 이거를 두 번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할 것 네. 같았어요.
0: 아, 진짜요?
1: 사실 네. 이거 그냥 너무 한 말이고 네. 뭔가 하면 또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 당근 팬도
0: 그러니까
1: 꾸준히
0: 우리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별 선물로 받았었던 그쵸?
1: 맞아요.
0: 이름표랑
1: 네 보내주셨는데 또 5273님께서 송디 함디 계약 축하해 보고 싶었어라고.
0: 아,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서영님께서는요, 여름과 함께 함디 송디가 찾아왔네요. 한껏 상큼해진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1: 아,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마 처음은 난장판일 거예요. 사실
0: 그렇죠. 다시 좀 기억을 네. 되새김질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감자조림님께서는 네. 함디 머리에 귀여움 묻었어요. 도대체 어디요?
0: 여기. 제가 이름표를 머리에다가 달아놨어요. 짜잔, 귀엽죠?
1: 네. 네, 노희라님께서 송디 스카프는 액착 스카프인가요?
0: 그러게요, 라고. 이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아, 굉장히. 오랜만에 그냥 좀 꾸며봤어요. 어허. 친친라 온다고 해가지고.
0: 어허.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친친방에 컴백하면서 네. 여름이

0: 반가운 이유가 뭔지 물어봤었잖아요.
1: 네네네.
0: 함디는 뭐 있어요?
1: 저는 여름이 반가운 이유, 여름 굉장히 일단 개인적으로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0: 네.
1: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수영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물놀이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0: 아, 근데 저는 함디가 물놀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뭐 왜 못 보셨지?
0: 뭐 항상 해외에 가면 사실 호텔 수영장이 늘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있죠, 있죠.
0: 한 번도 오시지 않으시는 분이어가지고.
1: 네? 그런가요?
0: 네, 저랑 태영이만 맨날 수영을 하지.
1: 어, 그랬나?
0: 네, 물놀이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말만 수영 잘한다고 하지 뭐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1: 네, 옛날에 수영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0: 그럼 이번 여름에 보여주시는 건가요?
1: 그쵸, 한번 가죠. 좋아요,
0: 아,
1: 좋아요.
0: 어, 네, 알겠습니다.
1: 송디는 혹시 여름이 반가운 이유 있어요?
0: 저도 사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통영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1: 어허허, 그렇죠.
0: 요즘 통영의 막내 아들이죠. 또 허경화 선배님 계시고
1: 네네네.
0: 또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님 계십니다.
1: 어, 네.
0: 네, 막내여가지고
1: 짱짱하네 라인업.
0: 네, 라인업이 짱짱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물놀이죠.
1: 허경환, 김민재, 송영준, 렛츠고.
0: 렛츠고.
1: 렛츠고. 좋습니다.
0: 렛츠고. 네.
1: 저 2981님께서는요 물복 먹을 수 있는 여름 최고라고. 아, 이것도 맞죠. 복숭아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복파예요, 딱복파예요.
0: 아 저는 그래도 먹는다면 물복이에요.
1: 아 그렇죠, 물복이죠. 여러분 혹시 딱복파 계세요? 나 근데 진짜 딱복파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0: 어 밖에 작가님 두 분이 다 딱복파라고 하세요.
1: 아 진짜요? 어 너 어떻게 딱복파지? 딱복파가 약간 달달한가?
0: 아 오랜만에 왔는데 갑자기 멀어질 것 같은 느낌.
1: 벌써부터 멀어진 느낌.
0: 아 또 이가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 아 이가 건강을 느낄 수 있다. 어허. 이 물복 먹으면은 잇몸이 건강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잇몸과 그냥 입천장으로 그냥 뭉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게 물복이 맛있는데 아무튼.
0: 네, 5474님께서
1: 네.
0: 여름만 다가오면 더워서 성격부터 매우 나빠진다는 거 나쁜가라고 아. 하시는데 그쵸.
1: 그쵸,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 하면은 살결만 닿아도 진짜 짜증나잖아요.
0: 진짜 짜증나죠.
1: 짜증나요?
0: 네, 짜증나죠.
1: 여름만? 여름만 피하면 돼요?
0: 저는 여름이 제일 짜증나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0: 저는 겨울도 짜증나고요.
1: 아 네.
0: 네 가을도 짜증나고 봄도 짜증나니까 주의해주세요.
1: 일단 알겠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사실 이걸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1월 방송 중에 약속을 하나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핑퐁즈 듀엣 무대를 보여주겠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라고 했는데 벌써 여름이 왔거든요. 듀엣 어디까지 왔죠 송디?
0: 거의 다 왔죠.
1: 아 거의 다 왔어요?
0: 네 사실 거의 다 왔는데
1: 네.
0: 뭐 그냥 저는 좀 더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1: 네.
0: 우리 원진 씨가 노래를 끝까지 안 듣고 있다가
1: 네.
0: 네 최근에 들어가지고
1: 아, 네네.
0: 거의 다 왔습니다.
1: 아,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0: 네
1: 여러분.
0: 그리고 사실 이제 여름 시작이잖아요.
1: 네.
0: 저희가 친친방 진행하는 한 달 동안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지 모른답니다. 그렇죠?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핑퐁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연습했었죠.
0: 네.
1: 자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1: 자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신체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0: 3일 제약
1: 해리즈 하보해
0: 오뚜기 카레
1: 미분당
0: 환인 제약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언박싱.
0: 자, 8683님입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화요일이다. 하하하. 함디 송디와 여름의 시작을 함께 하게 되었고, 함디 복귀 축하 기념 정수빈 선수가 홈런도 쳐줬고, 중엽시대도 재결합하고, 내일 늦잠도 잘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화요일. 하하하. 라고.
1: 오호, 시작이 좋네요.
0: 좋습니다.
1: 네, 5274님께서 6월에 새로 만나서 반가워요 송디 함디. 저는 그 사이에 중학교 1학년 담임이 되었어요. 중1 아기들 너무 귀엽고 귀여워서 참 좋아요.
0: 아, 좋습니다. 자, 2553님께서는요, 오늘 학교에서 반대항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선수로 출전하지는 않지만 친구들을 열심히 응원했답니다. 친구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더 긴장되더라고요. 목이 쉴 정도로 응원한 덕분인지 저희 반이 5강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직접 뛴 건 아니지만 친구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두 분도 누군가를 응원하다가 본인이 더 긴장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친구들이 남은 경기에도 힘낼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의 신청곡은 크래비티의 점퍼 추천합니다. 함디 송디 6월도 잘 부탁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후, 일단은 5강 진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우후. 사실 저희도 네. 누군가를 응원하다가 긴장한 적이 있잖아요.
0: 아, 엄청 많죠.
1: 원진씨는 아무래도 야구에
0: 아, 그쵸, 그쵸.
1: 또 진심이기 때문에 네. 뭐
0: 네,
1: 최근에도
0: 매 순간,
1: 응원하고 있죠 열심히.
0: 네, 지금 최근에도 역전 말로 홈런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수빈 선수가 요새 정말 이 홈런 페이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1: 네.
0: 지금 최근 4경기 3개의 홈런을 치고 계셔가지고요.
1: 네, 원진 씨가 말레이시아로 네. 한국에서 멀리 가니까 잘하더라고요.
0: 그래도 오늘도 그래도 홈런 치셨어요.
1: 가까이
0: 오늘도.
1: 오니까 네. 그럼 다음에는 홈 경기장 가서 네. 해도 또 이기면 인정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네. 꼭 직관 갔을 때 홈런 하나만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빈 선수님.
1: 네, 그러길 바라고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려고 하는데요.
0: 네, 2553님의 신청곡이었죠. 크래비티의 점퍼 듣고 올게요.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2553님이 신청한 그래비티의 점퍼 듣고 왔습니다.
1: 네, 1102님께서 콘서트 하자 너무 좋아 무한 점퍼 가자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들으니까 또 신나네요. 그렇죠? 얼른 그쵸.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장혜수님께서는요. 네. 점퍼가 은근 여름곡으로 찰떡인 거 아세요? 오. 뭔가 더워서 땀나고 힘든데 열정이 넘치는 곡이라 점퍼 들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1: 아, 안 그래도 또 이번 말레이시아 행사에서 네. 마지막 곡이 점퍼였잖아요.
0: 그렇죠. 마지막 곡이 네. 점퍼였는데 정말 네. 죽을 뻔했어요.
1: 아, 저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말레이시아가 그래서 근데도 점퍼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말레이시아 그때 계셨던 팬분들께서 너무 잘 즐겨주셨어가지고 네. 네, 너무 좋았었습니다.
0: 네, 뮤님께서는 그니까 한국에서 또 점퍼 해주세요 제발이라고.
1: 아, 그래서 또 오랜만에 또 콘서트에서 꺼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또 드는.
0: 아, 근데 저는 무한 반복은 반대파.
1: 아, 왜요?
0: 아니, 무한 반복 한 3번까지 네. 인정. 근데 네. 30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날 이 키로가 빠졌어요.
1: 어, 진짜요? 좋은데요?
0: 아, 좋은 거.
1: 어, 좋은데요?
0: 좋은 거죠. 네. 네, 네, 네. 뭐 아무튼 네, 또 하게 된다면 꼭 와주시길 바라고요.
1: 네, 하루 언박싱이 아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게요. 이정윤님께서 역시 한 달 해봤다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 그런가요?
1: 어, 되게 어디 분석 데이터 약간 연구 마냥
0: 그러니까요.
1: 어, 지금 역시 한 달 해봤다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 너무 좋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약간 네. 어, 너무 좋습니다. 자, 5273님께서 근데 송디 벌써 힘든가요? 당근은 흔드네요 라고.
0: 힘들진 않고 네. 사실 이 저는 저희가 집에서 당근을 챙겨왔습니다.
1: 아, 네, 그쵸 그쵸.
0: 근데 이제 작가님이랑 피디님께서
1: 새로운 당근.
0: 새로운 당근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완전 당근 천국이에요.
0: 그래서 뭘 손이 심심해서 들면 다 당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기는 안 빨렸습니다, 다행히도.
1: 어, 괜찮죠. 아직 뭐 네. 게스트들이 또 안 계시니까요,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이따 장준이 형 오면 모르겠긴 한데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1: 좋습니다. 자, 8236님께서는요 따끈한 어제 일이에요. 친구랑 약속을 잡을 때마다 항상 제가 친구 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는 저희 집 쪽으로 안 와요. 친구가 배려 안 해주는 모습에 서운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0: 저는 네. 그냥 여기서 만나자. 그냥 정하면 아, 되지 않을까요?
1: 아, 그쵸 그쵸.
0: 그냥 뭔가 음흠. 내 쪽으로 더 가까운 데도 아닌 상대 쪽에도 더 가까운 데가 아닌 그냥 딱 중앙에 여기서 만나자 아, 하면 그냥 네, 근데 사실 또 이런 거 뭔가 얘기하면 좀 뭔가
1: 네. 약간 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네. 친구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네. 좀 오, 너무 좀 그렇잖아. 뭔가 속 좁아 보이고 뭔가 쪼잔한
1: 아,
0: 거
1: 아, 그쵸, 그쵸.
0: 그런 기분
1: 아,
0: 약간, 들잖아요.
1: 약간.
0: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원진 씨는요?
1: 약간 제가 8236님이라면은 뭔가 아,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어쨌든 8236님이 가주시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뭔가 이거를 저 아, 뭐 아, 말하기 좀 애매하네.
0: 왜요?
1: 아, 뭐 아무튼 약간 이 뭔가 아,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안 해주지?

0: 커피를 그냥 애초에 안 바라시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
1: 아 그쵸 뭔가 바라고 네. 한 행동이라면
0: 그쵸 그쵸
1: 얻었을 때 서운한 감정이 그쵸. 더 커질 수 있으니까
0: 그쵸
1: 바라지 않고 하는 행동이 차라리 더 좋겠다
0: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 가주는 사람이야 라는 그 자부심을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1: 이야 좋네요 네 다음에는 네 잘
0: 한번 형준이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야, 오늘 여기서 만나자 했을 때 네. 그때 진짜 친구가 아 근데 나 거기까지 가긴 좀 그런데 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 얘 봐라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상 이 단계에서는 어, 나는 되게 착한 친구 나는 되게 멋진 사람 자부심을 좀 더 느끼고
1: I'm queen I'm king
0: 네. 약간 그런 느낌
1: 네 비모님께서는요 네. 아예 둘 다 먼 곳에서 만나버리자 아,
0: 차라리 솔로몬으로 그냥 네. 어디 그냥 어, 멀리 그냥 좋습니다 자 013232님께서는요 아침부터 머피의 법칙처럼 모든 게 꼬이고 팀장님한테 혼나고 언니들 눈치 보느라 자존감이 바닥 끝까지 떨어졌는데요 아파트 돌담 속에 아기 고양이들이 요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 엄마는 무서웠지만 서로 뒹굴뒹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라고 사진까지 또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아기다 너무 아기 고양이다 정말
1: 정말 귀엽네요
0: 너무 귀엽다
1: 아니 근데 아침부터 네. 또 뭐지 모든 게 꼬이고 하면
0: 그러니까.
1: 정말 지치는데
0: 그쵸.
1: 그래도 이런 거 보면서 힐링을 하니까 다행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원진이 형도 오늘 처음 오랜만에 하는데
0: 네.
1: 말이 많이 꼬이잖아요
0: 아, 네.
1: 원래 인생은 꼬이는 겁니다
0: 맞아요 말이 많이 꼬여가지고
1: 네
0: 저는...
1: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이, 하면서 요... 또 힐링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0: 좀 이따 장준영이 좀 이런 아기 고양이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좋네요
0: 네 좋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영 보고 있나요?
1: 네 이주현님께서는요 네? 한디 오빠 감기는 좀 괜찮아졌어요?
0: 아 많이 괜찮아졌고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나아가지고 기침만 조금 하고 있는데 예, 네. 열심히 참으면서 좀 말하고 있다 보니까 더 꼬이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시원하게 네. 하셔도 돼요 중간에
0: 아, 알겠습니다
1: 마이크에만 대지 마시고
0: 네, 알겠습니다.
1: 하시면 제가 잘 진행해볼게요
0: 좋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이제 K-POP 능력평가 이어집니다
1: 네 2026년 화제의 재결합 반열에 합류할 저희 중엽시대의 중심이자 예능 멤버죠
0: 네.
1: 골든차일드 장준영과 함께 돌아올게요
0: 자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키키의 댄싱 얼론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이렇게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부터 K-POP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 Listen and repeat.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0: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1: Alright, 시작해볼까요? K-POP
0: 능력 평가.
2: K-POP계의 일타 강사
0: 진진방의 신의 한수
2: 왔다 내 회초리.
0: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중엽시대 깔깔 웃음을 담당하는 개그짱 골든차일드 이장주 씨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롱타임 노시.
1: 정말 수많은 DJ분들이 네. 네, 오시었다가 가시고 했는데
0: 네네네네. 네,
1: 우리 또 다시 돌아오셨네요.
0: 아, 감사합니다.
2: 왔죠. 네. 너무 그리웠어요.
1: 네네네. 저도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0: 저 그리셨나요?
1: 아, 그럼요.
0: 아, 네. 기분이 또 좋아지네요.
1: 네.
0: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준 형은요?
1: 저요?
0: 네.
1: 저 일단 실밥을 뽑았고, 제가
0: 네.
1: 뭐 제주도에서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바닷가에서 자빠지다가 네. 네, 다쳐가지고 실밥도 뽑고
0: 네.
1: 네, 이제 뽑아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0: 아, 좋습니다.
1: 2주 만에 이제 완벽한 발바닥으로 걷다 보니까
0: 아, 네.
1: 아직 약간 조금 이제 걸음마 뗀 느낌이어서 살짝 조심히 댕깁니다.
0: 네. 좋습니다.
1: 네.
0: 2890님께서 장준 상무님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 하려고 했냐면 장준 선배님과 형에서 꼬여가지고
3: 네. 아, 그래서 상무님
0: 장준에게 됐었어요.
2: 아, 그러면 여기서 호칭을 좀 정하고 가죠.
0: 네.
2: 장준 형.
1: 아, 완전.
0: 아, JJ.
2: 아, JJ.
0: 아, JJ.
2: 뭐 장스타.
1: 아, 예. 뭐 예. 편안하게.
0: 장프로 뭐 뭐.
1: 예. 완전 편하게. 예.
0: 좋습니다.
1: 장씨 뭐 이렇게 해도 되고.
0: 어, 장씨.
1: 예. 전 다 편합니다.
0: 좋습니다.
1: 이렇게 아, 또 저희가 네. 그때 중엽시대라는 이제 구름명까지 만들었잖아.
0: 아, 그쵸.
2: 네. 우리는
0: 중엽시대.
2: 앞으로도
0: 중엽시대.
1: 이렇게 또 잘 네. 지내고 있는데.
0: 네.
1: 우리 어떻게 시대 대표님 잘 지내시나요?

0: 아마 잘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중엽 대표님은
2: 아 중엽 어 잘 지내요. 네.
0: 아 진짜
2: 네. 중엽 씨도 잘 지내시고.
0: 네네네.
2: 아 씨래. 네, 대표님도 잘 지내시고. 네. 네. 대표님 네, 뭐 최근에 봤어요.
0: 아 그래요?
2: 요새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어요.
0: 아
2: 네, 그래도 머리도 길리고 계시고.
0: 시사 사장님은 좀 살 좀 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 아 저희 사장님이요? 네. 아, 잘 모르겠네요.
0: 보셨을 때 항상 너무 마르셔가지고.
3: 네 환영 문자 만나볼게요. 네. 0685님께서 중엽 시대 다니고 내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아 이런 이거 몰라요?
3: 뭐예요?
0: 중엽 시대 다니고 내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시작됐다. 아
0: 이거 몰라요? 알죠?
3: 아 제가 아 CM 송이군요.
2: 그렇죠 그렇죠.
3: 아 그럼 원지 씨가 다시 해주세요.
0: 근데 글자 싸 잠깐 중엽 시대를 다 뭐냐.
2: 원래는 이게
0: 에이, 글자 수가 많아서 중엽 시대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도록
2: 하죠. 그죠 그죠 그죠.
0: 센서 살짝 부족했네. 네,
3: 아무튼 재결합 너무 환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좋습니다.
2: 네 0864님께서
0: 네.
2: 장준이 형 오랜만이에요. 근데 저 자러 갈게요. 저 초오라서 자야 해서 장준이 형 못 봐요.
0: 네. 아이고 이런. 아유. 사진까지.
2: 찐이에요?
0: 진짜요?
2: 어머.
0: 너무 귀엽다.
2: 야, 아가.
0: 진짜 너무 귀엽다. 잘 자요.
2: 야 이거 내 고2 때 태어났는데 이거. 그냥 그래. 야 그래 형이 너 일단 잘 때까지 일단 너 자고도 형이 잘 할게. 그러니까 얼른 잘 자고 아가 이불 꼭 덮어줘라 이제.
0: 그러니까
2: 너무 시리면은 배 아프다.
0: 네. 또 감자조림님이나 다시 또 찾아오셨어요. 그때도 감자조림이라는 닉네임이 기억이 났었는데 아무튼 자 밤 10시에 느낄 수 있는 낮 2시 감성 그리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3: 저도 너무 그리웠어요.
0: 아, 그쵸,
2: 그럼요
0: 그쵸.
2: 그럼요.
0: 네. 아, 중엽시대가 오늘 여러분들 밤을 또 책임질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슨 예스.
3: 네, 제1102님께서는 오늘은 또 얼마나 기빨릴까 기대 중이라고 하시는데 아 살짝 위험해요.
0: 왜요 벌써부터?
3: 감당이 안 되네.
0: 아, 벌써부터?
3: 근데 지금 괜찮죠, 그렇죠. 뭐 프로니까요, 이제.
2: 그렇죠, 뭐 그쵸, 찾아보면 그쵸. 이모저모 다 네. 있죠, 뭐.
3: 좋습니다.
0: 네, 임혜정님께서는요, 장스타 실파 풀고 2단 협착이 할 걸 했는데 2단 협착이 했나요? 라고.
2: 아, 아직 무서워서.
0: 아직은.
2: 네. 진짜 딱 풀자마자 너무 개운해가지고.
0: 아, 네. 좋습니다.
2: 딱 2단 협착이를 하려 했는데 못했습니다, 네. 아쉽게.
0: 아.
2: 근데 그래도 조금 걷고 있어요.
0: 네,
2: 이제 좀 걷고 있고 네.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운동화도 양말도 신어보고 운동화도 네네네. 신어보고 그렇게
0: 저희가
2: 하고 있습니다.
0: 이번 6월 한 달 동안 스페셜 DJ인데 네. 한 달 안에는 꼭 2단 협착이 보고 가는 걸로.
2: 아 오늘 나갈 때 보여드릴게요.
3: 아 오늘요?
2: 네.
0: 저희에게는?
2: 네?
0: 아, 저 임혜정님께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
2: 같은데. 아 그럼요. 아, 그러니까 나갈 때 네, 저 나갈 화면에서 때. 2단 협착으로 나갈게요.
0: 제가.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완전 좋습니다. 네. 3단은요 라고 네. 시댁 아, 지금 너무 결혼하시고 나서 여유가 너무 많으셨어요.
0: 아, 네. 여유로우셨어요. 행복해 보이셔요.
2: 아우 정말.
0: 자 그럼 오랜만에 중엽시대 K-POP 능력평가 시작해볼까요? 선물부터 소개해 주시죠.
2: 좋습니다. 오늘의 선물은요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유 yes. 한 박스 간편식 세트 치킨 교환권 편의점 상품권까지
0: 오호!
2: 굉장히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세요.
3: 네, 정답 문자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0: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부터 가볼까요?
2: 좋습니다. 퀴즈 1교시 가사 빈칸 영역.
0: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숨겨진 가사가 등장할 겁니다.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들어갈 원래 가사는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3: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나갈게요. 고추장.
2: 자 여기까지입니다.
3: 네.
2: 네.
3: 자 불미스러운 게 나왔는데.
2: 저도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맞죠?
3: 네 맞습니다.
2: 무슨 짱이죠, 그쵸?
3: 네 맞습니다.
2: 아 좋죠. 네. 네. 자 어쨌든 자 이 노래는 네, ATG의 노래인데요. 스파이시하고 좀 특별한 바이브. 과연 무엇일까요? 가사 네. 빈칸에 들어갈 가사는 네 글자입니다.
0: 아 이게 또 한국인 매운맛의 상징이잖아요. 자 송디가 또 매운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네. 친친이 나와서 제가 선언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0: 네.
3: 아, 뭐 자이 품종은 네. 1983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경상북도 네. 청송 지역과 영양 지역의 이름을 넣어서 만든 매운맛의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2: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그럼 정

0: 네, ATEEZ의 바운시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 바로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청양고추였습니다.
0: 오호!
1: 야, 아 근데 이게 아까 그 네. 정답 가려진 칸에 나왔었던 네. 네. 네, 형준 씨 네. 목소리 고추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매운 걸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2: 아, 네,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1: 아, 그래서
2: 네. 네, 짱입니다.
1: 그죠, 고추장이죠.
0: 네, 네. 그렇죠.
1: 근데 아니요. 그러면은 얼마나 좀 매워야지 조금 맛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닭 정도다 아니면은 뭐
2: 아, 그 정도까지 못 가고 아, 네. 그냥 그냥 이제 소스 이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 때 네. 쌈장에 청양고추 이렇게
1: 아 약간 송송하고
2: 그걸 아. 너무 좋아하는 아, 스타일.
1: 약간 그냥 진짜 그 청양고추의 그 알싸함만 갖고 있는 그 매운맛을 좋아하는
2: 예스 예스
1: 확실히 고추장입니다.
2: 네. 아니, 계속 언급을 안 해주셔도 돼요.
1: 아 그래요? 아, 안 해도 돼요
2: 네.
1: 이거? 아.
2: 네, 청양장으로 하겠습니다.
1: 청양장으로 청양장 청고장
0: 차라리 그게 낫다.
1: 한디는 그럼 네. 매운 거 좋아해요?
0: 저는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1: 아.
0: 네, 저는 고추장에 갈 수가 없는 약간 아.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어. 매운 그 고추의 알싸한 맛도 안 좋아하고 약간 그 캡사이신의 매운맛도 별로 안 좋아하고
1: 아.
0: 그냥 매운맛을 못 먹습니다.
2: 우리 장스타는 고추장이신가요?
1: 저는 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잘 먹질 못하는데 좋아해요.
0: 아,
1: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뭐 베트남 고추도 있고 캡사이신도 있고
0: 와
1: 네,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되게 힘겨워하면서 먹고 나중에 배 아프고 아. 근데 그런데도 먹고
0: 아.
1: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자 그럼 당첨자 소개해 볼 건데요.
0: 네.
2: 6845님께서 정답 청양고추 노래 가사에 청양고추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0: 여름에 청양고추 들어간 물에 먹으면 딱 좋겠다라고.
1: 아, 물에 맛있겠다.
0: 아, 그렇죠. 아,
1: 장난이다.
2: 아, 맛있겠네.
1: 자, 임수진님께서는요, 정답 청양고추. 제 친구가 송디 고향인 통영 옆인 진주 사람인데요, 청양고추를 땡초라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래요. 송디도 땡초라고 하나요?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저희는 땡초라고 합니다.
1: 아, 땡초가 사투리였어요. 몰랐네.
0: 저도 사투리인지 몰랐어요.
1: 나도 땡초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2: 맞아요. 근데 땡초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1: 그쵸, 그쵸. 네.
2: 그쵸. 김혜정님께서 청양고추, 세 분은 송디의 맵부심처럼 어떤 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맵부심 있었는데 눈물 콧물 빼고 속쓰림을 느끼고 사라졌어요.
1: 부심.
0: 부심.
1: 아. 부심. 무슨 뭐 어떤 게 있을까?
2: 야, 근데 저도 이렇게 좀 맵부심. 어쨌든 제가 먹기는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매운 거를 막 그래도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먹는다 했는데.
1: 네.
2: 그 저기 신길동 쪽에 있는 굉장히 매운 짬뽕집이 있잖아요.
1: 아, 네네네.
2: 야, 그건
1: 아니에요.
2: 안 되겠던데. 진짜 뻥을 치고 먹자마자 이게 신체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1: 오, 진짜.
2: 딸꾹질이 나고.
1: 궁금하긴 하다.
2: 땀이 뻘뻘 나고 죽을 뻔했어요.
0: 그 정도로 매운 거를 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1: 아니, 최근에 산책 갔는데 그 이제 햄버거 가게 그게 생겼잖아요. 매운 그 돈가스.
2: 아, 맞아 맞아.
1: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키오스크에서 형 제가 손으로 계속 이러다가 그냥 안 시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궁금하기는 해요.
2: 아, 근데 그거는 뭐 먹을만해요.
1: 아, 먹을만해요?
2: 먹어봤는데.
1: 아,
2: 그거는 그냥 오야 맵다 이 정도. 네, 그 정도.
1: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약간
2: 그렇죠.
1: 네, 몸서리가 처지네요. 자, 아무튼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선물로 매운맛 달래시라고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우.
0: 야호.
1: 네, 장예슬님께서는요, 근데 함디는 마라샹궈 짱이잖아요. 마라샹궈 몇 단계로 드시나요? 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1단계, 1단계로 먹습니다.
2: 아, 1단계로 먹어요?
1: 네, 1단계. 아. 매운맛 1단계, 마라맛 1단계. 근데 최근에는 좀 마라맛을 2단계로 올리고 있는 추세.
2: 얼얼한 맛 약간 네, 그런 것들.
1: 얼얼한 그거는 좀 좋더라고요.
2: 좋죠, 좋죠.
1: 네.
2: 아, 히라님께서, 아, 갑자기 먹는 얘기하니까 청양고추에 마요네즈 간장해서 먹태 먹고 싶어요.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1: 이 맛을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2: 아, 그래요?
1: 네, 잘 몰라요.
2: 진짜 이거 최고예요, 진짜.
1: 아, 진짜요?
2: 배 많이 불러서 이제 2차나 3차 갔을 때.
1: 네. 네.
2: 그리고 딱 이제 먹태로 그 청양고추 슬라이스 된 걸 딱 꽂아서 먹는 그 맛이 딱
1: 네.
2: 너무 맛있습니다.
0: 술안주죠?
2: 네, 그쵸, 그쵸. 그쵸.
1: 맛을 모르는데 설명만 듣고는 정말 맛있을 것 같은 느낌.
2: 최고예요, 최고. 네.
1: 좋습니다. 형주씨 이 맛 아세요, 형주씨는?
0: 저 몰라요.
1: 아, 몰라요? 네. 안 먹어봤죠?
0: 저는 근데 그거 해봤어요.
1: 뭐요?
0: 소주에 네. 청양고추를 잘게 넣어가지고
2: 네.
0: 청양소주. 맛있던데요?
2: 그, 맛있어요, 그거?
0: 꽤 괜찮아요.
2: 오.
0: 두 번은 안 할 것 같은데 한 번은 해볼만하다.
2: 생각보다 괜찮다.
0: 생각보다 괜찮다.
1: 쉽지 않네. 자, 민서영님께서는요, 연어회 먹을 때 마요네즈 플러스 간장 플러스 땡초 소스 찰떡 조합이에요. 실패한 적 없습니다라고. 신기하네. 뭔가 마요네즈랑 간장? 마요네즈 간장?
2: 간장은 근데 많이 있죠.
1: 아, 네, 그래요?
2: 많이 있죠. 네.
1: 진짜요?
2: 치킨 마요 거기에도 간장 살짝 위에 있잖아요.
1: 네, 그렇네.
2: 약간 그런 느낌. 네.
1: 아, 그런 느낌.
2: 그죠, 그죠.
1: 좋습니다. 그럼 다음 퀴즈로 한번 가볼까요?
2: 좋습니다. 2교시 퀴즈는요, 바로 신곡 영역. 팡팡.
0: 네, 아직 영화가 개봉하지도 않았는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OST가 있습니다. 바로 1세대 아이돌의 재기를 다룬 코미디 영화 와일드싱에서 발매한 노래들인데요.
1: 네, 특히 우윳빛깔을 자랑하는 원조 고막남친 발라드 왕자 최성곤을 연기하는 배우 오정세씨가 부른 니가 좋아 라는 곡 중독성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2: 맞습니다. 심지어 영화 속에서는 무려 38주 연속 음원차트 2위만 기록했다는 설정 때문에 이 감성을 더 건드리는 곡인데요.
0: 제목처럼 니가 좋다는 말만 반복하는 아주 단순하고 중독적인 이 노래, 여기서 바로 퀴즈 나갈게요.
2: 띵동 띵동.
1: 자, 이 노래에는 당신이 왜 좋은지 설명하는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아닌 것은 과연 몇 번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2: 1번 예뻐서. 2번 착해서.
1: 착해서.
2: 3번 웃겨서.
1: 아, 웃겨서.
2: 4번 잘 먹어서.
1: 잘 먹어서. 오.
0: 자, 정답은 과연 뭘까요?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2: 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예뻐서, 2번 착해서, 3번 웃겨서, 4번 잘 먹어서. 넷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저희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오정세가 불렀어요, 최성곤의 니가 좋아.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최성곤의 네가 좋아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2934님께서 이 노래 뭐지? 이 기분 나쁜 순수함? 이라고
2: 저 표현을 이길 수 있는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음침한 골짜기 느낌. 네.
2: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3: 자, 정답은요 바로 4번 잘 먹어서 였습니다. 네, 잘 먹는 거 이제 물론 좋은데 네. 이 노래의 그 이유는 없었죠.
2: 아, 그렇죠, 그렇죠.
3: 자, 그러면 우리 함송디 네. 두 분은 서로를 좋아하신다면 네. 이유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2: 형준이요? 네가 좋아 귀여워서 아.
3: 귀여워서
2: 네, 귀여워서 좋죠. 네. 형준이
1: 그러면 네가 좋아
2: 뭐 왜 이렇게 위아래로 훑으세요?
1: 생겨서 좋아.
3: 생겨서
2: 존재해서
1: 네, 존재해서
2: 생겨서 좋아.
1: 그러면 우리 장스타는 우리가 왜 좋아?

0: 오오오 니가 좋아
1: 너네가 좋아
0: 너네가 좋아
1: 왜?
0: 오랜만에 봐도 어색하지 않고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1: 우리도 좋아
2: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자, 2148님입니다 정답 4번 이 노래 응원법부터 뮤직비디오까지 옆에서 동생이 계속 불러서 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듣자마자 정답 알겠네요. 정답 맞췄으니 제발 동생 그만 부르라고 중엽씨 내가 이야기해줘요. 진짜 웃겨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동생 좋아 노래 계속 불러줘서 좋아.
0: 아 맞아, 이게 그래가지고 요즘 네. 되게 조금 뭐 샤라웃도 받고 그랬다고
2: 아,
0: 하더라고요.
2: 진짜요? 네. 오, 신기하다. 네.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0: 그니까요. 2702님께서 4번. 네. 어, 근데 잘 먹는 것도 매력이지 않나요? 네. 근데 적당히가 안 되네요. 다들 아하. 다이어트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요?
2: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할 때요? 글쎄요. 다이어트 할 때요?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마인드?
0: 그렇죠. 안 함 죽어.
2: 안 함 죽어. 음식 좋아. 좋습니다.
3: 아, 다이어트 얘기하니 갑자기 슬퍼지네. 네, 노이라님께서요. 4번 잘 먹어서. 송디는 누구보다 아기같이 생겼지만 입맛은 누구보다 할머니 밥상이잖아요. 맞죠? 우리 송디랑 장준님도 확고한 음식 취향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2: 있으신가요?
0: 저는 확실히 밥보다는 면파고요.
2: 아 진짜요?
0: 네, 확실히 밥보단 면파고 그리고 치즈 러버입니다.
2: 치즈 러버.
0: 치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2: 약간 네. 그 되게 치즈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뭐 체다 치즈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진짜 그 꼬릿꼬릿한 치즈들
0: 다 있잖아요. 먹어요 저는. 네, 뭐 블루 치즈 뭐 이런 거 까망베르 뭐 이런 고르곤졸라 네. 뭐 이런 거 다 먹습니다. 네. 고르곤 치즈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2: 오, 네. 좋네요.
0: 치즈 좋아.
3: 아 이거 중독성 있네요.
2: 그러니까. 반복이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형주 씨는요? 밥빵면 그거 있잖아요.
3: 저는 밥입니다. 오. 무조건 밥이고.
2: 밥파.
3: 네. 뭐 함지는요?
2: 저는 순위를 매기자면 밥빵면인 것 같아요.
0: 아 밥빵면.
2: 밥빵면. 어떠세요? 그럼 면.
0: 저는 아 면밥빵.
2: 면밥빵.
3: 네. 면밥빵.
2: 여기는
3: 저는 밥면빵.
2: 밥면빵.
0: 오. 다 다르네요 이렇게.
2: 다 다르네. 네. 진짜 다 다르네. 신기하네요. 으흠.
3: 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2: 2281님께서 치즈 좋아하시면 브리치즈 김치찌개 도전해보셨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브리치즈 김치찌개가 뭐예요?
3: 상상 안 돼.
0: 김치찌개 뭐 브리치즈를 넣는 것 같은데.
2: 아 진짜요?
0: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굉장히 치즈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2: 네.
0: 아, 도전은 안 하는 편입니다.
2: 아우, 야.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떤 건지. 비주얼이.
0: 맛있겠... 근데 왜냐면은 부대찌개에도 치즈가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2: 치즈라면 느낌으로.
0: 네, 치즈라면 느낌, 뭐,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치즈 느낌으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2: 아까부터 계속 목이 사라지셨어요. 계속 피하고 계셔가지고.
3: 치즈 좋아.
2: 치즈 좋아. 네. 자, 참치맛 연어님이 자, 이쯤 되면 크래비티 치즈 듣죠?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아. 안 그래도 아까 찾으시더라고요. 그 로고송으로. 또 치즈 저희 노래 찾아주셔가지고 진짜 치즈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고요. 퀴즈 남아있으니까 이어지는 3부 더 기대해주세요.
0: 네 그럼 저... 아 나 아니구나.
3: 아 네 접니다. 네. 제 멘트 뺏어가지 말아주실게요.
0: 아니 근데 진짜였어.
3: 네 그럼 저희는 잠깐 크래비티의 치즈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친한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희는 스페셜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고요.
2: 저는 골든차이드 장준입니다.
0: 네, 화요일에도 효과 좋은 스트레스 타파 코너 K-POP 능력평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네, 이정현님께서요, 그럼 치즈 두번 듣는 건가요? 원곡과 로고송 버전이라고.
0: 두번 듣게 되셨네요. 그렇죠. 자, 함두리님께서 돌아온 클망진창이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듣는데도 역시 적응 안 되는 건 똑같네요. 네. 좋습니다.
1: 자, 이어서 퀴즈 하나 더 가볼까요?
2: 네. 좋습니다. 3교시 퀴즈는요, 함송 뒤 두 분에게 내는 퀴즈입니다. 바로 노래방 영역.
0: 오, 그러면 저희가 퀴즈를 맞히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자, 두 분이 상의를 해서 퀴즈를 맞추시면은 네. 이번 퀴즈 상품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정답자 다섯 분이 아니라 열 분에게 갑니다. 무려 선물 두 배 이벤트입니다. 예. 예. 어떻게 두 분 자신 있으신가요?
1: 가보죠.
0: 부담되긴 하네요.
2: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의 노래방 반주를 들려드릴 건데요. 살짝의 리듬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놀라지 말고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반주 주세요.

0: Aqui.
1: Oh? 아니 정답이 방금 들렸었는데. 자, 이 노래 제목과 가수 누구예요?
2: 데이식스 선배님의 예뻤어.
3: 아 맞네 맞네.
1: 데이식스 선배님의 예뻤어.
3: 오!
1: 맞습니다.

0: 이런 거구나.
1: 네. 이렇게 반주를 듣고 예, 네. 어느 가수의 어느 노래인지 네. 예, 이건 맞추시면 되는데 네. 이 노래는 데이식스의 예뻤어인데요. 네. 자, 몸풀기였고요. 그렇다면
0: 아, 네?
1: 여기서
0: 뭐라고요?
1: 진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맞추셔야 선물 두 배의 힌트가 성공인데 조금 전 들었던 예뻤어의 노래방 리듬은 과연 어떤 리듬으로 변환한 것이었을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삼바, 2번 테크노, 3번 힙합, 4번 지루박, 5번 디스코, 6번 차차차.
2: 와,
1: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2: 자, 그럼 일단은 선물 2배 이벤트 말고 일단 5분께는 나가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1: 네네, 그건 나가죠.
2: 아, 일단 네네. 맞췄으니까, 예뻐서 맞췄으니까.
1: 근데 뭐 이왕 맞추신 거 10분에게
2: 일단 힙합은 절대 아니잖아요.
3: 힙합은
2: 그렇죠?
3: 절대 네. 아니고 제가 노래방을 좀 다니는 사람으로서
2: 네.
3: 2번 아니면 5번이 아닐까.
2: 그쵸.
3: 싶습니다.
2: 테크노 아니면 디스코인데.
1: 아, 태아님 디.
2: 내가 테크노라는 거를 노래방 기계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 근데 저는 디스코 같아요.
2: 그쵸. 디스코 같죠.
3: 네.
2: 6분 차차차? 약간 차차차 느낌이긴 한데
3: 못하게 차차차
2: 차차차 차차차.
3: 아, 뭔가 5번으로 가볼까요?
2: 5번 디스코.
1: 디스코로 가나요?
2: 디스코로 가죠.
1: 자, 아, 네. 과연 두 분이 고른 정답은요? 하나 둘 셋
2: 5번 디스코.
1: 자, 그 고른 5번이 디스코가 정답일지 아닐지는 노래를 듣고 와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분이 정답 디스코가 맞다면 10분에게 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청취자분들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1: 아, 이게 사실 예, 뭐 이렇게 정말 가차없이 예, 원래 짤인데 제가 또 중엽시대의 맏형으로서 부탁이니까 네. 네. 아주 조금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PD님 DJ Q. 아, 여기까지입니다. 똔뚜루돈돈.
2: 똔뚜루돈돈.
1: 똔뚜루돈돈. 자.
2: 이거 왜요? 그거 뭐냐? 공기파 배터리 부족할 때 나는 소리 아니에요?
1: 그죠? 똔뚜루돈돈.
2: 똔뚜루돈돈.
1: 네. 굉장히 짧게 들려주려는데. 자,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1번, 삼바. 2번, 테크노. 3번, 힙합. 4번, 지루박. 5번, 디스코. 6번, 차차차. 자, 이 중에 어떤 리듬으로 예뻤어의 노래방 반주가 나갔을까요?
2: 네. 김정선님께서 트로트 버전 예뻤어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트로트 버전 없어요. 보기.
1: 네.
2: 정선님 없어염.
1: 애초에 예,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2: 트로트 없어요.
1: 예, 예.
2: 자, 정답 보내주실 것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3: 그럼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받을게요. 데이식스의 예뻤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네, 정답송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정다영님께서 원곡인데도 문제로 아까 들었던 반주가 들리는 매직이라고. 똥두루동동.
3: 똥두루동동. 자, 김윤희님께서는요, 모르겠어! 라고.
1: 센스 있네요.
3: 아, 그쵸, 그쵸.
1: 야, 역시.
3: 아, 있죠.
1: 자, 그럼 이제 정답 발표해주세요.
2: 좋습니다. 선물 2배 이벤트가 달려있는 문제였죠. 함송디는 정답을 5번 디스코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 답이 맞을까요? 정답은요 바로바로 5번 디스코였습니다.
3: 야,
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퀴즈는 총 10분에게 아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뭐 간단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3: 아, 얘도 확실히 교과서대로 공부하니까 이렇게 정답도 잘 맞출 수 있는 것 같고. 그쵸? 여러분들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 아,
2: 네, 이제 두 분이 뭐 자주 가던 뭐 코너나 뭐 노래방이 있나요 혹시? 뭐?
3: 어, 있나요?
1: 저 이름 몰라요.
3: 네, 이름을 몰라요. 집앞 코너.
1: 집앞 코너.
2: 아, 집앞 코너. 집앞 코너 사장님께 한마디 예, 부탁드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매번 이제 네. 조심히 가라고 챙겨주시거든요.
3: 아, 맞아요.
1: 네, 저희가 한 11시, 12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는데 또 그때도 한이 인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나이스.
3: 네, 저번에 안경 두고 왔는데 그거 챙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아우, 번창하세요 사장님.
3: 네. 번창하십시오.
1: 자, 그러면 행운의 당첨자 뽑아볼까요?
3: 자, 강은유님께서는요 함송디 믿고 정답 5번 디스코로 가봅니다. 중이업 시대는 항상 예뻤어. 그게 비록 디스코 버전이라 할지라도 라고 해주셨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자, 9267님께서 5번 디스코. 저도 가끔 친구들이랑 놀러가면 바꾸고 부르는데 라디오에서 듣다니 세 분도 리듬 변환 자주 하시나요? 라고. 어떻게 좀 이 버튼 자주 누르시나요?
3: 저는

0: 개인적으로 박수 버튼 많이 눌러요.
1: 아,
0: 네, 옆에서 부르고 버튼? 있을 때 막 고음 이제 나온다 하면은 박수 이렇게 미리 눌러놔가지고 네, 박수 버튼 많이 누르고.
2: 저는 오리지널.
1: 아 오리지널.
0: 오리지널
2: 안 바꿉니다. 우리 장스타는요?
1: 아 저는 너무 이게 갑자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발라드로만 간다.
0: 아
1: 그럴 때는 살짝 조금 견주를 주죠.
2: 그쵸, 네. 그쵸.
1: 어떻게 두 분은 간점 좀 누르시는 편인가요?
0: 간점이요? 간점 잘 안 하죠.
2: 저도 안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분위기 그냥 쭉 이어가는 스타일.
2: 간점 하시나요?
1: 저는 좀 해요.
0: 아 좀 해요?
1: 네. 왜냐면은 네. 조금 좀 전 발라드들은 네. 이제 시작이랑 간주가 너무 길어요.
2: 길죠.
0: 아, 길죠, 길죠, 길죠.
1: 그래가지고.
0: 근데 또 이게 코너는 이게 뭐냐.
1: 아, 코너는 그쵸.
0: 그쵸. 코너는 그쵸. 간주점 파기가 조금 애매하죠.
1: 돈 아까우니까. 네,
0: 좀 네. 30초라도 더 있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2: 네, 0821님께서 체육대회 때 예뻐서가 나왔었는데 이번이 고3 마지막 체육대회여서 그랬는지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세 분은 학창시절 체육대회와 관련된 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0: 체육대회. 저는 그거 도장 못 받아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달리기 도장 못 받아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우니까 그냥 도장 그냥 했다 하면서 찍어주셨던 네, 그런 그쵸, 기억이 그쵸, 있습니다.
2: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풍물부였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넓은 운동장에서 이제 이 꽹가리를 치며
0: 네.
2: 이 공연을 했던 기억이
0: 막 이거 돌리면서 이거?
2: 아 그건 돌리지 않았어요.
0: 아, 안 했어요?
2: 초등학생이라서
0: 아 좋습니다.
2: 네, 우리 장스타는요?
1: 저... 비오는 날에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0: 어
2: 그래요?
1: 근데 그래도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0: 어, 네네네. 네.
1: 코너도 다 자빠졌어요.
2: 그때도 다친 거 아닌가요?
1: 어, 그때도 무릎팍이 조금 나갔었죠 그때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민망했었던.
0: 아.
1: 예, 하필 또 여성 하구분들 많이 모여 있는 곳 앞에서 넘어졌거든요.
0: 아.
1: 그래서 굉장히 그때 좀 민심이 떨어졌었던.
0: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예, 사춘기 소년에게 꽤나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0: 엄청 신경 쓸 예. 때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좋습니다. 자, 이분들 포함 10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와우,
2: 예스, 나이스.
0: 9267님께서 박수 버튼 인정 저도 눌러요 라고 해주셨어. 아 근데 그 진짜 박수가 막 그냥 짝짝짝짝짝 이런 효과음이 아니라 막 함성을 와
1: 맞아요
0: 막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거 애용합니다. 애용.
1: 네. 민서 형님께서 노래방은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1절만 부르고 끄는 게 국룰이죠.
0: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되게 긴 노래들 있잖아요.
1: 엄청 긴 노래 있죠.
0: 엄청 긴 노래. 네, 뭐, 10분 하는 그런 노래.
1: 뭐 그 뭐야 대한민국을 빛낸 뭐 위인들 그런 것들도 하고 뭐 동전한입 리믹스 뭐 이런 것들
0: 맞죠 맞죠. 자 한번 퀴즈 계속 달려볼까요?
1: 자 좋습니다. 4교시 퀴즈는요 바로 가수 영역 팡팡.
0: 자 이번엔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최근 미니 6집 활동을 마친 분들이죠. 탑5라는 곡으로 세련되고 절제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동안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2: 활동 중에 팬들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응원법이었는데요. 수록곡 V4Vision의 응원법이 아주 신박했다고 해요.
0: 네.
1: 네, 굉장히 어떤 식이었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0: 네.

0: 야 마지막에는 진짜 뭐 락발라드 수준인데 브릿지 이후에 나오는 그런 함성 지르는 그런 느낌인데요.
1: 아, 확실히 신박하네요. 이 응원법에 리듬이 들어가 있는데 음성 출처는 이 가수의 곡식 SNS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힌트도 나왔죠. 바로 멤버의 이름과 이 그룹의 이름이 살짝 공개됐는데요. 과연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네 정답 보내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그런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이 그룹의 노래 V4 Vision 듣고 올게요.

0: 가지. 네, V4 비전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의 이름은 무엇인지 네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제로베이스 원이었습니다.
2: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바로 만나볼게요. 7559님께서 정답 배로 제로베이스 원이요. 크래비티랑 골드차일드는 활동하시면서 제일 좋아하는 응원법 있나요? 오!
1: 야, 근데 사실 네, 크래비티도 그러고 골차도 그러고 멤버가 네, 많잖아요.
0: 많죠.
1: 그래서 팬분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0: 아, 엄청 바쁘시죠.
1: 전주나 이제 간주 때 무조건 우리 이름을 다 부르셔야 되니까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0: 맞죠.
1: 저는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진이 때였는데 네, 그때가 조금 활동도 길게 했고 그래서 그런지 뭐 I'm your 진이 뭐 내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되게 그리고 뭐 되게 앨범명이랑 타이틀곡 되게 넣어서 내 기적은 너라고 골든 차일드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0: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희 Poison on My Lips 하면 이제 뽀뽀 날려주는 네, 팬분들께서 소리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해주셨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귀여웠었던 것 같고 저희 역시도 멤버가 많다 보니까 박살의 말랑 구정호 이거를 저희도 아직 제대로 못해가지고
1: 저도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네.
2: 저희 그래서 아마 데뷔 그게 브레이크
0: 뉴스란
2: 노래인데 네, 그거 이후로 사라졌어요. 아,
0: 그렇죠. 네, 한번 그 그루비 때 그거 했었다가 네, 그루비 때 이제
2: 또 영영 사라졌죠. 네.
1: 맞아요.
0: 그렇죠. 아무튼 자 2809님께서는요 정답 제로베이스 원. 세 분은 재배해서 키우고 싶은 농작물이 있나요라고.
1: 아, 농작물.
0: 농작물.
2: 청양고추.
1: 청양고추.
2: 청양고추.
1: 나이스.
0: 청양고추 좋았다.
1: 고추장.
0: 딱 좋았다. 예스. 좋습니다.
1: 저 바질.
0: 바질.
1: 네.
0: 좋은데요? 저는 그렇다면 저는 물복. 네. 무조건 딱복 되면은 그냥 작가님께 그냥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복만 저는 취급해가지고. 좋습니다. 자, 이분들 포함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께 편의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와우.
2: 자, 그럼 마지막 퀴즈가 또 있네요. 마지막 퀴즈 갈까요? 네.
1: 좋습니다. 퀴즈 5교시 가사 리딩 영역.
0: 자, 지금부터 장준 선배님이

0: 어떤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가사를 듣고 해당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네, 가수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제목만 맞춰주시면 돼요.
2: 네.
0: 자, 임효섭님이 장스타님 지금 케이블 영화 채널에 범죄의 전쟁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최익현 씨 성대모사 해주세요라고.
2: 네. 만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럼요. 예. 이 내 이 범죄의 전쟁이 나왔던 이 그 목소리 그대로 이 한번 가사 읊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 삐지 주세요. 야, 이 우리 추억이 있지 자꾸만이 아련하는 거리잖아. 에? 이 올랄랄라. 에? 이 라. 에? 이 라라라라라. 에? 이 라라라라. 에? 이 라. 라라라라. 에? 너 뭔데? 너 뭔데? 에?
1: 자, 여기까지
0: 차력쇼다. 차력쇼. 와, 대단하다. 야,
2: 자, 뭐 굉장히 가사가 네. 많았을 텐데 굳이 네. 랄랄라 부분을 주셨네요.
0: 네. 네.
2: 그래도 가수를 들어보면은 조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0: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노래는 최근에 10년 만에 재결성으로 화제였던 IOI의 신곡인데요.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2: 네, 제목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당첨자 중 추첨을 통해 치킨 스퀘어 한 건 보내드릴게요.
1: 그럼 힌트송이자 정답송 바로 나갈게요.

0: 네, IOI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지 마지막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갑자기였습니다.
2: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확인해볼까요?
0: 네, 오채원님께서 정답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밖에 생각 안 나요 라고. 그렇죠, 원진씨 25번 적었는데요. 뭐죠? 아.
2: 양의지 섬수의 등번호.
3: 네.
2: 좋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2: 네, 1682님께서는요 갑자기 IOI 콘서트에서 형준이 춤춘 거 봤지롱이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이번에 콘서트를 다녀와가지고 네, 전광판에 잡혀가지고
1: 아, 그쵸?
0: 춤추고 왔습니다.
1: 오, 맞죠?
2: 잘 추시는데요.
0: 네,
2: 여기서 나 한번
0: 갑자기요?
2: 네, 좋습니다.
0: 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1: 와우,
2: 맛있겠다. 자, 이렇게 오늘 퀴즈도 다 풀어봤는데요. 오랜만에 저희도 재결성해봤는데 어떠셨나요?
1: 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 아, 네. 물론이죠.
1: 편해요, 편해요.
2: 말해 뭐합니까.
0: 네. 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코너 끝곡도 선곡해주세요.
1: 아, 오늘 진짜 갑자기 네. 문득 생각이 들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2: 아, 너무 네. 더워요, 너무 더워요.
1: 그래가지고 또 이제 더운 날에는 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네. FX 선배님의 핫썸머를 아, 골라봤습니다.
2: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럼 FX의 핫썸머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4: 안녕.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원진이 이목구비.
1: 어우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아 깜짝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림연애예술고등학교.
2: 네, 급식도 안 먹어본 송디의 모교입니다. 저희와 함께 한림예고 친구들도 계약을 했을 텐데 과연 어떤 급식을 먹고 있을지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급식료 퀴즈 암념입니다.
1: 네, 6월 2일 화요일 오늘 한림예고의 점심 메뉴는 이랬습니다. 카레라이스, 계란국, 돈마호크 카츠, 치커리 샐러드, 배추김치, 그리고 이것.
2: 자,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메뉴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과일의 한 종류인데요, 검붉은 빛깔에 동글동글한 열매를 가진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체리온탑 체리, 2번 스윗랄 레모네이드 레몬.
2: 자,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네, 정답 보내실 때는 간식 선물 받으면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샤이니의 At Boss.

0: 네일크식 모더라에 이어서 샤이니의 애트머스 듣고 왔습니다. 샤이니의 미니 8집 타이틀 곡이었는데요. 몽환스럽고 청량한 하우스 기반의 댄스곡으로 공개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상대방과 함께하는 순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오감을 표현해낸 가사도 샤이니다운 노래였죠?
1: 네, 그럼 내일 급식 모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체리!
0: 호호! 네, 그럼 오늘 한림예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카레라이스, 계란국, 돈마호크 카츠, 치커리 샐러드, 배추김치, 그리고 체리였습니다.
1: 야하.
0: 오, 돈마호크 카츠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1: 오, 발음이 좋으시네요. 어? 카츠.
0: 카츠.
1: 그 츠 발음 굉장히 어렵잖아요.
0: 그쵸, 그쵸.
1: 어, 뭐 근데 급식, 한림예고 급식.
0: 네.
1: 오,
0: 무경험자시잖아요.
1: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0: 맛이 네. 어떨지 모르겠네.
1: 네, 근데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0: 그니까요. 근데 오늘 또 카레라, 와우, 카레 하니까 또 이번에 최근 일본 스케줄 갔다 오면서 카레를 사왔었는데
1: 네.
0: 그것도 할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 너 뭐 최근에 같이 드시죠?
0: 좋아요, 좋아요. 최근에? 곧 조만간
1: 아, 네, 보시요.
0: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8236님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정답 1번 체리요. 크리비티의 체리 블라썸이 생각나네요. 전 교사예요. 오늘 학교 현장 체험이었는데 동료 선생님께서 입이 심심하다고 빵을 비 맞고 사다 주셔서 너무 맛있게 얻어 먹었어요. 보답을 하고 싶은데 친친이 주는 쿠폰으로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요. 편의점 상품권으로 편의점 상품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까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273님께서는요. 유치원 교사인 친구랑 공원에서 친친 듣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달팽이를 발견하고 유치원 애들 보여준다고 잡고 있어요.
1: 야.
0: 민달팽이라 나뭇가지로 열심히 잡고 있어요. 두 분은 달팽이 키워본 적이 있나요? 라고.
1: 오, 유치원 교사. 안녕하세요, 어머니.

0: 또 솔 그런 거죠.
1: 그렇죠. 저 달팽이 키워본 적 없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이 촌 출신이다 보니까 네. 달팽이를 습한 날에 달팽이 많은 그냥 얼굴에 올려두고.
0: 어 진짜요?
1: 달팽이 크림이란 게 있잖아요. 혹시나 그럴까봐 그냥 올려두고 했던 네. 기억이 있네요. 혹시
0: 와 진짜요?
1: 뭐 달팽이에 대한 추억 있어요?
0: 저는 옛날에 이제 집 쪽 이제 뒷산 가면은 이제 또 비 온 다음 날 이제 가면은 민달팽이 엄청 많았었어요.
1: 많죠.
0: 그래가지고 그거 잡은 기억이 있긴 해요. 그래서 막 이제 달팽이들 막 되게 느릿느릿하기도 하고 막 눈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내었다가 그거 하잖아요.
1: 그래서
0: 그런 장난 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 구이님께서는 요즘 케이크 가게 가면 체리 케이크랑 망고 케이크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두 분은 둘 중에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0: 오,
1: 저는
0: 먹어본 게 망고 케이크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1: 저도요, 먹어본 게 망고 케이크밖에 없는데 근데 요즘에는 왁 왁부 소금빵이라고 에이? 유행하는 게 있는데
0: 네.
1: 이 소금빵 위에 딱딱한 초코 같은 게 있어요.
0: 네.
1: 그걸 부수면 안에 망고가 나오는 건데
0: 오?
1: 요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0: 와 신기하다.
1: 네.
0: 근데 초코랑 망고? 망고 뭔가 안 어울려.
1: 왜요?
0: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1: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0: 진짜? 초코랑 네. 망고가요?
1: 네, 요거예요. 왁부 소금빵. 이게 진짜 요즘 유행이래요.
0: 신기하다.
1: 요즘 유행 이런 거 잘 따라오셔야죠.
0: 아, 그러게요. 진짜 되게 별의별 게 다 있긴 하네요.
1: 네.
0: 자, 1288님께서는요. 송디랑 함디는 콘서트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콘서트 할 때랑 다르게 콘서트를 보러 갔을 때는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저는 이거 진짜 최근에도 보고 왔고 저희도 종종 불러주시면 가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저는 보는 게 그 아티스트의 입장에 대해서 몰입하기도 하지만
0: 네.
1: 저 연출을 하려고 어떤 연습을 했을까?
0: 아, 그렇죠. 그런 거 보이죠.
1: 감독님이나 어떻게 맞췄을까를 다 알게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저거 연출 좋다. 다음에 우리 콘서트에도 조금 녹여 볼까? 이런
0: 그쵸.
1: 것들 생각해요, 저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거.
0: 저도 그런 거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꾸며내셨고 어떤 식으로 연출하셨고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좀 배우러 가는 듯한 느낌으로 보는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즐길 땐 즐기고
0: 네.
1: 이제 배울 거는 쏙쏙 배워오고
0: 에, 에, 에.
1: 저희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0: 에, 에.
1: 또 2702님께서 신생 러비티인데 오늘 알바 마무리했어요. 새벽부터 일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수고했다고 해주세요. 핑퐁즈 화이팅이라고. 신생 러비티래요.
0: 자, 2702님 수고했다고 한번 해드릴까요?
1: 하나 둘 셋 수고했어요.
0: 수고했어요.
1: 네, 5945님께서 6월의 시작을 송디 함재랑 같이 하니까 너무 신나고 좋아요.
0: 네.
1: 6월에 이러고 싶은 게 있나요?
0: 6월에 이러고 싶은 게 있나요?
1: 저는 근데 6월에 해가지고 좀 네. 애매했던 게 제가 6월 발음을 잘 못해요.
0: 네.
1: 저 6월 발음 잘하기.
0: 아.
1: 그러니까 저는 6월 이게 살짝 애매하게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월요일 같은 거.
0: 아, 네네.
1: 그래서 저는 발음 잘 해내게 하겠습니다.
0: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항상 송디 주시면 되겠다. 앞에 멘트 중에 시작 멘트 중에 뭐.
1: 그쵸, 뭐 6월이
0: 그쵸.
1: 뭐,
0: 화요일 친한 친구 방송만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때 아마 느리게 할 거예요. 6월이 이렇게
0: 느리게 되게 또박또박.
1: 네, 한디는요?
0: 저는요 개인적으로 6월에 아직까지 약간 정확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긴 하지만 좀 세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우리 친친방 저희 네. 둘에게 정말 희망입니다.
0: 네.
1: 저희 6월에 홈 프로텍터였는데
0: 네.
1: 저희를 구원해 주셨어요.
0: 그러니까요.
1: 저희의 일자리를 잡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0: 6월 백수 될 뻔했는데
1: 네. 네.
0: 찐찐방
1: 백수 아니죠. 홈 프로텍터.
0: 홈 프로텍터.
1: 저희는 백수가 아니죠.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찐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6월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화이팅입니다. 자, 문자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네, 6월에 듣기 좋은 노래 정락운의 청산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서울에 올라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모든 게 낯설기만 했던 서울의 삶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다. 얼마 전 문득 학창시절에 새학기마다 쓰던 장래희망 종이가 생각났다. 생각해보면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되고 싶은 게 꽤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그 종이에 적었던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꿈을 이루고 나니 오히려 그 다음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 여전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새로운 꿈도 계속해서 생겨나지만 처음에 부딪혔던 그만한 에너지가 나오질 않는다. 의욕이 앞설수록 괜히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될까봐, 스스로를 실망시키게 될까봐 일단 나 자신을 의심부터 하게 된다. 이런 게 있는 만큼 이젠 잃을 것들도 있어서일까? 사람들은 꿈이 많은 건 좋다는 거라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덜 욕심내고 지키며 사는 게 맞는

건지 나를 의심하면서까지 더 큰 욕심을 한번 내봐도 괜찮을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차책과 힘과 벽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얘기를 남겨주신 분은 9961님이었습니다. 네, 뭔가 이제 꿈이 많아서 오히려 고민인 일기였는데요.
1: 네. 네.
0: 처음에 한번 꿈을 이루고 나서 네.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졌지만 두려움도 또 많아지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맞아요. 근데 또 이런 경험이
1: 맞아요.
0: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또 울산에서 올라오신 지 3년 되셨고
1: 그렇죠.
0: 하면 이제 또 새로운 것들에 적응도 해야 되고
1: 맞죠.
0: 이제 어쨌든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거니까
1: 에.
0: 어때요 원진 씨는?
1: 예, 확실히 이미 이룬 게 또 있으셨다고 했으니까
0: 네.
1: 근데 뭔가 계속해서 욕심은 나지만 뭔가 이 이미 이룬 것들이 좀 망가질까 봐
0: 네.
1: 뭔가 그런 새로운 도전을 또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약간 그래도 꿈을 위해서라면은
0: 네.
1: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게 맞다 아니면은 그냥 이 이룬 것들에 만족하면서 그냥 계속 꿈은 아쉽게 뒤로 밀어두더라도 그냥 이 안정적인 거를 선택하는 게 낫다.
0: 저는 사실
1: 네.
0: 이 잃을 거라는 거에
1: 네.
0: 아직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요.
1: 네.
0: 그래서 중간에 잃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1: 네.
0: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1: 네네네네.
0: 저는 사실 무언가 도전하고
1: 네.
0: 사실 꿈이란 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저는 그래서 그냥 도전에만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잃을 거에 생각하지 말고
1: 네.
0: 두려움 이런 건 저도 분명 있지만
1: 네.
0: 도전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뭔가 그걸 저는 생각한 게 저는 최근에 제가 25살인데 이제
1: 네.
0: 저도 18살 때부터 방송을 해왔으니까
1: 그쵸?
0: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 네.
0: 어리다고 느낀 게
1: 네.
0: 25살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아 나는 아직 뭘 해도
1: 네.
0: 많은 걸 할 수 있는 나이구나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1: 좋아요.
0: 저는 그냥 후회보다는 도전 뭐든지 해보겠다. 그리고 30살? 이렇게 뭐 꽉 잡아도 그때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도전 쪽에 더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싶은 의견인데요.
0: 네.
1: 뭔가 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후회라는 감정이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0: 네.
1: 괜히 안 했을 때에서 오는 아 나중에 가서 뭔가 그때 그냥 한번 해볼 걸. 뭐뭐 해볼 걸이라는 그 감정을 별로 안 좋아해서
0: 맞아요. 찝찝하게 항상 네. 남아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계속 따라다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희가 꼭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요. 사실 9962님께서
1: 네.
0: 사실 보내주신 사연만 봐도
1: 네.
0: 야무지신 분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뭐든 잘 해내실 것 같고 본인을
1: 네.
0: 한번 믿어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또 이미 이룬 경험도 있으시다 보니까
0: 네.
1: 성공하는 법도 아시잖아요.
0: 얼마나 대단해요.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9961님께서는요 깨는 저희 친친에서 선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교환일기는 모두에게 열려있고요.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적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1: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6월 2일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친친방에 돌아왔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한디?
0: 이게 또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근육이 기억하고 있고 약간 정말 이 그냥 제 본능이 기억하고 있는 이 느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 여러분들과 또 이번 한 달 많은 또 추억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는요?
1: 네, 저도 뭐 너무 좋고요. 뭔가 이제 이 여름의 시작을 또 여기 친친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0: 네.
1: 또 밤에 또 여러분들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한예리님께서는요, 1월에 핑퐁즈 DJ일 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직장인이 돼서 퇴근하면서 들으니까 느낌이 색달라요. 하루하루가 힘겨운 사회 초년생이지만 핑퐁즈와 함께 밤을 보낼 생각에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와, 이런 거 보면 너무
0: 그러니까요.
1: F의 마음을 울리는

0: 너무 또 화이팅이고요. 우리 한예림님께서도 매일매일 저희랑 함께 마무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가 그 고양이, 아기 고양이 같은 존재가 되어드릴게요.
0: 아까의 그 아기 고양이 같은 네. 존재가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전학생들과 함께합니다.
1: 네, 친친방까지 후라이 하이 하러 온 아이디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시고요.
0: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크리에이티 형준,
0: 원진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예림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별에 통보를 하는 거야?
1: 그런 건 아니에요.
0: 아니 그럼 왜 못 나오는지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니야.
1: 그날
0: 아, 그래,
1: 아니에요.
0: 아, 얘기해봐.
1: 그날 화투 쳤어요.
0: 화투? 아 예림이가? 뭐 섰다? 고스톱?
1: 섰다요.
0: 섰다? 아 섰다 죽이지. 아니 근데 예림이가 그런 재미를 다 아네?
1: 아, 제가 항상 손발이 차고 막 그랬었는데
0: 응.
1: 화투표만 탁 잡으면 혈액

0: 내가 복수해줄까?
1: 괜히 끼지 마세요. 그 사람들 돈도 엄청 많고 화투도 되게 잘 쳐요.
0: 박트는 운치 부담이야. 돈이 75억 기세가.

최동원 감독의 영화죠. 타짜에서 한 장면, 그리고 장영규의 스코어였습니다. 휘파람 여인. 오늘 들려드린 그 장면에 계속 흐르고 있던 음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혹시 영화 속 등장인물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같은 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6600번 쓰시는 분, 제 이름이 예림이에요. 제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모두가 자동으로 타짜! 그 타짜의 명대사를 떠올리더라고요. 멋진 캐릭터 연기해 주신 김혜수 배우님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아, 잊지 못하죠. 예림이. 예림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아, 예림 씨군요. 예림이. 네. 예림 씨또 있나요? 아, 정말 재밌는 장면이기도 했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남자는 예림이의 꿰매 빠져. 점점점.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 망신을 하게 된다라는 스토리죠.

0: 하자. 자,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수고시 있는 날이죠. 이은선이란 이름은 어디 나온 적 없나? 영화나 드라마에? 이따 물어봐야겠다. 자, 또 어떤 작품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 번호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솔루텍
4: 1544-8777.
6: 아니,

0: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and check, panty check.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빙에서 잔나비의 투게더였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OTT 시리즈 무빙. 아, 아까 예림이도 쐈는데 아, 이분이 승자 같은데요. 장희수 씨. 장희수. 저랑 똑같은 이름. 무빙의 고윤정 배우님 이름이 장희수였죠. 초미녀 고윤정 님이 제 이름으로 나오시니 너무 좋았죠. 와. 무려 고윤정. 와, 승. 네. 또 멋진 하루의 전도연 배우님도 희수였고요. 범죄도시에는 글자 거의 비슷한 장이수가 나왔고요. 와, 범죄도시의 장이수와 무빙의 장희수 이미지 차이 무엇? 네, 완전 극과 극이네요. 그런데 언니가 있어요. 장희수 씨 언니가 장희재인데 희재는 국화꽃 향기의 희재. 와, 우리 자매 이름 힙하다 힙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희수, 희재 많이 나오네. 그런가 하면 제가 세윤이란 이름 어디 안 나오나 했더니 최희원 씨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무려 2013년 기사를 검색하셨네요. 드라마 100년의 유산의 배우 이정진 인터뷰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세윤 캐릭터로 중장년층의 니쿤 됐다. 이게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지? 중장년층이라니. 아. 고윤정 막 앞에서 이러는데, 네. 저는 뭐 박지훈이나 뭐 박보검이나 뭐 이런 분이 연기한 캐릭터는 없나요? 아, 이정진 배우님께는 제가 좀 아무 그 서운함이 없습니다. 예, 이정진 배우님께 서운한 게 아니라 중장년층의 니쿤이라는 말이 이게, 아. 청년층의 그런 캐릭터면 좋으련만. 아쉽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딘가요? 근데 찾아보니까 김세윤은 아니고 이세윤이었네요. 이세윤. 그리고 예전 그 배우 김세윤 이제 선생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붙여야 될 연배의 배우를 떠올려 주신 분도 많은데 아, 그분은 저도 당연히 알죠. LAR이랑. 저 어릴 때 저랑 이름 같은 유명인이 그분이 나오니까 찾아봤죠. 그분 본명은 김창자 세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윤은 예명입니다. 모르셨죠? 그건 제가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년의 유산이란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이세윤이 나오는 100년의 유산 사운드 트랙을 들어보니 박영규 씨가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뚫어. 가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이은선 기자 만날게요.

0: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감사드려요.
1: 어떤 점에서
0: 길지 않은 네. 시간에 네. 세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를 또 찾아주셨어요.
1: 맞아요.
0: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1: 네, 팽세윤 씨.
0: 와, 팽세윤.
1: 네.
0: 오, 교도관이었다고.
1: 네, 정웅인 배우가 연기하는 네. 캐릭터입니다.
0: 근데 이은선이 없었어요?
1: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은선이란 이름을 가진 캐릭터도 기억이 없는데.
0: 뭐 김은선, 박은선 어딘가 나왔을 것 같은데.
1: 제 이름이 최은선. 캐릭터 이름으로 쓰기에 그다지 네. 인상적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0: 이거 다 또 찾아주실 거예요. 우리
1: 네.
0: 청취자분들 영화 속에 이은선이면 더 좋고 아니면 은선이란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혹시 기억나시면 바로 제보 바랍니다.
1: 네, 정말 없을 것 같지만
0: 네, 네. 대가는 없습니다. 네. 이름 불러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 미지의 공간 혹은 무의식 속으로입니다.
0: 무지의, 아, 미지의 공간.
1: 네, 네, 미지의 공간 혹은 무의식.
0: 무지가 아닙니다. 네, 미지의 공간 혹은 무의식 속으로.
1: 네, 미지의 대상을 떠올리면 네. 두렵기도 하잖아요. 두려운 그죠? 감정이 먼저인 것 같은데
0: 네.
1: 두려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상을 생각할 때 감흥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0: 그쵸, 기대도 좀 있긴 하죠.
1: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나랑 친숙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나에게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좀 신기한 체험을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그리고 영화를 본 관객들도 결국에는 그 기묘한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영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미지의 공간 혹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영화들. 첫 번째 작품은 뭐죠?
1: 5월 27일 개봉 케인 파슨스 감독 연출작 백룸입니다.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영화.
0: 그러게요.
1: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이미지 혹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관심

0: 관심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관객과 접점을 가지느냐의 문제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뭐 할리우드 반응도 그렇고 한국 반응 백룸을 둘러싼 반응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 영화를 설명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면 네. 주인공은 클락이라는 남자고요. 네. 결혼 생활이 지금 다 무너진 상황이죠. 그리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교회 지역에서 가구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구점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 좀 파산 직전의 남자 같은 위기감이 이 사람을 좀 감싸고 있는데요. 어느 날 새로운 공간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클락의 심리치료사는 메리라는 여잔데 클락이 실종이 되자 그 사람이 남겼던 말들, 그러니까 클락이 막 흥설수설하면서 남겼던 그 말들을 단서로 이 사람의 행방을 쫓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 이야기의 줄기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얘기인 것 같고요.
1: 네.
0: 백룸이라 불리는 공간의 실체가 당연히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다만 백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고 인물들은 그 방을 부를 이름을 몰라요.
1: 아,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이 공간을 백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1: 일단 백룸 괴담, 네. 뭐 백룸 시리즈를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 영화 보기 전에도?
0: 제가 이거를 땡튜브에서 네. 우연히 본 적 있어요. 너무 난리가 난 영상이라고 해서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재밌나? 이렇게 보다가 네. 아 근데 아이디어로 되게 잘 승부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네. 영상을 한 편 본 적이 있고 제가 지금 오늘 차차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개수가 되게 많은데
1: 네.
0: 그걸 다 보지는 못했고 한 3, 4편 정도를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화로 나온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접하고 좀 흥미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는 그 백룸 시리즈나 백룸 괴담을 잘 몰랐어요.
0: 네.
1: 그런데 제가 이 백룸 영화 보고 와서 어떤 영화인지 얘기를 할 때 저 아는 작가님이 둘째가 지금 가장 기다리는 건 토이스토리이고 첫째가 제일 기다리는 건 백룸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 세대에서는 백룸 괴담이 꽤 유명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0: 맞아요.
1: 아는 그 유명한 게 나온다고 하니까
0: 네.
1: 확실히 좀 세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그렇기도 하고
1: 아무래도 이 영화를 네. 만든 감독과 비슷한 세대가 네. 특히 좀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0: 뭐 세대도 그렇고 인터넷 문화에 평소 얼마나 젖어 있는가에 따라서
1: 네.
0: 이 영화에 대한 뭐 기본적인 반응과
1: 네.
0: 그리고 본 이후의 반응도 완전하게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접하고 나서 가장 처음 떠오른 거는 아 이제 전혀 다른 영상 문법을 가진 세대가 온다. 이미 왔다라는
1: 네.
0: 감각이었고 백룸의 세계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온라인에서 퍼져나간 하나의 현상이 영화가 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2019년에 미국의 이미지보드 웹사이트인 4chan이라는 데에 익명으로 올라온 사진 한 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진에 우리가 그 AI를 사용할 때도 활용할 때도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1: 네.
0: 프롬프트를 입력하잖아요.
1: 네.
0: 뭐 사진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이미지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1: 네. 그래서
0: 그런 식으로 이 게시판의 프롬프트는 무언가 이상하고 불안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제출해달라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올린 사진이 어느 상가 내부를 찍은 것이었는데 이 백룸의 공간과 유사해요. 천장에 줄지어 형광등이 쭉 달려있고 왜 사무실 천장이 이렇게 격자 무늬로 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형광등이 달려있는 천장에 채도가 낮다 못해서 너무 칙칙하게 느껴지는 그 노란색 벽지만 존재하는 텅 빈 공간. 을 올렸는데 이 이미지가 순식간에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가 막 덧붙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안에서는 이것을 크리피 파스타라고 부르는데
1: 네.
0: 우리가 보통 복사 후 붙여넣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유래한 속어인 카피 파스타라는 것을 또 변형한 신조어가 크리피 파스타인 거예요. 좀 기묘한 괴담들을 이미지나 또 누군가 이야기에 더 더 덧붙이고 더 덧붙이고 하는 현상인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사되면서 퍼져나가는 이야기의 덩어리 같은 걸 뜻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 백룸의 케이스는 그런

0: 부전으로 전해지던 속성이 인터넷에서 무한 텍스트 증식으로 대체된 결과를 스크린으로 옮긴 결과값이라고 일단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오픈소스에 가까웠던 거죠. 모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이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든 케인 파슨스라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무료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어도땡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걸 사용해서 9분짜리의 동명의 단편 영화를 유튜브에 공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로 20개가 넘는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건이 사람이 영화를 배운 적이 없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본인의 랩탑 하나로 그냥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1: 그리고 2022년에 16살이었다면서요.
0: 정말 완전히 다른 세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데서 역으로 발생하는 저는 압도적인 고립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내가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나조차 분리되어 있는 건지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주는 그 고립감에 의도적으로 되게 조악하게 만든 그 화면을 결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지 모를 존재에 쫓긴다. 내가 사냥당하는 중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공포잖아요. 그건 실제에서도 뭐 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공포인데 그걸 다 결합한 이 세계관이 바로 백룸 유니버스라는 것이고요. 어릴 때부터 이 감독이 뭐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뭐 땡튜브 등을 통해서 영상 언어를 그냥 아예 내재하고 자라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2005년생 혹은 2006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정말 어린 거죠. 그러니까 아직 20대가 그냥 통으로 남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당도한 이 소스가 정말 남다른 전염성과 파급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 레퍼런스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가장 근접하게는 사가 TV 플러스의 세브란스 단절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
1: 맞아요.
0: 시리즈도 아마

0: 건 지금 아직 국내에는 공개가 안 됐는데 옵세션이라는
1: 네.
0: 지금
1: 맞아요.
0: 이분도 땡튜브를 하던 사람이고 20대 감독이죠. 커리 바커라는 감독인데 이분도 옵세션이라는 공포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할리우드로 거의 박스오피스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렇게 영상 매체를 적극적으로 흡수한 세대가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전형적인 시네마 키즈가 아닌 의미로서의 감독들이 출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땡튜브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대변되는 소셜미디어 영상 문법을 내재하고 자란 세대들이 영화 시장의 문법을 얼마나 바꿔놓을 것인가. 영화 시장 환경을 얼마나 다르게 재편할 것인가가 또 최근 다가오는 아주 가까운 근미래에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저 어릴 때도 우리가 새로운 세대라고 그랬는데
0: 뭐 모든 세대가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1: 그죠. 또 MTV를 보고 자란 네. 세대 또 새로운 세대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듯이
0: 네.
1: 늘 그 시대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제는 땡튜브가
0: 네.
1: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자신의 삶에 늘 존재하고 있었던 세대가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0: 네.
1: 자, 가장 중요한 그래서 백룸은 뭡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게 원래 제목은 백룸에 또 S가 붙어요.
0: 백룸즈죠.
1: 이게 백룸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
0: 이게 공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무리 제가 말로 설명을 해도 이게 네.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질 텐데
1: 그래서 제가 네.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수 없이 예고편을 보세요. 말로 하기 힘들어요. 예고편을 일단 그쵸. 보시면 대충 그런 느낌의 그런 곳들이에요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0: 제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한 대사가 이 영화 안에 있어요.
1: 네.
0: 여기에 개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
1: 네.
0: 개를 묘사한 다음 그려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1: 맞아요,
0: 대사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0: 이 영화를 설명하고 있는 저의 심정이 지금 딱 그런 마음인데 일단 이 백룸이라는 공간은 아까 설명드린 묘사가 사실 다예요. 끝없이 이어진 그 천장에 막 윙윙윙 소리가 나는 형광등 그리고 노란 벽지로 둘러싸인 미지의 공간인데 영화의 첫 장면은 파운드 푸티지의 고전인 블레어 위치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누군가의 POV, 그러니까 시점 숏으로 그 공간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누군가가 남긴 영상 기록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처음이고 이것은 스포 축에도 못 끼는 게 앞에 5분 정도의 이야기예요.
1: 네.
0: 이 뒤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백룸의 실체는 그냥 방이에요. 근데 또 다른 방, 계속 다른 방, 방방방이 이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클락이 처음 메리에게 설명하기로는 거의 뉴욕 지하철 노선도 같은 공간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룸에 들어가면 가구가 쌓여 있거나 뭐 빨래더미가 쌓여 있는 공간도 있고 칸막이가 있는 공간도 있고 저게 문이야 창문이야 싶은 작은 무언가들이 달린 공간도 있고 경사로도 있고 어디론가 절대 이어지진 않는데 계단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계단.
1: 뭐 수영장인지 네. 목욕탕인지 같은 것도 나오고.
0: 맞아요. 네. 정말 다양한 공간이 이 백룸 안에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이 공간이 발견되는 것은 클락이 운영하는 가구 매장의 지하죠. 이 사람은 클락 선장의 오스만 제국이라는 누가 저 이름을 보고 가구를 사러 가지 싶은
1: 제가 보면서 아 장사하실 분은 아니야
0: 네.
1: 감이 너무 없으셔 하는 생각을
0: 그쵸.
1: 했어요.
0: 애초에 이 사람은 건축가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정말 그 장사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
1: 맞아요.
0: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지하 벽 틈에서 새로운 공간을 희미한 불빛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저는 왜 의미심장하다고 봤냐면 이 사람이 메리라는 심리치료사에게 가서 늘 듣는 이야기가 익숙한 길을 벗어나세요 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익숙한 길을 처음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험에서 1차적으로 이 사람이 느끼는 놀라움이 있을 거잖아요.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다는 그 놀라움이 이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는 관객의 반응과 완전하게 일치해요. 이 사람이 처음 보는 걸 우리도 다 처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은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시간에 제가 8번 출구라는 일본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없는 인공적인 공간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그 이미지.
1: 오히려 사람이 북적북적 한 게 우리에게 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곳.

0: 그렇죠.
1: 특히 뭐 쇼핑몰.
0: 맞아요. 대표적으로.
1: 뭐, 예, 지하철역. 네. 이런 데는 늘 사람이 있는데 네. 갑자기 거기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을 때 네. 느끼는 이상한 기분 같은 거.
0: 그렇죠. 예. 그러면 본능적으로 뭔가가 좀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현실 세계 이야기로 풀면 뭐 재난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1: 28일 후의 오프닝처럼.
0: 아,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리미널 스페이스 공간의 그 공포감을 극대화한 장소가 바로 백룸이고요.
1: 네.
0: 저는 이 공간이 너무 다르게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실제하는 집단 실험의 무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게다가 영화를 보면 이 백룸을 관리하고 연구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 암시를 주거든요.
1: 네.
0: 실제로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의 재구성이라든지 기억으로만 만들어낸 그 왜곡이 완성한 누군가의 내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성의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간을 사냥하는 굉장히 고약한 취미를 가진 어떤 존재의 폐쇄적인 미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분명한 설명을 제가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뭐 같다고 생각하냐면 로후샤우 테스트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 검사 중에 이렇게 물감을 묻혀서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펼치면 좌우 대칭의 잉크 얼룩을 해석하는 인격 진단 검사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다층적인 해석을 부르고 각자의 감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로후샤우 테스트의 비유를 일단 하고 싶고요. 분명한 건 나의 실제적인 공포가 아니라 무의식의 공포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1: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 보시고 나면 궁금해. 그래서 정답이 뭐야?
0: 네.
1: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찾아 나서시면 사실 답을 구하기 힘드신 게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심리 검사에 가까워서
0: 네.
1: 그렇게 보이면 그게 맞는 겁니다.
0: 맞아요.
1: 네.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잘못 봤나? 이거의 진짜 의미는 뭐야를 찾아보는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거다. 아, 재미는 있겠지만
0: 네.
1: 원하는 답을 얻기는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0: 네.
1: 백룸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일단 이 클락과 메리라는 주인공의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심리적으로든 무너지는 사람들 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렇게 뭘 쌓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화나 책을 인생의 어떤 시기에 접하느냐에 따라 그 감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연으로 약간은 좀 무너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안에서 자기만의 것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것을 영화를 통해서 백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은 계속 바닥 아래로 끌어내려지는 사람들이에요. 클락과 메리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간다기보다 계속 내려가는, 침잠하는 이런 상태를 가진 사람들인데 특히 클락 같은 경우는 실패와 분노의 감정을 조절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메리가 이 사람에게 조언하기로는 사람들은 원래 각자 모양대로 삶의 루틴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같은 문제와 해결책을 맴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라는 걸 인지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새로운 길을 못 찾는 사람은 메리예요.
1: 네.
0: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에 완전히 갇혀 있고 심지어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토템처럼 계속 지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익숙한 길만 계속 고집하던 사람들이 이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무엇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가 이제 이 백룸이라는 공간과 영화가 가진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공간은 결국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포를 주기도 하고 오늘의 주제처럼 기묘한 방식의 안식처가 되기도 해요. 이건
1: 네.
0: 영화를 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다 통과하고 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거대한 은유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우리한테는 요즘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1: 맞아요.
0: 이미지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나의 기억에 덧대져서 그게 다 왜곡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봤던 건 A인데 이게 정보가 너무 많고 막 이런저런 이미지가 중첩이 되면 결국에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건 한 D 뭐 이 정도까지 이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왜곡의 형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

0: 사람들이 섞여 있는 시대에 대한 엄청나게 강렬한 알레고리가 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함축한 하나의 대사가 또 이 영화에 등장을 하죠. 이곳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곳이다.
1: 궁금하죠, 여러분? 자, 이 케인 파슨스라는 네. 20살에 이 영화로 장편 데뷔한 이 감독은 또 음악도 직접 만들었다니 참 이 친구 뭐지? 자, 케인 파슨스 그리고 이도반 브레멘이 함께한 스코어 핸드프린트라는 스코어 준비했거든요. 이 음악의 분위기가 영화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음악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바로 이런 분위기의 영화입니다. 백룸에서 핸드프린트라는 스코어였습니다. 이응상 기자의 필소굿, 오늘은 미지의 공간 혹은 무의식 속으로라는 주제로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백룸을 먼저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뭐예요?
1: 무의식하면 이 감독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돼야 되지 않을까요?
0: 아마 영화를 본 뒤에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싶은 마음도 이 감독이 원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로스트 하이웨이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0: 네.
1: 1997년 작품이니까 이 영화도 지금 연식이 꽤 됐네요 이미.
0: 그러게요.
1: 네.
0: 근데 되게 뭐 오래전 영화 뭐 날 좀 뭐랄까요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1: 네.
0: 로스트 하이웨이는.
1: 늘 린치 영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죠.
0: 네.
1: 이 영화의 주인공은 색소폰 연주자인 프레드라는 남자고요. 아내 르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인터폰으로 누군가 딕 로랑이 죽었다라는 말을 건네요. 그럼 프레드의 반응은 그게 누군데?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지? 라는 반응이에요.
0: 네.
1: 그 이후에 집에 정체불명의 VHS 테이프, 요즘은 이거 보기도 힘들죠. 이 테이프가 네. 도착을 하고.
0: 테이프가 도착을 해도 볼 수가 없죠.
1: 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 외관이 찍힌 테이프가 도착을 하고 이후에는 집 내부가 담겨있는 것들이 도착을 하게 돼요.
0: 네.
1: 이건 너무 무섭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본인과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테이프가 도착한다는 게 너무 무섭죠. 그런데 갑자기 프레드가 아내의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0: 자, 이게 데이비드 림친이다.
1: 그리고 나서 수감이 되는데 갑자기 미스터리하게 사라져요.
0: 네.
1: 교도관들이 이 사람의 감방에 찾아왔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람이 젊은 자동차 정비공인 피트로 교체되어 있죠.
0: 이게 데이비드 림친입니다.
1: 네, 그리고 그의 자리에 한마디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남자가 나타난 건데요. 피트가 이후로 르네와 같은 외모를 한 앨리스라는 여자를 만나고
0: 네.
1: 두 사람, 그러니까 프레드와 이 피터가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미스터리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최선의 설명일 것 같아요.
0: 제가 좀 궁금한 게 예전부터 웨스 앤더슨의 옷장이 궁금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독들마다.
1: 네.
0: 항상 데이비드 린치의 머릿속이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와, 대체 그 머리 안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걸까. 그중에 한 편이 로스트 하이웨이. 자, 그런데 이 작품은 데이비드 린치와 심리 현상의 만남이라고요?
1: 이 영화가 네. 나온 이후부터 초현실주의 누아르 호러라고 많이 불렸어요.
0: 와, 이름 잘 지었다.
1: 그리고 백룸이 처음 등장했을 때
0: 네.
1: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따라붙을 이름일 것 같은데 백룸이 데이비드 린치 초기 영화에 많이 비견되어서 지금 언급이 되는 중이죠.
0: 맞아요. 리뷰를 보면 린치 네.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1: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뭐 어두운 욕망과 좀 파괴적인 세계관을 다루는 심리 스릴러라는 점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 린치의 빨간 방이라고 린치가 드물게 남긴 본인의 에세이가 네. 있는데 여기서 언급을 하기로는 실제 사건에 영향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제이 심슨 사건인데요.
0: 네.
1: 이게 1994년에 내셔널 풋볼 리그인 선수인 오제이 심슨이 전 아내인 니콜 브라운 심슨과 식당 종업원을 살해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일화인데 이게 한국에서도 화제이긴 했지만
0: 네.
1: 미국 전역에서 얼마나 화제였냐면요. 그 95년에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에게 오제이 심슨이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국제사회 네. 엄청난 이슈였던 거예요.
0: 이게 약간 그 외계인이 실제로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 거의 그 정도 급의 호기심이었죠.
1: 그렇죠. 그리고

0: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선고 장면이잖아요.
1: 네.
0: 이걸 1억 5천만 명이 시청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생중계가 네.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너무나 좀 큰 사건이었던 것인데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 로스트 하이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린치 감독이 이 오제이 심슨을 보고 좀 놀랐대요. 왜냐하면 미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 문제도 없이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1: 네.
0: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이 정말로 누군가를 살해하는 짓을 저질렀다면
1: 네.
0: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삶이 이어질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여기에 결합된 심리학인 용어가 시민성 기억상실이라는 것인데 이게 공포를 회피하려고 마음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현상. 그러니까 기억상실과 좀 결합이 되는 이런 현상을 섞어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트웨이는 그런 심리현상에 대한 영화이고 나아가서 영원한 비밀은 없다라는 걸 지적하는 작품이다. 라고 린치가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집착을 했던 대상을 실제로 죽였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의 기억에서 더 젊고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서 다시 같은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둡고 음침한 상상력이고 기억과 왜곡의 재구성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영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린치가 여기 안에 나오는 미스터리맨이라는 정말 미스터리한 존재에 대한 아이디어가 실존 인물이든 아니든 초자연적인 인상을 주는 누군가에 대한 느낌에서 비롯됐다라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꿈을 꾼 것 같은
1: 네.
0: 그런 느낌인데 이 느낌이 나아가서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린치가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줬죠.
1: 로스트 하이웨이하고 머롤랜드 드라이브가 저는 다른 영화인데 늘 이렇게 묶여서 같이 머릿속에 네. 떠올라요. 약간 짝꿍처럼.
0: 네.
1: 네. 뭐 스피노프 같기도 하고
0: 그쵸,
1: 뭐
0: 서편
1: 같기도 하고
0: 짝패 같은 느낌이
1: 네,
0: 있죠.
1: 그런 느낌의 영화 두 편이기도 합니다.
0: 그리고
1: 로스트 하이웨이와 머롤랜드 드라이브.
0: 로스트 하이웨이가 그 어두운 한밤의 고속도로를 막 질주하는 그
1: 네.
0: 장면이 앞뒤로 나오는데
1: 그 차선 계속 지나가는
0: 네. 네. 터미네이터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그 차선의 인상이 그렇죠, 남아있는 그렇죠. 영화죠.
1: 그런데 주의를 주셨습니다.
0: 네.
1: 깔끔한 해석에 뜻을 두지 마시오.
0: 백님도 그렇지만 이 영화는 네. 진짜로 그러셔야 되는 영화 같아요.
1: 데이비 린치 영화를 내가 깔끔하게 해석해줄게.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
0: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1: 네. 그 사람이 뭐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0: 이 영화가 사운드 디자인도 굉장히 강박적이고요.
1: 네.
0: 좀 전체적으로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나는데 특히 모든 실내 장면이 어딘가에 내가 계속 갇혀있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설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현실과 꿈의 영역을 없애고 뭐 그 사이를 오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데이비드 린치 영화에만 그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없고 관객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혼란에 빠뜨리는 작품이 린치의 영화죠. 그래서 관객이 결국에는 이 주인공인 프레드와 같은 편집증적인 증세가 막 일어날 정도의 상태가 되는데 그 프레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왜곡된 현실이 또 이 영화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고 악몽 같은 분위기의 어떤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를 반드시 좋아하시게 될 거고요.
1: 네.
0: 영화에서 출연 분량은 정말 몇 장은 안 되는데 보고 나면 이 미스터리맨의 이미지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작품이 되기도 하죠. 마치 한니발 렉터 같은 느낌의 캐릭터인데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눈썹을 다 밀어버린 채 나타나는 그 미스터리맨은 기괴함과 과장된 무언가 사이를 엄청나게 오가면서 이 영화의 톤을 만들거든요. 이 연기를 보고 나면 출연 분량은 상관없이 이 사람이 거의 주인공이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을 연기한 로버트 블레이크라는 배우가 이 영화 이후에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것도 참 굉장한 이 영화의 느낌인데요. 네. 어쨌든 데이비드 린치는 미스터리를 설정해놓고 관객을 악몽 같은 미로로 몰아넣는데 정말 탁월한 재능을 지닌 감독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영화를 포함해서 린치의 영화를 제대로 즐기려면 마음을 그냥 비우고 네. 그냥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1: 혼란스러움이 네. 매력인 영화입니다.
0: 네. 왜냐하면 네. 너무 막 이해를 하고 퍼즐을 짜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 영화가 주는 매력을 다 놓치게 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둡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계관 그대로를 즐기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린치 감독은 평생 명상을 즐겨 했고 그리고 공식 석상에 설 때나 언제나 정말 단추 하나도 함부로 안 푸르는 정말 깔끔 그 자체의 인상의 사람이었는데 저는 린치 같은 사람이야말로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실생활에서 풀어놓지 못하는 머릿속에만 있는 그 욕망을 영화를 통해서 정말 모두 발산했던 창작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린치 영화를 한 편도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입문작으로 전 적당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뺑놈과 로스트웨이를 좀 엮어서 보신 이후에 네. 린치의 문제작인 뭐 트윈픽스라든지 네. 머롤랜드 드라이브라든지 등등의 영화들로 한번 쭉 진입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늪에 빠지십니다.
0: 네.
1: 네.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데이비 린치의 세계로 들어가면.
0: 네.
1: 자, 오늘은 미지의 공간 혹은 무의식 속으로라는 주제로 상영 중인 영화 백룸 그리고 1997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 로스트 하이웨이 두 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Funny how secrets travel on.

마지막 곡은 로스트 하이웨이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데이빗 보이의 I'm Deranged. 투표 잘 하시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말에도 무게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또 어떤 말은 바위보다 무거워서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이죠. 새아침이 시작하는 딱 이 시간,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후보자들은 그동안 거리를 가득 채웠던 수많은 공약들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게 그 속에 담긴 말의 무게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동시에 그 약속들이 진짜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이겠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3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노래 A Better Tomorrow 였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이죠. 이미 시작됐고요.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투표 마치신 분들도 있겠지만 투표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잠깐 시간 내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고요. 저도 아직 투표를 못했거든요. 이따가 가서 할 예정이니까 우리 꼭 같이 해요. 네, 새 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0: 일의 도망자들 함께하죠. 오늘 일 쉬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물론 직업의 특성상 그러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 시간 통해서 마음으로나마 함께 도망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0047번님, 파주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실 간호사예요. 양주에서 파주로 오가며 출퇴근을 하는지라 적지 않은 거리를 달려가죠. 오늘은 저녁 근무여서 아주 여유롭게 아침을 출발합니다 하셨습니다. 오, 저녁 근무인데도 아주 일찍 일어나셨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여유 가지는 거 하루를 시작하기에 최고죠. 근데 이런 말 혹시 징크스일까요? 응급실 가시는 일 별탈 없이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으면 합니다. 출근 잘 하시고요. 그 전까지 여유 꼭 누리세요. 2191번님, 부모님 케어를 위해 시골에 내려온 지 3년이 되었네요. 곁에 계시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뵈러 가는 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 따님인지 아드님인지는 안 써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최고의 효도를 하고 계시네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또 예쁘게 봐주실까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시죠? 맛있는 한 끼 꼭 같이 하시고요. 또 날씨 좋으니까 어디 잠깐이나마 산책 다녀오셔도 좋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2098번님 대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40대 아기 엄마예요. 친한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평택으로 일하러 갑니다. 아침 7시 반까지 도착해야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지런히 준비하고 아기 얼굴도 못 보고 집을 나섰네요. 부탁받은 일이라 절대 늦으면 안 되는데 제발 늦지 않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대전에서 평택으로 가는 게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계산해서 가셨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급하면 탈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애기도 오늘은 좀 보고 싶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요? 부지런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박상인님, 지난 주말에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공기 좋고 시원하고 날씨도 좋아서 물 위에 누워 하늘을 보니 스트레스가 싹 풀리더군요.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영지도 혹시 최근에 물놀이 다녀온 적 있으실까요? 이 기분 이대로 여름을 기다려봅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와, 저한테 계곡은 정말 한여름에만 갈 수 있는 그런 머리까지 쭈뼛 써는 시원함이 있는 곳이거든요. 바닷가는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계곡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춥진 않으셨나요? 벌써 계곡이라니 저는 좀 놀라운데요. 그래도 좋은 시간 가지셨다니 다행입니다. 맞아요.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으면서 여름 느껴보시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새싹 청취자이신 0750번님이 러닝하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였어요. 9294번님도 같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191번님, 2098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6804번님. 영디, 2주 전 발가락을 다쳤는데 드디어 실밥 풀고 완쾌 판정 받았어요. 이제 샤워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 걸을 수 있답니다. 마음이 너무 상쾌하네요. 제발 올해는 더 이상 다치지 않길 바라봅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근데 2주면은 크게 다치셨나 봐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0: 이게 다치면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돌아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특히 다리나 발 같은 부위는요.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김혜진님은요. 저는 늘 출근 준비를 하면서 미니로 영디를 만났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연차 써서 선거일까지 3일을 쉬네요. 양주에서 서울까지 출근하다가 지금 이불 속에서 듣고 있는데 나 회사 안 가도 되는 거 맞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이불 속에서 들으니 영디 목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려요. 행복합니다. 맞아요. 사람이 꼭 이렇다니까요. 저도 휴가는 분명히 휴가인데, 나 지금 괜찮은 거 맞지? 지금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안 오는 거, 이거 괜찮은 거지? 싶은 그런 불안함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혜진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3일 동안 쉴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니까요. 잠시 회사 생각은 멈추시고, 마지막 연휴까지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6925번님, 새싹이시네요. 6월 2일, 어제가 제가 지금 직장으로 이직한 지딱 1년 되는 날이었어요. 지금 회사는 아침 7시 반 출근, 오후 4시 반 퇴근이라 출근 시간이 예전보다 당겨지면서 테디 방송을 듣던 제가 영디 방송을 듣게 됐는데요. 재밌는 건 퇴근하고 있으면 오후 4시 55분쯤에도 우리말 나들이로 영디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출퇴근길에 친구가 되어주신 영디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직 적응 잘 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1주년이었으니까 저랑 정말 친구가 맞는데요? 동기라고 할수 있을 법한 그런 같은 기간을 보냈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항상 저와 출퇴근을 함께하는 그 기분, 좋은 기분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에너지 가득 드릴게요. 오늘도, 오늘은 쉬시겠죠? 혹시? 그쵸? 오늘은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듣고 오시죠.
1: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여름 노래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무척 덥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31도, 춘천 32도, 부산 26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어제 비가 내렸던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겠고요. 하늘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는데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내렸던 비로 남부 내륙에는 새벽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가시거리 확보될 때까지 안전운전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여름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비 소식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최근 SNS에서 2026년 장마 기간이라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힌 글들이 엄청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비가 온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거 기상청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기상청은 이미 2009년부터 장마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공식 예보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현대 기상학에서 장마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생긴 정체 전선 때문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요.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장마의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비구름이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는 게 아니라 좁은 지역에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지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바뀐 거죠. 심지어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그 뒤에 비가 더 많이 내리기도 하니까 괜히 혼란만 줄 수 있어서 예보를 중단한 건데요. 그래서 요즘 기상청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현상 자체를 뜻하는 장마라는 말 대신 기간의 개념을 담은 장마철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장마철이라고 해서 맨날 비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 표현이 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두세 달 뒤 날씨를 날짜별로 예고하는 건 현재 기상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니까요. SNS에 떠도는 정체 모를 날씨 괴담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기상청의 실시간 예보 잘 챙겨보시면서 여름 날씨에 대비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공식 예보를 중단했으며 현상 자체를 뜻하는 장마보다는 기간의 개념을 담은 장마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목리의 비의 계절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장마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올해는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할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뭐 지자체에서도 대비를 잘 하겠죠.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농사 짓는 분들이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차 갖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미리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동남아처럼 이 스콜성 비가 자주 내리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잘 준비를 해야겠다. 저도 이런 생각했거든요. 피해 없도록 우리 미리미리 잘 준비하자고요.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시죠.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조명을 끈 숲 체험장에 도착했고요. 저기 반짝이는 뭔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소리 참 정겹죠. 반딧불이는 꽁무니에서 빛을 내는데요. 이 불빛은 암수가 서로를 찾기 위한 대화 수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말씀드리는 순간 저기서 수컷 한 마리가 빛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와, 그리고 풀잎에 앉아있던 암컷이 그거에 맞춰서 빛을 또 깜빡이고 있네요. 오, 지금 실시간으로 러브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좀 해보려고 정말 나왔는데요. 아니 글쎄 라디오에서 개똥벌레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6월은 흔히 개똥벌레로 불리는 반딧불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라는 말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반딧불이를 만나러 도망쳐 봤는데요. 저는 지금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본 반딧불이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속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고사성어의 뜻을 쉽게 풀이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등불을 켤 기름을 살 돈이 없자 여름에는 반딧불이를 모아 불을 밝히고 겨울에는 마당에 쌓인 눈에 반사된 달빛을 조명삼아 밤새 공부해서 마침내 성공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반딧불이와 관련된 말이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공부하는 자세를 일컫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구사일생, 2번 형설지공, 3번 산전수전, 4번 일편단심.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구사일생, 2번 형설지공, 3번 산전수전, 4번 일편단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울시티의 파이어플라이 함께 하시죠.

0: earth turns slowly. It's hard to say that I'd rather stay awake when I'm asleep, because my dreams are bursting at the seams.
1: OST의 Fireflies 듣고 오셨는데요. 반딧불이가 영어로 Firefly예요. 그래서 이 곡 함께 하셨습니다. 정답 알아볼게요. 반딧불이와 관련된 말이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공부하는 자세를 일컫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형설지공이었습니다. 네, 이 형설지공은요. 반딧불이형, 눈설, 갈지, 공공, 공로, 성과, 성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딧불이와 눈빛으로 공부한 노력, 의지가 성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딧불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딧불이 축제 하는 곳들 꽤 있던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이렇게 풀밭, 숲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 가보면은 반딧불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녁마다 산책 나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어린 시절에도 참 재밌게 놀면서 아 예쁘다 했으니까 지금 봐도 예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숲에서 정말 깜깜한 곳에서 반딧불이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기는 해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이 노래가 흐르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죠. 전지현. 최근에 영화 군체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전지현 씨를 보니까 이 영화가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려던 일을 싹 다 접고 2001년 전지현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 엽기적인 그녀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견우74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티즌이 PC통신에 연재했던 인터넷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요. 그래서 주인공 차태현의 극중 이름이 견우였고요. 전지현의 극중 이름이 그녀였죠. 뿐만 아니라 명장면들도 참 많았어요. 그녀가 산에서 견우야 미안해 라고 소리치는 장면, 또 견우가 다른 사람에게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런 걸 지켜야 한다 라고 십계명을 말해주는 장면, 아마 기억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장면들 하나하나 추억하면서 같이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흥행을 당시에는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죠. 연인끼리 신발을 바꿔 신거나 교복을 입고 주민등록증을 들이밀면서 나이트클럽에 가는 장면도 많이들 따라했는데요. 그리고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소나무 밑에 이것을 묻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이것이 대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촬영했던 강원도 정선에는 이것 공원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극중에서 차태현과 전지현이 소나무 밑에 묻었던 것이자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국립국어원에선 이것을 기억상자로 순화해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타임머신, 2번 타임아웃, 3번 타임캡슐, 4번 타임슬립.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타임머신, 2번 타임아웃, 3번 타임캡슐, 4번 타임슬립.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좀 더 드릴게요.

엽기적인 그녀 OST 신승훈의 I Believe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극 중에서 차태현과 전지현이 소나무 밑에 묻었던 것이자 이것에 해당하는 말. 정답은 바로 3번 타임캡슐이었습니다. 2001년이면 저는 아직 어릴 때라 교복 입고 나이트클럽 가는 건 못 해봤고요. 하지만 그 타임캡슐 묻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현우야 미안해 이거는 뭐 매일 했죠. 매일. 아, 전지현 씨 이때 정말 아름다웠죠. 지금도 물론 아름답지만 이때 그 청초한 분위기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8832번님.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남편과 함께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지 20년이 다 됐죠. 요즘은 회원이 100명이 넘는 소백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과 함께 건강을 지키고 있네요.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 좋은 노래 듣고 싶어서 노래 예약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 마이클을 봐서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부탁해요 하셨네요. 와, 근데 회원이 100명이 넘는 클럽이라고요? 굉장히 큰 클럽이네요. 이 소백 배드민턴 클럽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소백산 근처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오, 근데 배드민턴 건강에 정말 좋죠. 유산소도 되고 또 근력 운동도 될 거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것 같네요. 오늘도 배드민턴 잘 치고 오시고요. 클럽 분들과 함께 그럼 새 아침 들으면서 이 아침 맞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832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투표 꼭 하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가 내일 치러져요. 학생들은 첫 모의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쉬는 날인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서 열공을 하겠죠. 학생 청취자 여러분들, 이 테디 삼촌이 격하게 응원해요.

내일이 학생들이 그동안 노력을 평가받는 날이라고 하면 오늘은 우리의 선택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 날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지에 정답을 적듯이 우리도 오늘 투표용지에 각자만의 답을 적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잊지 말고 투표장 꼭 가시고요. 그 어떤 선택을 하시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프로듀스 101 핑미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6월 3일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있는 날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 9회예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 6.3 지방선거인데 지금 시작했죠.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각 지역의 투표장에 신분증을 지참하셔가지고 꼭 가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굿모닝 FM 또 찾아와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 생방이에요. 예, 쉰다고 저는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화님이 오늘도 무더운 날이 될 것 같지만 농장일 일찍 끝내고 투표도 하고 아이 놀아줘야겠어요. 오늘 날씨가 덥대요. 강지현님이 굿모닝 테디, 저는 일요일까지 휴가입니다. 굿모닝 FM 들으면서 여행도 하고 휴식도 취하려고요. 올 좋으시겠어요. 뭐 할 건데요? 뭐예요? 여행 어디로 가요? 충분하게 예 쉬시고 충분하게 즐거우신 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저런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있죠? 네, 있네요. 출근하신 분들 있네요. 아, 화이팅입니다. 이런저런 장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함께하는 두 시간 소중합니다. 오늘 좀 특별히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선거날 맞아서 특집으로 꾸며볼 거예요. 1, 2부는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우리끼리 이야기 좀 더 나누는 시간. 아, 아침에 귀한데 이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투표하시

0: 그리고 누구랑 뭐하면서 보낼 예정이세요?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 또 뭐예요? 그런 것들 지금부터 다 보내주십시오. 신청해 주십시오. 자, 오늘 3, 4부는요. 오늘의 키워드 뉴스 1시간 확장판을 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1시간 하는 건 아니고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1시간 동안 함께 할 건데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부터 선거에서 사랑받는 선거 유세송 등등 지방선거 관련 이슈들 쫙 짚어보는 특별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의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 슬립과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7시 9분 40초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테디 빨간 날 일하는 사람 여기 하나 추가합니다.
5: 화이팅 화이팅.
6: 투표하셨나요?
5: 이제 해야죠.
6: 아, 네. 저도 이따 낮에 갈 생각인데 예. 저처럼 낮에 투표소 향하시는 분들은 옷 가볍게 입으시고요.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늘 맑게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31도, 춘천 32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흐리고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은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또 지금 남부 내륙은 아침 안개 짙게 껴있어서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일본으로 향한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상의 물결이 높아지고 있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6.3 지방선거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어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지방선거날이라서 쉬는 날인 분들이 많으니까 투표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 중이세요? 뭐 누구랑 만나실 거예요? 듣고 싶으신 곡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SG워너비의 더 스토리 듣고 올게요.

SG워너비 더 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성원날을 맞아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만나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고마워요. 0133번님이 아침 안개를 뚫고 투표하고 왔습니다. 1등인 줄 알았는데 웬걸. 부지런한 어르신들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운동 전이라 씻지도 않은 맨얼굴인데 말이죠. 크크크크. 예, 어르신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예. 아, 많은 분들이 또 투표장을 벌써 향해주고 계시는군요. 3689번님이 쉬는 날 일하는 사람 여기도 있어요. 유유. 투표소 앞에 있는 빵집이라 선거날을 항상 줄 서면서 빵 냄새 맡고 들어오시는 손님들로 바쁘답니다. 사장님은 기쁘겠지만 저는 직원이라서 힘들어요. 하지만 테디와 함께하면서 파이팅 할래요. 파이팅 파이팅. 예. 이렇게 특별히 또 장사 잘 되고 특별히 또 바쁜 날은 사장님이 좀 안 챙겨줘요? 뭐 택시비라도? 아닌가? 아 미안하다. 아, 괜히 그런 얘기했나? 하지만 덕분에 손님들이 얼마나 또 행복하게 아침 일찍 예, 빵 먹겠어요. 감사하네요. 함께해요 저랑. 전성희님. 오늘은 중1 아들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 서울로 출발해요. 2박 3일간

서울에서 양평, 여주, 충주, 괴산을 거쳐서 청주로 돌아올 예정이랍니다. 그나저나 아침부터 덥네요. 유유 파이팅 하셨어요. 중1 아들 자전거 라이딩이 서울 양평 여주 충주 괴산 청주까지 가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뭐예요? 선수신가? 뭐야? 이거 뭐지? 와, 제 주변엔 없어가지고. 예, 어른들 중에서도 이제 전문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아주 장기간 프로젝트로 이렇게 2박 3일 뭐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만, 와, 청소년이 이제 어린이 갓 넘었는데 이렇게 되나? 날씨가 오락가락 할 수도 있으니까 지역별로 또 조심하시고요. 예, 멋진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화이팅! 오, 3991번님. 에어컨 기사님이 9시 방문 예정이라 미루고 미룬 청소 중이에요. 유유. 그래도 원래 출근길엔 굿모닝 FM 딱 20분만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풀로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그렇지. 에어컨 기사님 또 이게 남이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봐도 지저분하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 잘 됐네요. 잘 됐어. 마음 먹은 김에 예. 청소도 화이팅 하시고, 에어컨 청소 이제 하고 나면 조금 무더위가 와도 든든하겠네요. 3991번님이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도영의 샌드박스, 예,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이 노래, 예, 잠시 후에 띄워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듣고 올까요? 지금, 그래요. 도영의 샌드박스. 지금 듣고 올 테니까 여러분, 오늘 뭐 하시는지, 예, 그리고 건네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 무료예요.

굿모닝 FM입니다. 도영의 샌드박스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우리끼리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봐요. 자, 5452번님이 일찍 나와서 방울방울 대추토마토 따고 있어요. 초록 속에서 빨강이들을 찾는 재미에 막둥이가 도와주고 있답니다. 덥기 전에 일 마치고 냇가로 발 담그러 가야겠어요. 오늘도 열일하는 테디, 굿모닝 가족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방울토마토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막둥이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예, 성인이신가?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온 가족이 또 함께 이렇게 업무 마치고 냇가에 발 담그면서 또 국수 말아 드시고 이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예,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모두들 화이팅! 8234번님이 저는 오늘 투표하고요. SSG 랜더스 필드 간답니다. 오늘까지 지면 14연패인데 선수들이 부디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하하. 이기겠죠. 예.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오늘이었으면 완벽한데. 오늘이면 완벽한데, 그죠? 해보죠, 뭐. 가능하잖아요. 아자아자. 9896번님이 굿모닝 테디. 샐러드 가게 하는 자영업자인데요. 5시부터 나와서 투표 참관인 알바 나왔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라 문자 보내요. 6시부터 투표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알바 끝나고 또 가게 일하러 가야 해요. 유유. IOI에 갑자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일찍도 자영업 하시는데 일찍도 아르바이트로 오늘 특별한 업무까지 보고 계시는군요. 부지런하십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행운과 행복이 따른다고 저는 믿어요.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오늘 그런 행운, 행복 따를 거예요. 일단 문자 읽었잖아요. 소개됐잖아요. 심지어 노래도 틀 건데요. 9896번님 신청곡 IOI의 갑자기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직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8: 네, 부지런하고 다정한 테디.
7: 부지런하고 다정한 네. 우리 신지 해리포터.
8: 아,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라도.
7: 아니야, 맞는 말이니까 괜찮아.
8: 아,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일단 일어나는 건 힘들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운전하는 맛이 또 있죠. 지금 하나도 안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지나시기 굉장히 좋고요. 고속도로도 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조금 있어서 사고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이천 부근 2, 3, 4차로에서 추돌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천 일대 지날 때 특히 조심하셔야겠고요. 마성터널 부근도 3, 4차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고 부곡 부근은 2, 3차로에서 중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지금 처리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곡 일대는 짧은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안성 부근에 사고 있었는데 여기 내 사고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외에는 고속도로 모두 수월하게 지나고 있고 서울 시내도 수월한 흐름 이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인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시간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내주

사연 만나볼게요. 9459번님이 작년 5월에 반반한 퀴즈에 참여했던 덕상고 방송반 김도윤입니다. 오, 기억나 기억나. 2008년생이라 이번에 처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 용지가 많아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각 정당 홍보물 꼼꼼히 읽고 가서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고 왔습니다.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또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저는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하고 또 본인이 할 일도 이렇게 또 성실하게 잘 하고 쉬는 날이니까 놀지 않고 파이팅 하는데 저는 고3이니까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공부는 하기 싫지. 그 마음도 알지만 이겨낸 거 요런 이겨내는 마음이 아 이런 성실한 마음이 반드시 너 부자 된다. 내일 모의 평가도 잘 봐요 도현 학생 화이팅. 아 예뻐라. 김명희님이 자영업자라 오전에 투표하고 장사하러 갑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중1 아들이랑 후보들 공약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아들의 의견 적극 반영해서 투표합니다. 후후. 와 멋지다. 이런 경험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도 해야 될 40대 50대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될 딱 세대인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정책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보는 것. 이게 뭐 반드시 어느 편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은 이렇게 있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 어때 너는? 너무 멋진데요. 와 제 주변에 없는데 명희님 멋져요. 아들도 멋지다. 337 하나번님이 5시 반에 나와서 운동 끝내고 좀 전에 투표하고 집으로 가요. 모든 후보분들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그 마음 잊지 마시고 본인들의 말에 무게도 잊지 마시고 잘해주시길. 오운완 오투완 운동도 완료 투표도 완료. 잘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퀘스트 끝낸 듯 마음이 가볍습니다. 가벼울만 하네요. 하루의 시작 뭐 어마어마하게 완벽한 시작으로 하시네요. 조금 여유 있는 또 힐링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3016번님이 테디 시내버스 기사는 오늘도 일합니다. 버스는 빨간 날이 없으니까요. 아 그렇네. 사실 저는 빨간 날 주말 출근이 더 좋아요. 종로 광화문 지나는 노선인데 평일 3시간 코스가 빨간 날은 2시간 20분까지 줄어서 훨씬 편하거든요. 게다가 공휴일은 돈이 복사된다니까요. 후후. 공휴일 일하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신청곡은 선거날이니까 소찬이의 야 현명한 선택 부탁드려요. 선곡 좋은데? 3016번님, 기사님 선곡 나이스. 멋진 DJ다. 멋진 PD야. 자, 여러분들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계속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와, 소찬희 선배. 와, 파이팅 뭐야? 파이팅 뭐야? 현명한 선택. 아,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0001번님. 저는 아침 일찍 투표하고 살아있는 갑오징어 사려고 수산시장 왔어요. 깻잎에 양파에 갑오징어 한점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좋은 하루 맛있게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좋다. 아, 미소난다. 미소가 나. 예. 갑오징어 쌈을 탁 먹으면은. 그리고 또 수산시장 가면은 그 초장집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자리 맡아서 이제 먹는데 그장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져요. 하, 거기 장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 양파 쫙 다진 거랑, 아, 마늘 다진 거랑 쪽파 싹 다져가지고 이제 된장 싹 맛장 그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전 광어 먹고 싶어요, 광어. 서보람님이, 저는 여유롭게 한주 보내려고요. 이미 투표도 했고 속초 바닷가 보면서 물멍, 책멍 할 거예요. 해안길 산책도 할 거고 밤바다 거닐기도 할 거고 내일 조식도 먹을 거고 누룽지, 오징어 누룽지 순대도 먹을 거예요. 부럽죠? 예!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요! 미안합니다. 아, DJ가 이상한 소리 내는데 미안해요. 그만큼 부러워. 진짜 부럽다. 잘 즐기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인증사진 해가지고 공유해 주세요. 전다 보니까. 임란 씨가 2년간 취업 준비했던 곳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오늘 투표하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함께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하면서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만큼 아주 많이 먹고 올게요. 많이 먹어요. 아, 너무 축하해. 너무 축하하고. 야, 2년간 준비했던 곳에 합격 딱그 소식 받은 날. 눈물 났죠, 솔직히. 축하해, 축하해. 5849번님, 오늘 지방선거 날이라 구내식당이 쉬어서 팀원끼리 점심 내기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요. 제가 걸렸어요. 유유. 그래도 메뉴는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정할 수 있어서 그걸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오늘 특근 수당 다 날아가게 생겼네요. 유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도박은 하면 안 돼. 도박은. 아, 좋은 날도 있는데, 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아니에요. 거의 리스크가 커. 왜한 사람이 다 내요? 무섭게. 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예, 효율적인 거. 내가 사지만 맛 있고 좀 저렴한 거잘 찾아서 또 기왕 사는 김에 기분 좋게 쏘세요. 3393번님이 오늘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삐뚤어질 거예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들려주세요. 삐뚤어질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러면 나는? 나안 틀어, 이거 안 틀어. 나도 삐딱하게 갈 거야. 오늘 안 틀고? 몰라요, 그냥. 페이 노래 들을까요? 알았어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삐딱하지 마세요. 삐딱하게 듣고 올게요.

삐딱하게 듣고 왔습니다. 지드래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아, 제가 밤 라디오, 저녁 라디오 할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물론 지금 조금 텐션이 높게 이제 시작하긴 하지만 차분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게 라디오 맛인데 오늘 나는 맛있다. 오늘 라디오 맛있어요.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657번님. 아내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라 새벽부터 출근해서 만 5세 남아랑 아침 식사 중입니다. 모닝빵, 계란후라이, 산딸기, 파프리카, 수박 등 먹고 있어요. 사전투표를 해서 오늘은 둘이 같이 헤어샵 가서 머리하고 맛난 점심 먹고 할 겁니다. 독박 육아 화이팅! 다들 투표소 가서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 좋은데요? 남자아이 5살이면 이제 파이팅 점점 올라올 텐데. 독박 육아 화이팅 화이팅! 김명희님이 매번 사전투표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본투표하러 가고 있어요. 배고파요. 아침에 뭐 먹을까요?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종시 산울동 꽈배기 가게 정상 영업합니다. 흐흐흐. 아, 꽈배기 가게를 또 하시는군요. 아침 뭐 먹지? 아침 뭐 먹어요? 저는 아침 식사 안 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아침에 대부분 삼겹살 먹지 않나? 모르겠어. 배고플 때 그냥 시원한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아침에 삼겹살 추천합니다. 아침에 씨 해가지고 한 입 촥 싸가지고 너무 크게 쌌어. 그래서 입에 넣었는데 침 막 나오는 거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먹는 거 추천합니다. 후식으로는 꽈배기. 9991번님. 오늘 4대가 함께 가족여행 갑니다.

할머니 89세 생신기념으로 떠나요. 왕할머니와 작은 아빠 고모들에게 좋은 추억 남겨주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하셨어요. 4대가 함께. 와, 여기 가족들 너무너무 화목하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둘, 넷, 여섯, 여덟, 열 가족이 4대가 모였어요. 10명이서 이동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일단 한 차로는 못 가잖아. 예,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진 남기니까 너무 좋네요. 나중에 결국 남는 건 사진이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행복하게 보내고 오세요. 4354번님이 테디 오늘 출근했다고 삐뚤어지지 마세요. 같은 베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저 안 삐뚤어져요. 에이, 삐뚤어지면 안 되지. 제가 지고 싶은데 약간 불끈불끈한데 지금. 감사해요. 이렇게 또 다독여 주시니까 정으로 갑니다. 외에도 4385번님, 0083번님, 1300번님 등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삐뚤어질게요, 저. 그런 의미에서. 자, 얼마 전까지 여기 있다가 이제 머리 뗐죠? 테이의 같은 베개. 듣고 올게요.

0: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4: 굿모닝 FM태입니다. 감사한 분들까지 만나고 왔어요. 8304번님이 병원에서 일하는 영양사예요. 지금 아침 식사로 애들한테 목살 구워주고 있는데요. 테디가 삼겹살 얘기하네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거 보고 있었어요. 지금 예은 PD랑 진짜 고기 먹는 사람 있다 하면서, 와 애들한테 목살을 구워준다고 했는데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이 그 뽀득뽀득한 그 줄줄이 소세지 있죠. 그거를 일단 12개를 구우시고, 목살 눈대중으로 대충 보니까 한 350g 정도. 아이들이 잘 먹네. 아이들이 잘 먹어. 예. 좋다. 너무 좋다. 아침에 고기 구워주는 엄마 너무 좋다. 효도해라, 얘들아. 효도해. 자, 7448번님이 6시 투표하러 갔는데요. 어떤 분이 신분증 대신 사진 찍어둔 거 보여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겠죠? 결국 다시 돌아가셨어요. 예, 그 사진으로 신분증 저장을 하셔서 그거 보여주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그 사진 말고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투표하셔야 돼요. 오늘 지방선거 모두들 소중한 한 표, 예, 꼭 신분증 참고하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요거 다 최기찬 기자님이 유의사항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3, 4부 지방선거 특집 오늘의 키워드 뉴스 1시간짜리 최기찬 기자와,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5: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8: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0: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3: 목포 신안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4: 나이키, 아디다스, 휴마, 뉴발란스, 플로랄 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젤근젤근젤근 해야 되는데. 아,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오늘 3, 4부는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서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6.3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부터 선거날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추천까지. 그런 음식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꼭 필요한 정보만 가요. 아주 흥미진진한 뉴스들을 가득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KB국민은행, 포스코 ENC,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8시 4분 9초 10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지 리포터.
5: 네, 테디 문자랑 미니 보니까 네. 이미 투표 마치신 분들 꽤 많이 보이는데요. 투표의 열기만큼이나 오늘 날도 뜨겁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대부분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 31도, 춘천 32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어제 비 내렸던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더 높아진 기온입니다. 날이 뜨거워지면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고요. 여전히 태풍의 영향받는 제주도는 날이 흐리겠습니다. 또 동해상에 물결도 높아지고 있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 밀려오는 곳 있어서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아, 오늘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야, 굿모닝 FM 출연한 이래 최초로 한 시간을 책임지는 네네. 기자분이 나타났는데 그게 네네. 바로 최기창. 아. 아니 처음 시작했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1: 갑자기 또 목이 아프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침해야 될 것 같고.
0: 우리 처음 만났을 네. 때 기창 기자님 긴장하셔가지고
1: 목소리가 안 나왔어.
0: 목소리가 안 나왔어. 그게 엊그제 같은데 네,
1: 벌써
0: 야, 네. 어느덧 이렇게 한 시간을 책임지는 예 특별한 또 기자님으로 자리를
1: 잡으셨습니다. MBC의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MBC가 보는 눈이 있다.
1: 네, 공격적인 마케팅인데 뭐 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겠어요?
0: 네. 우리가 저점 매수 제대로 했는지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확인합니다. 8409번님이 우와 최기찬 기자님 한 시간 동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항상 뉴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 4803번님도 소개해 주시죠.
1: 기찬 기자님 휴일에 반가워요. 뉴스 플러스 맞쟁이 신사 번외 시간인가요?
0: 아, 눈치를 이미 챘어. 우리가 너무 이 키워드 뉴스 전에 전 토크에 네네. 음식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1: 아, 음식 얘기가 또 있습니다.
0: 있어.
1: 주제로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0: 예.
1: 뭘 먹어야 될지 오늘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0: 오늘만 뭘 먹어야 될지예요? 이 투표 날
1: 특히 투표 날 뭘 먹어야 될지 혹시 제가 또 이제 선거 관련된 거 취재하면서 예. 뭘 먹고 돌아다녔는지를 제가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0: 그건 궁금하다. 그건 네. 궁금하네. 투표 날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었구나.
1: 달라요 이게.
0: 아 달라?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에이, 왜 또 우우하고 계세요? 같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 오늘의 키워드 뉴스 특별판입니다. 최기찬 기자와 한 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마음껏 또 질문 주시면 우리 최기찬 기자께서 알려주실 거고 최기찬 기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던 분들도 또 기자님을 향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샷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투표는 미리

0: 하셨나요?
1: 저는 이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오늘 무조건 근무를 하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오늘도
1: 네, 출근을 합니다.
0: 출근하시는구나.
1: 물론 제가 지금 라디오 스튜디오 반바지를 입고 왔지만 네. 오전에 좀 쉬었다가 오후에 꼭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를 미리 좀 하는 편입니다.
0: 또 궁금한 게 있어. 선거 날에 이제 취재를 하시잖아요.
1: 네네.
0: 그럼 이제 패션에 네네. 컬러감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
1: 아, 이게 저는 이게 좀 해당이 안 되는 게 좀 예. 아시겠지만 저 패션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0: 그래요?
1: 가장 가까운 옷을 입어요. 손에 잡히는데 가장 가까운 옷을 입기 때문에
0: 외부에서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않고
1: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조금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 넥타이 색깔을 일부러 튀기 입고 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기자들 중에.
0: 누가 봐도 좀 표현하게 원래 안 입었다가
1: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정당 색깔처럼 보이는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어느 당을 취재를 하니까 선거 개표 날을 그 넥타이를 메고 오는 약간 정치인처럼 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0: 이야.
1: 뒤에서 욕을 많이 합니다.
0: 아, 그렇구나.
1: 왜냐하면 티가 내면 안 되거든요.
0: 그렇지, 티 내면 안 되지.
1: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좀 자제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0: 예, 예. 그래도 뭐 늘 그러면 잡히는 거 입고 오시는 거일 텐데
1: 네네네.
0: 다행히도 저는 뭐 컬러를 본 적이 별로 없네요.
1: 네,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지금 또 끼고 계셔가지고.
0: 아, 선글라스 때문에.
1: 맨날 선글라스 끼고
0: 안 껴 보셨어요?
1: 아주 껴끼긴 했는데
0: 컬러 다 보여요.
1: 아, 그렇군요. 예.
0: 컬러 다 보여. 네. 그리고 이 선글라스가 아니라 제 돌 수 있는 안경이라니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괜히 질문 하나 잘못했다 또 받았네 또. 자, 오늘 라디오 끝나고 또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라디오 재밌게 또 한 시간 잘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0872번님이 저는 이따가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 야구 보러 갑니다. 기아랑 롯데 경기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제 최애인데 제발 오늘 김도영 선수가 홈런 쳐줬으면 좋겠어요. 김도영 응원곡인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또 광주 출신이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기아 응원하시나요?
1: 기아를 응원하는데
0: 예.
1: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 이제 칭찬을 받았어요. 연승한다고. 그랬다가 팀이 연패를 하는 바람에 자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0: 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1: 네.
0: 087번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럼블피쉬 스마일 어게인 이 곡 들으시고요. 최기찬 기자와 오늘의 키워드 뉴스 특별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듣고 왔습니다. 이제 최기청 기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 지인이 또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김현경님이 기창 기자님 같은 회사 직원이에요. 회사에선 자주 못 보고 봐도 목례만 하지만 라디오 듣고 내적 친밀감에 내심 반갑더라고요. 오늘 라디오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1: 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회사 들어가자마자 욕부터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파이팅을?
1: 네. 파이팅을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부끄럽네요.
0: 아, 네. 그래서 아마 현경 씨가 자주 못 본다는 게 이제 자주 안 보는 게 더 낫다.
1: 그럴 이런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기자들은 또 회사에 잘 안 들어가고 그렇지, 그렇지. 이제 당직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욕합니다. 예.
0: 아, 외근이 많으시니까. 또. 네네. 욕 줄이세요. 이제. 네. 이거 봐. 이제 유명해질수록 이런 거 다 나온다니까요.
1: 아, 이제 앞으로 속으로 해야 되겠어요.
0: 그래. 네. 아, 뭐 속으로도 하지 마요. 네.
1: 안 할 순 없고.
0: 안 할 순 없어. 네. 자,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시죠.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서울입니다.
0: 오늘 6.3 지방선거 1위죠. 지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당의 최대 승부처는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1: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인데요. 서울시장에 나서는 주요 후보로는 성동구청장 출신인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현역시장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20일 이후에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됐던 키워드는 이제 안전과 부동산이었습니다.
0: 안전과 부동산 아주 중요한 이슈이죠. 두 후보가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각각 어떤 전략 펼치고 있나요?
1: 정 후보는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을 고리로 오 후보의 서울시정 책임론을 부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랜카드에도 안전한 서울 이렇게 좀 전면으로 내세운 상태고요. 오세훈 후보는 서울 집값 급등과 함께 전월세 난을 앞세워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부동산 심판론에 선거 프레임을 집중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자신을 찍어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부동산 이슈에서 이제 정원호 후보 측 입장은 어때요?
1: 이게 부동산 이슈의 경우에는 이제 정원호 후보 역시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과 전월세 상승 등 주거난 책임을 오 후보에게 돌리고 있고 오 후보가 약속한 주택 공급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메시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 두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서울의 선거 판세는 어떤가요?
1: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이제 30대에서 50대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경기도로 많이 이주를 하면서 서울은 사실 보수화가 꽤 진행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제 이 지역에서의 높은 득표를 바탕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의 결과와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강남 3구의 표심이 막강하네요.
1: 예전에 좀 사례가 있는데 과거 민주당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맞붙었던 지난 5회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대부분 지역에서 다 이기고도 강남 3구에서 크게 지면서 결국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0: 이게 전례가 있다 보니까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근데 앞으로 우리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1: 이게 서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 건설에 대한 최종 허가 권한이 사실 국토부 장관들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사실상 가장 마지막 남은 대규모 이제 택지를 뭐 꼽는다면

0: 용산 정비창 부지가 있는데 이 정비창 부지의 주택 공급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주택 공급량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때요?
0: 경기도는 이제 반도체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모두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언급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추미애 후보나 양향자 후보 중에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1: 야, 그렇군요. 수도권 선거 결과 정말 궁금하고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영남권입니다.
1: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에서 대규모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이번 선거가 좀 특이한 점이 영남권이 또 승부처로 꼽힌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은 이제 국민의힘 텃밭으로 좀 불려왔는데 이게 지금 경북을 제외하고 양당이 좀 크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1: 그중에서도 부산 진짜 뜨겁잖아요. 현재 부산시장 구도가 어떻게 되죠?
0: 민주당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전재수 의원을 내세워서 공략 중인데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해양수산부 이전과 HMM 이전을 완료했다는 것을 좀 언급한 상태고요. 특히 최근에는 정부에서 관련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업체의 추가 이전과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을 꺼낸 상태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역인 박형준 시장을 앞세워서 수성에 도전 중인데요. 민주당 견제를 위해서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둬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박형준 후보가 가까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박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지지층 결집을 벌인 상황입니다.
1: 예, 부산의 구청장이나 군수 선거 분위기는 어때요?
0: 이게 부산의 이제 구청장 선거도 굉장히 좀 관심이 큰데 이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해수부 이전 관련 공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 선거에서는 또뭐 해수부 본청사 유치, 뭐 AI, 관광 활성화 등 이런 정책들이 좀 비슷한데 좀 세부적으로 다른 면이 있으니까 혹시 부산에서 좀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비교해서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이제 경남과 울산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현역 시장과 현역 도지사의 어떤 안정감을 내세워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구 갑니다. 대구 분위기 어때요?
0: 대구는 이제 사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이 굉장히 유리했던 곳인데 당초 이제 김부겸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된 뒤에 국민의힘도 이제 재정비를 마치고 지지율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김부겸 후보는 이제 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중도보수층의 민심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 기조를 잡는 중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정용진 회장의 스타벅스 사과와 이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불매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좀 내놓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추경 후보는 대구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등에 업으면서 지지율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1: 예,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선거판에서 뭐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만 준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죠?
0: 그렇습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의 등판을 하는 경우에는
1: 예.
0: 해당 지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반면에 전체 판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선 부산의 경우 민주당은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을 완료했다는 것을 주요 이슈로 꺼낸 상태인데 이 해수부 이제 특히 이제 부산에서 지원 유세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해수부가 폐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1: 오호.
0: 아울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등판은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좀 중도층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게 또 지방선거는 또 다른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매우 중요하긴 한데요.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상대가 결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상대를 결집할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할 수가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들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어요?
0: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뒀는데 유독 부산에서는 조금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1: 예.
0: 전재수 의원을 제외를 하면
1: 어허.
0: 이 결과를 두고 좀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이었습니다.
1: 아하.
0: 당시 문전 대통령이 일부 후보들의 요청을 받아서 지원에 나섰는데 중앙당은 사실 모르고 있었고 이때 이제 부산 지역에 남아있던 문재인 비토 정서를 자극하는 바람에 중도와 보수의 대결집이 부산에서 이뤄졌다는 해석이었던 거고 특히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에서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본투표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런 후보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두전 대통령의 등판이 중도와 진보를 결집하는 정반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뭐 비판도 있습니다.
1: 예, 영남권 선거 판세까지 살펴봤습니다.

0: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노래 안 듣고 그냥 바로 가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갈게요. 예, 세 번째 키워드 뭘까요?
1: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변수로 떠오른 호남입니다.
0: 보통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평가받는 호남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1: 이 호남은 보통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이슈가 생기면서 조금 좀 다양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대립이 논란으로 김관영 후보가 컷오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이원택 후보는 그대로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북 민심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김관영 후보는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됐고, 도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 후보인 이원택 후보와 비슷한 지지율을 좀 받고 있습니다.
0: 민주당이 텃밭에서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이랑 비등하게 대결할 정도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일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민심이 이렇게 좀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1: 이게 전북은 이른바 이제 삼중소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삼중소외는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소외받는다. 영남과 호남 중에서 호남이 소외받는다. 호남 내부에서도 전북이 소외받는다. 이렇게 좀 소외가 세 개가 겹친다. 그래서 삼중소외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전북도지사 선거마저 정청래 대표가 내리꽂는 것이냐는 비판 정서를 타고 민심이 폭발을 한 겁니다. 이 전남도 사실 좀 상황이 비슷한데, 광주와 전남이 이제 전남 광주 특별시로 통합이 됨에 따라서 이제 뭐 특별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순천이나 광양, 강진 등 일부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굉장히 약진 중입니다. 이제 억울한 컷오프를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천 과정이 있었고, 이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이 여러 군데서 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남은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에서 비례대표 선거 향방도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인데, 민주당이 좀 우세를 가져가는 가운데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이 호남 판세도 예측하기 어렵네요, 진짜.
1: 그렇습니다.
0: 예. 이쯤에서 노래 이제 듣고 오겠습니다. 4부에서 계속 6.3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이어갈 거예요. 유정석의 질풍가도 시원하게 듣고 올게요.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오늘 이래저래 여유가 있는 선거운 날입니다. 도로 위는 특히나 여유가 있어서 지금 어디를 가셔도 차들이 많아서 밀리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만 조심하시면 되겠는데요. 고속도로도 전 구간이 수월한 가운데 사고 구간들만 혼잡한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이 특히 돌발 상황이 많은데요. 이천 부근은 지금 대형 화물차가 사고로 완전히 가로로 넘어지면서 2, 3,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1차로로만 겨우 지나고 있어서 이천 일대는 좀 많이 혼잡하고요. 이후로 마성터널 부근 3, 4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부근 지나기 혼잡합니다. 이후로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는 차로 교대하면서 노면 보수 작업이 시작됐으니까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발안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수월하고 수도권 제1순환도로도 전 구간 수월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오늘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특집으로 함께 1시간 동안 합니다. 6.3 지방선거 특집이에요. 관련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가시죠.
1: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트로트와 록입니다.
0: 트로트와 록. 이 선거하면 유세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길거리에 진짜 노래 많이 들렸어요. 어떤 노래들이 자주 나왔나요?
1: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가 또 K-팝의 나라이자
0: 예.
1: 흥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도 좀 빠질 수가 없는데
0: 그렇지.
1: 이게 잘 팔리는 선거 로고송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댄스풍 멜로디, 쉽고 명료한 가사, 중독성 있는 반복 후렴구 등인데요. 이제 후렴구나 제목이 후보 이름으로 바꾸기 쉬운 세 글자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갖춘 선거송의 절대 강자가 있는데 장르로 치면 이제 댄스와 트로트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0: 측은 이제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공식 로고송 20곡 중 9곡, 국민의힘의 12곡 중 6곡이 트로트였습니다.
1: 확실히 트로트가 중독성이 있죠. 예. 선거 때 쓰인 곡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0: 이게 문체부 산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대중가요

0: 이제 찐이야였어요.
1: 영탁이
0: 가수 영탁 그렇죠. TV 조선 미스터트롯 결승전에 뭐 미션에서 선보인 메가 히트곡이었는데 이 발표 직후부터 선거에서도 인기가 치솟았는데 찐이야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모두 공식 로고송으로 선정한 유일한 곡인데요. 한 선거구에서는 양당 후보 모두가 찐이야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정치 성향을 떠나서 남녀노소 좋아하고 기호와 이름을 각인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1: 길거리에서 찐이야 멜로디 진짜 많이 들려요.
0: 이게 민주당 또 특히 작년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를 이끈 그런 로고송 위주로 지방선거 플레이리스트를 짰는데요. 2022년과 2025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선점했던 찐이야를 새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찐이야가 민주당의 중도보수 표심 공략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어허. 로고송에도 전략이 다 숨어 있네요. 또 인기곡으로 어떤 노래들 있나요?
0: 또 다른 이제 인기곡으로는 박군의 한 잔에 그리고 박상철의 무조건 이렇게 노래가 있는데 이건 각각 3등과 5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년간 이제 선거송 승인 누적 건수 1위를 기록한 게 이제 무조건인데요. 피로감을 우려해서 양당이 공식 로고송에선 제외를 했지만 후보들이 직접 정당을 막론하고 이만한 곡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이 자신의 애창곡이라면서 직접 픽했다고 합니다.
1: 야 노래 진짜 훌륭하죠 무조건은.
0: 그렇습니다.
1: 트로트 말고 선거송으로 사용되는 노래도 알려주시죠.
0: 이게 톱5 중 유일하게 트로트가 아닌 락 계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용 건수 2위를 차지한 방금 들으셨던 유정석의 질풍가도인데요. 민주당이 이제 대선 승계곡 1순위 곡이고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으로 뽑힙니다. 이게 이제 스포츠 경기 응원가나 군부대 위문 공연 등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이 질풍가도는 서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한국판 오프닝 곡이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4년 전 대선에서 갑자기 이 노래를 유세곡으로 틀더니 작년 대선 유세 때도 이 노래를 대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뭐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진보 진영의 주제곡이 돼버린 거죠.
1: 올해 갑자기 떠오르는 그 선거송 같은 게 또 있을까요?
0: 이게 작년과 올해에는 또 이제 윤수일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령 곡으로 꼽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 이제 이 노래 선거송 승인 건수가 28건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수백 건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근데 좀 이유가 엉뚱한데요. 2024년 말에 발표된 이제 블랙핑크 로제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에 대한으로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이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알게 된 아파트가 한국의 주요 정책 키워드가 된 현실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 아파트는 또 이제 도심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잖아요. 요거를 좀 잘 풀어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게 저작권 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작곡가들이 해외에도 있어서 그리고 또 팔지 않는다라는 그게 있어서 그래서 다른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1: 근데 그런 뭐 구축 아파트도 명곡이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나저나 기자님은 이제 취재하실 때 유세 네네. 현장에서 로고송 너무 이제 자주 들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여기 기회 밖에서 좀 따라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렸던 곡이 있어요?
0: 아, 저 질풍가도. 저도 질풍가도인데 이게 네, 왜냐하면 그게 2년 연속이 아니지 두 번 대선에서 모두 사용을 했던 노래였기 때문에. 지금도 원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요.
1: 안 그래도 네네. 2083번님이 이번에 선거운동 참여했는데 제가 속해있던 후보 응원곡이 질풍가도였거든요. 자면서도 노래가 맴돌고 원래 가사 생각이 안 나고 원곡들은 지금도 선거송 가사만 떠올라요. 유유.
0: 벗어나기 되게 힘듭니다.
1: 쉽지 않지.
0: 네네.
1: 그만큼 또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0: 이게 또 기자들이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이제 있다가도 이게 노래를 들으면 내적 흥분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근데 어떤 특정 친구들은 후배들은 다 타사지만 그거를 이제 풉니다. 끝나고 이제 노래방 가서 풀어요.
1: 아 노래방 가는구나.
0: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1: 그래, 또 흥을 풀어야지.
0: 그렇습니다.
1: 뭐 프로 정신 진짜 대단합니다. 흥 참으면서 또 그렇게 앉아서 취재하시는 거 대단해요. 자 다섯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다섯 번째 키워드는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1: 아 이거 중요합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0: 지난주에 진행됐던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런데 본투표는 꼭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관위가 투표 전에 선거 공보물과 함께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곳에서는 투표소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인터넷이나 투표소 찾기를 통해서 직접 투표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는데

0: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는 화면을 캡처하거나 이런 데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투표 용지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총 7장을 받게 되고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8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와 세종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4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습니다.
1: 자, 투표를 하러 기표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지 않아야 할 행동도 한번 짚어주시죠.
0: 이게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징인데 예. 개인 도장을 가져가서 찍거나 필기구로 찍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은 무효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2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서 찍는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특히 이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과 기호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인증샷을 찍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0: 다만 이제 투표소 건물 밖이나 입구에 설치된 뭐 표지판, 포토존 등에서는 인증사진이 가능합니다.
1: 네, 투표 이제 도장은 거기 구비된 것으로만 찍는 게 인정이 되니까 찍는 건 가져가지 마세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인증할 종이 같은 건 가져가서 찍고 인정하는 건 괜찮아요.
0: 네.
1: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밤에 주요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독 여론조사 전화 진짜 너무 많았어요.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는데 관련 기사도 쏟아졌던 것 같고요.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 혹시 있을까요?
0: 이게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여론조사고 최종 선거 결과가 아니거든요. 시험으로 치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건데 이게 각 조사마다 이제 오차 범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 오차 범위 안에서는 누구도 앞서거나 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간혹 기사를 보다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특정 후보가 우세하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 무조건 잘못된 기사입니다. 또다시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여론조사 방식인데요. 보통 이제 ARS를 활용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전화 면접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ARS는 듣다가 사람들이 도중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응답률이 좀 낮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문항 배치, 질문을 구성하는 문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면 이 데이터 결과값과 뭐 데이터 등도 확인할 수 있고 문항 구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돌릴 때 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돌리는데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에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 여론조사가 무조건 여론을 다 뭐 증명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1: 여론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여섯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여섯 번째 키워드는 이제 재보궐선거입니다.
1: 일부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 치러집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0: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재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총 14곳입니다. 이 중 이제 핵심 지역은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 을로 꼽히는데 부산 북갑은 3파전으로 치러지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나왔고 무소속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직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당한 뒤에 처음으로 나선 선거가 이제 부산 북갑 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였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면서 하정우 후보와 각을 세워왔습니다. 반면에 하정우 후보는 부산 북구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AI 수석을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다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또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하던 사람이고요. 이 지역이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전재수 후보의 직전 지역구고 전 후보는 이 지역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3선을 하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혼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새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서 승부가 좀 안개 속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1: 예. 또 다른 핵심 지역 있나요?
0: 또 다른 관심 지역은 이제 경기 평택을인데 당초 이제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밭을 갈아왔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지역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진보계열 정당끼리 다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주당도 김용남 후보를 내세우면서 판이 커졌고요. 근데 평택에는 이제 보수 정당에서도 여러 후보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평택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했던 유희동 전 의원을 내세웠고 뭐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도 이적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이들 후보들의 격차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유권자가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갔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전망이고요.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사실상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평택을에 투입할 정도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승패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또 이제

0: 사표 심리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제 황교안 후보의 표가 사표 심리에 따라 유이동 후보로 옮겨갈지 아니면 황교안 후보에게 표가 쏠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예. 자, 재보궐선거 살펴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6.3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굿모닝 FM에서는 신축 아파트 마음껏 지을 수 있죠?
0: 그렇습니다.
1: 예,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아파트 듣고 올게요.
2: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굿모닝 FM입니다. 로제 브루노마스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뉴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가요?
1: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0: 가시죠.
1: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선거 날 뭐 먹지입니다.
0: 이제 대망의 네. 먹방입니다. 대망의 먹방. 선거 날 쉬는 분들 많은데 그것 때문에 특별히 먹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선거 날이니까 뭐 메시지 때문에 먹는 게 필요할까요?
1: 일단 이제 제 얘기부터 조금 하고 싶은데 예. 보통 기자들은 당일 근무자가 있고 다음날 근무자가 있거든요. 근데 당일 근무자 저같이 당일 근무자들은 6시 이제 출구 조사 결과를 보고 현장 상황을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녁을 좀 일찍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국회가 있는 여의도 특히 이제 서여의도는 쉬는 날 문을 여는 곳이 별로 없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배달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제가 배달을 시켜서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게 대왕 유부 초밥이었습니다.
0: 맛있겠다.
1: 왜냐하면 이게 간단하고 바로 먹을 수 있고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겨도 먹다가 뛰어나갈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선거 날 현장 근무를 하게 되면 대왕 유부 초밥을 좀 먹는 편입니다.
0: 아 기자들 밥 먹는 시간도 진짜 불안불안하네.
1: 그렇습니다.
0: 보장돼 있지 않네요 사실.
1: 오늘 개표 방송도 보실 거잖아요. 예. 어떤 거 드실 생각이신지.
0: 저는 개표 방송 보면서 먹을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추천해 주세요. 저 오늘 듣고 네네. 꽂히는 거 가겠습니다.
1: 저는 이제 이게 요새 이제 그 선거 방송이 재밌잖아요. 약간 뭐 재밌는 그래픽도 나오고 맞아. 스포츠 MBC는, 중계처럼 나오는데
0: MBC는 먹는 거 나올걸요?
1: 네, 그러니까요. 재밌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야식 추천하는 게 이제 족발, 보쌈 종류입니다.
0: 좋다.
1: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0: 이유가 있어?
1: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뭐 마라탕,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0: 먹어야 돼요. 그러면 개표 방송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1: 아, 야.
0: 왜냐하면 이게 영상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 TV에 보면 밑에 자막으로 그렇지. 결과가 나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지, 그렇죠. 실시간
0: 지방선거는 또 이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치러지고 그 여러 군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고개를 숙이고 먹다가 그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먹을 수 있는 족발 보쌈류 손가락에 받치고 이렇게 좋다, 먹으면 좋다. 추천을 합니다.
1: 그래 면 국물 이런 거는 숭일 수밖에 없잖아요.
0: 치킨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뭐 후라이드를 드시면 상관이 없지만 뭐 양념을 드시거나 이러면 틀려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짝 이제 족발을 드실 때 약간의 어떤 새우젓 잠깐 찍어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보시면
1: 좋은데 야 디테일하다. 네. 확실히 다르네요.
0: 아 그럼요. 이게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1: 경험이 다양하니까 네, 그렇죠. 확실히 디테일합니다. 기자시니까 이제 출장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0: 진짜 많이 다니죠. 예.
1: 출장 가서 먹은 음식 중에 의외로 막 이거 너무 맛집인데 혹은 너무 맛있는데 하는 음식 같은 거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0: 저는 이제 보통 이건 회사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예. 아까 회사분이 듣고 계셨다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1: 비밀로 해주세요. 형경 씨였나요?
0: 예. 네,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로.
1: 비밀로.
0: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수도권 출장은 잘 안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1: 아, 왜?
0: 왜냐하면 더 힘들거든요. 이동 거리가 짧지만 버스를 또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인데 1시간 반이면 여기서 후쿠오카를 가는데.
1: 그렇지. 그래서 효율은 없지.
0: 효율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또 고생했다고 생각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지방 출장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저 이제 지면 기자 이제 저는 신문 기자니까 사실 마감 시간만 잘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빠집니다. 다 안 따라가요.
1: 아 그래?
0: 왜냐면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 일정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감을 잘 하고 중간에 빠져나오는데 그때 이제 몰래 먹었던 음식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1: 좋다 좋다. 네. 지역별로 좀 알려주세요.
0: 이게 좀 부산을 좀 많이 가요. 부산이 또 격전지기도 하고 매 선거 때마다 격전지에서 부산을 많이 가는데 이게 이제 부전시장이라고 있어요. 부전역 앞에.
1: 부전시장.
0: 부전역 그 서면 쪽에
1: 예, 예, 서면.
0: 부전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횟집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회를 쌓아놓고 팔아요.
1: 쌓아놔요?
0: 회를 이제 썰어서 쌓아놓고 파는데 그 회가 갑자기 뭐 이자카야 같은 데서 이제 배달을 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회를 쌓아놓고 막회, 파는 데가 있어요. 막회는 아닌데 뭐 또 쌓아놓고 팔아요.
1: 오 신기해요.
0: 그래서 뭐 소짜리 달라고 하면 소짜리만큼 양을 이제 접시에 담아서 이제 주시는데 한번 이렇게 갔다가 사장님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소주는 안 드시냐고. 해가지고 대선 소주 있잖아요. 예. 그거랑 같이 먹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사장님이 여성 사장님이 이제 서울 분이셨어요.
1: 서울 분인데 또 어떤 사연을
0: 네네.
1: 또.
0: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부산 분이셔서 그렇지, 그렇지. 남편한테 속아서 부산으로 여기서 왔다 그렇지. 이렇게 농담하시면서 회를 더 썰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1: 부산 또 시장에서 먹는 회 너무 좋은데.
0: 그리고 또 이제 광안리 앞에. 네. 제가 뭐 상호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밀면집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집이.
1: 유명한 데 아니에요?
0: 요새는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안 유명했는데 여름엔 좀 줄이 서 있긴 한데 거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1: 밀면 좋다.
0: 예, 거기 밀면집이 진짜 국물이 특이해요. 그래서 약간 해장이 되는 밀면이라고 좀 보시면
1: 그런 게 있어?
0: 예, 거의 이거는 좀 10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밀면집.
1: 그렇습니다. 뭐 또 전북, 대구, 순천 다 다녀오셨는데
0: 네.
1: 하나만 더 하나만 말해주세요. 하나만.
0: 하나는 이제 지금은 이제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순천에 가면
1: 순천에 가면
0: 웃장이라는 이제 북부시장이죠. 웃장이라는 웃장이 있는데 그 안에 국밥거리가 있어요. 그 국밥거리 사거리가 있고 그 사거리 코너에 되게 조그만 집이 있어요. 지금도 영업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남편이 10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캐왔던 약초로 국물을 끓입니다.
1: 야
0: 그렇게 막걸리랑 같이 드시면은
1: 고기 뭐야 와 고기 뭔가 고소한...
0: 이름이 제가 이름은 모르고 지금도 영업하신지 모르겠는데
1: 위치만 정확하게 아는군요.
0: 네, 그 위치만 알고 있고 지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오케이, 자 선거 날 먹을 음식 반드시 필요한 정보였는데 저희가 꼭 알아야 돼서 배워봤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
0: 아 그럼요.
1: 자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은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적어도 이제 선거일 만큼은 뭐 카메라, 조회수, 알고리즘도 힘을 못 쓰잖아요. 동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만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안주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닌 유권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메시지 좋습니다. 최기찬 기자님 한 줄 평까지 들어봤고 저희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기찬 기자님과

0: 함께 마무리 인사할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세트, 부침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예, 예, 굿모닝 FM 태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서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특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반응이 좋은데요? 천유정님이 오늘 마침 수요일인데 맛쟁이 신사 대신에 기찬 기자님 먹방 방송을 듣네요. 크크크크 하셨고요. 정은정님은 오늘 아침은 삼겹살, 점심은 대왕 유부초밥, 저녁은 족발 결정했어.
5: 좋습니다. 저녁은 진짜 족발 드셔야 돼요. 예. 선거 방송 보실 거면 족발이나 보쌈이 최고입니다.
3: 근데 막국수 안 시킬 순 없잖아요.
5: 막국수를 그래서 안 먹어요.
3: 아, 그건 대단한 결단인데.
5: 왜냐하면 막국수를 먹으면 고기가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3: 아.
5: 야, 나름 또 평수가 잘 안 나와요, 위가.
3: 그러면 족발은 저는... 크기는 어느 거 시키세요?
5: 큰 거 시켜야죠.
3: 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 특대. 대,
5: 가장 큰 거.
3: 특대로.
5: 가장 큰 걸 시키고 위평수를 잘 맞춰가지고 넣으면 막국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막국수 네. 먹으면 또 이게 선거 방송 지나가니까.
3: 대단해.
5: 네.
3: 햄버기에 섹시푸드 흐르고 있는데 이게 이 노래가 기찬 기자님의 약간 테마곡 같아.
5: 아,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3: 예. 좋은데.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맛있게 드시고 또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섹시푸드 계속 들으면서 최기찬 기자님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버 굿헤이 외치는 거 알고
5: 네,
3: 있어요?
5: 알겠습니다.
3: 예. 같이 외치시죠. 여러분, 해버 굿헤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이 이른 아침이라는 게 참 좋은 시간이구나 싶더라고요. 예. 한낮에는 기온이 아주 쭉쭉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른 아침 공기는 제법 시원한 맛이 아직은 느껴지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 혹시 오늘 선거하시고 다른 스케줄 없는 분들 집에서 푹 쉬어도 좋고 나들이를 계획해도 좋지만 예, 그나마 아직은 조금 선선함이 남아있으니까 뭐 산책 삼아서 운동 삼아 동네 좀 걷다가 투표도 미리 해두면 여유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 6월 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